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조인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 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약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를 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기강 구복에게 대해서 소개해드립시다. 일단 어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방송해드린다 할 때 우리 어제는 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석증 하면은 현대인들한테서 이전보다 많이 확실히 이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담석증이 많은 원인은 물론 우리 삐초를 많이 하면서 이전에는 삐초를 크게 아야다 보니까 담석증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하지 못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예. 일단 담석증은 평상시에는 움직이지 않을 때 그 도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크게 별다른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삐초를 통해서 미리 검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담석증에 대해서 지금 좀 진단 이런 방법이 올라가면서 담석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 연기강 구복액을 쓰는 분들 담석증 환자들이 꼭 쓰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담석증이란 어떤 증상이 있고 어찌 생긴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콜레스테롤성 담석증이 있고 그 다음에 색소성 담석증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증도 주로 우리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산이가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으면서 본래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때는 간에서 이런 콜레스테롤을 다 분해해버립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그런데 그 분해가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할 때는 이 열물에 이런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아지면서 담낭에 와서 쌓이게 됩니다. 담낭이란 건 다른 공능이 없습니다. 무슨 거 분비한다거나 소화액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공능은 없고 주로 간에서 분비되는 이 담즙산을 저축했다가 우리 장도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걸 오지스 코요지를 통해서 방출해서 내보내는 저축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축하고 있는 이 열무리가 이 담즙산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 할 때에는 그 담낭 안에서 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담낭 빼기 두껍다, 염증이 있다,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색소성 담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생충 알이거나 이런 나쁜 이런 충란들이 우리 담도를 통해서 염증을 일으킨 걸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염증성이죠. 이 우리 장도하고 이 담낭은 오지스 코요지, 코요지란 게 뭡니까? 활약근이란 말입니다. 우리 깡문 코요지, 홍문에도 코요지란 게 있죠. 이래서 우리 그

0: 있는 이 고요지가 꼭 다물고 있어야 관비돼야 우리 장도에 있는 뭐 이런 변 같은 게 흘러나가지 않죠. 예. 그런데 이 12지장에 이런 오디스 고요지란 게 있습니다.
1: 네.
0: 5장, 12지장, 그 다음에 위란 말입니다.
1: 네, 문자 전화 걸려왔는데요. 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법원에 지방간도 있고 강남도 한조이라 그러니까 소환되고 거기
1: 네
0: 말씀해주세요.
2: 네. 네. 네 지금은 방송통화에서 얘기가 구박을 먹고 있는데 아주 그것과 아주 많이 알깁니다.
0: 알깁니까?
2: 예, 음식 먹으면 소화되면 소화 잘 되고 특히 기름진 음식 먹으면 속이 메스꺼리고 이래 아유, 더불어 가서 인증서 없어지고, 너무 잘 먹으면 맥이 좀 납니다.
0: 네.
2: 그러니까, 내 석 달 먹고 병원에 검사라니, 담배도 정상 수치는 되고, 그래, 그때 나는 전리세미에서, 야, 남산원에 다 여섯 번째로 양 봤습니다.
0: 네.
2: 한 번, 예, 한 번 본 소변에 조금 나가다가, 그래, 이 약 먹으면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소변도 조금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
0: 네.
2: 아, 왜 효과 나니, 정말, 아, 이래 효과 솔직히, 약도 주고 없네 없지. 나 이래 좀 계속 부전이 쓰자고 한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 우대 활동 보면은, 저, 약에서 약을 많이 더 드리기 때문에, 예, 비슷합니다. 예, 아. 쓰고만 합니다.
2: 네.
0: 배달 받으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깨끗하게 먹는다 해도 이 특히 채소라면 생거 먹을 때 특히 우리 민족은 생거 많이 먹지 않습니까? 상추, 배추, 오이, 고추 찍어 먹는 거이 이러면서 그걸 삶지 않는다 할 때는 이런 충란들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 들어갑니다. 특히 그 상추 뒷면에라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충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엔 또 해충이 많았습니다. 우리 해충약은 막 학교마다 공급했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서 이런 해충 알들이 오디스 고요지를 통해서 담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긴 담석증을 돌을 색소성 담석증이라 하는데 지금은 우리 이것보다 콜레스테롤 담석증이 현대인들은 더 많습니다. 돌이 생기는 게.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여기 깡구복에
1: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이 깡구복을 쓰고 있는 환사입니다.
0: 네.
3: 그런데 지방간도 좀 있고 담배도 뿌려놓고 거기 꿀이 통신이 됐고 그리고 예쁘다고
1: 네, 그래요. 신호가 너무 안 좋아서 안 들립니다.
3: 안 들립니까?
1: 네, 말씀하세요.
0: 네, 높이 얘기를 하세요.
3: 네. 지금 됩니까?
1: 네.
3: 네, 박수도 되고 할게요. 그래서 이 약 지금 쓰고 있는데 담배 보고 그래가 계속 물숨을 찬 것처럼 먹고 아프고 했는데 그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0: 네.
3: 아침 일어나면 일단이 쓰고 봐서 숨물이 올라오는 게 숨물이 많이 줄어들고 혹감 가다가 이간이 고격한 맛이 돌아서 또 위가 아이 좋아서 계속 소화해도 항상 더불어 가고 이랬습니다. 나이 먹고 담배 또 위가 아이 좋겠죠.
0: 네.
3: 그렇군요. 이 약 몸이 지금 많이 효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활동을 지금 어떻게 계속 하고 있습니까?
0: 네, 활동이 있습니다.
3: 그럼 좀 더 싸서 한 1년이나 2년 더 먹어보겠습니다. 효과 보고 있다가 좋은 것 같습니다.
0: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가 적으십시오.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에?
1: 네,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콜레스테롤 담석증이 더 많은데 이런 담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용기 깡구복액을 쓰시라는 그 원인을 설명해 드리고 했습니다. 예. 종종으로 우리 간 세포에서

0: 이런 콜레스테롤을 분해를 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고 다 간에서 진행된다는 말씀드립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령기 입간 고개고 나는 선생님이 설명 듣고 소리 옛날부터 신선 설아가에 그 다음에 정신받아 사려고 소리 오세이 령진이라 천년이겠구 뭡니까? 네. 그래서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겨울하면 또 구기자들 갖다 좀 생소한 이야기들 같이 약간 한번 이름하고 일생에서 어쨌든 소원은 못 봤습니다. 그래 이번에 선생님 설명서 꼬서 쓴지 1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야기에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흡수가 빠르고 예, 밥이 마시고 웃으면서 내기에 진짜 면역력을 높이는 약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네. 다 먹어봐서 아니까 나의 뭐 1년, 2년, 3년도 먹는 것도 아니고 3년 이상씩 먹어도 예, 그렇게 그냥 감기, 이번에 감기 들어와야 온다 말입니다, 선생님.
0: 맞습니다.
2: 예, 예 영도수나 감기 군분, 이렇게 어찌할 그런가 생각하면, 미네이 높아 맹기나 온몸, 그래서 선발부터 이 발끝까지 다 따뜻해야 한다면, 따뜻할까나, 춥지 않으니까 감기 아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결국에 렌스감 요거 먹어서 얼마 안 돼서 한 보름 20날 될까 벌써 거의 마른다, 입이 마른다, 눈이 말라든다, 그 다음에 그거 뿌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때 가서 약서도 했었지 내가 지금 생각 어머니 다 말라든다 말은다 그러니까 그 뒤에 네. 그 이제 뭐 70도 아니면 이게 80, 90대 노인도 이 피부가 예, 어떻다고 할까 그 부시시 하는 거 뭡니까 하야 쓰러는 그렇게 간이 간 것 그렇게 돼 건조치. 그렇게 말라들었다 말은다 네. 손바닥도 허였어 손바닥도 허였지 그래 내 속으로 자꾸 이렇게 가슴이 놀란다 말은다 내 손에 아 내 어찌 어서 이게 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됐다 말은다 근데 그건 바로 먹이까나 얘 피부가 벌써 그 껍질 이렇게 그 노인들이 그 이렇게 늙어지는 그 피부가 예,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는 한 달 분 두 달 먹을까 이 얼굴 피부색이 엄청 아주 젊어진다 만다 이 얼굴이가
0: 예 네, 피부가 그리고, 그렇게 건조증이 생기고 비듬이 일고 눈이 띌 정도면 에 속에 12시에서 심장열이 셌단 말입니다 쉽게 놀라고 심장이 아프다.
2: 맞습니다. 석유열이 그게 따라 쓰여서 그렇단 말, 얘기 정말 많이 석유열이 엄청 쓰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계속 불편하고 거의 말라도 석유열이 쓰여 그렇지. 근데 이건 무슨 약 어째 아이디어다 어째 계속 좋다냐, 뭐, 아이디니까 뭐, 그 다음에 이건 선진용기 오세령기, 아, 이거 먹어도 못 봤니, 이거 좀 먹어야 되겠다. 먼저 웃으면서 벌써 수문한 것 같기 말라든 게 났으니까, 아, 약이 좋구나. 말라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조금 불편한 게 났으니까. 그 다음에 사와서 알려고 맥이 나고 피부색이 엄청 우리 젊어 보인다고 한다. 이 약을 쓰니까. 네. 그래, 마음도 따뜻해야 나고, 예. 그 다음에 이 간이 좋아서 그런지 얼굴색이 조금 있는 꿈으로 했습니다. 검술하고 있는 꿈으로 해서. 굉장히 그게 싹 느껴졌지. 손바닥이도 허여했습니다. 예. 이래 일어난 것처럼. 굉장히 그것도 없어지고 손끝이도 이렇게 부시시한 게 손톱도 안 좋았습니다. 간이 뭐 손톱 간이 한다던 게 그 간이 손톱 간이 한다던 게 그러니까 손톱도 엉차게 거서 예, 이 부실부실함이 그래 이렇게 약간은 저도 끊어진다 말 굉장히 지금은 예, 안 그렇습니다 윤기 난다 말한다 이 손톱이가 윤기 나보기는 안에 젊어서도 그렇게 나 윤기 나 못 봤어 윤기 반들반들하게 일난다 말한다 예. 머리끼도 또 윤기 나고 그러니까 얼굴색 피부 나까 머리끝부터 발끝 다 피부가 바닥이 되게 부실부실했습니다 굉장히 허였으라 굉장히 그게 다 좋아졌다 말한다 부분색도 따뜻하고 하여튼 나게 전면에 쌓는 이번 우리 활동에 우리 또 이렇게 뭡니까 옷천하제 또 써야겠단다 이하고
0: 네.
2: 예, 간속성이 있습니다
0: 나 선생님 좋은데 있습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0: 예.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이래서 우리 이런 담석증 뿐만 아니라 간에서 진행되는 모든 기능 너무나도 많습니다 간을 우리 중에서는 장군에다 비기지 않습니까 모든 오장육부의 장군이다 그다음에 우리 서예학적으로 봐도 몇백 개의 화학공장을 안친 것과 같답니다. 간에서 많은 독소를 분해한단 말입니다.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예, 이영지 입공고 쌍고고개고 작년부터 먹었는데 지내 좋으니까 우리 언니 지금 내 먹고 효과 좋으니까 우리 언니 이 거기 간이 지금 해나 빠서에 맥이 없지 누워서 이러면 난다 간경화가 네. 걸려서 그래서 내 먹어본 게 이게 지금 좋으니까 잡수라고 그런데 우리 언니 정화에 그냥 맥썩었고 맥이 없어 밥은 못 잡수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얘 이거 얻어는 7달 잡수었습니다 그래서 네. 잡수었는데

예, 어서는 밥이 맛있고, 그냥 누워만 있던 게, 어서는 일어나고, 내기 난단다. 그리고 미스럽던 것도 잃었고, 단나이 다, 고개 꼬리 아프던 것도, 어서는 예, 많이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눈이 부하게 좀, 아이 보이던 것도, 예, 눈도,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약

0: 한노은입니다.
1: 특별 빙고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찬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노래는 김민덕 작사, 박성철 작곡의 장배산이 보인다를 지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는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 오늘을 삽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으며 살아가던 다짐을 담아 조례화 작사 양춘복 작곡의 행복하게 살아가지를 류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늘 우리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병풍 같은 산. 그 속에는 정겨운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웃음이 있습니다. 김길성 작사 작곡의 운인의 병풍산.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조성한 오늘, 이 좋은 세월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눈앞의 순간순간이 모여 인상이 됩니다. 윤민호 작사, 최명철 작곡의 이 좋은 세월을 안용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은 기차를 타고 가는 긴 여행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마다 만나는 풍경과 사람들, 그 속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허복순 작사 응란 조각의 인생은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바람에 살랑이는 코스모스의 여리고 강한 모습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박선영 작사 최군 작곡의 코스모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쁘게 달려온 인생길에 잠시 쉼표 하나 찍어볼까요? 숨을 고르고 다시 앞으로 나가기 위한 여유. 최선숙 작사 김미란 작곡의 쉼표 인생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를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황제의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 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 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에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기력하며 파킨슨, 뇌혈전, 반신불수, 고환와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봉수빵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수빵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한 시트라 한다 할 때는 약과글로 큰 과글로 두 과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배합했는가? 기술은 우리 이 병을 치료할 때 특히 우리 골과병을 치료할 때는 오장육부의 당령 법칙에 이해가지고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령 법칙이란 게 뭔가? 우리 매일마다 오장육부는 24시간 동안 자기가 특별하게 직발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기실은 손순시 치료법이죠. 거기에 따라서 수여되는 약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효과가 더 빨리 볼 수 있죠. 골과병 같은 거는 원래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보통 우리 뼈세포가 한번 셀로 바뀌는 게 신진대사에 한번 셀로 바뀌는 게 우리 황제내경에서는 2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 또 우리 원래부터 이런 신진대사가 느리고 특히 로인분들은 신진대사 원래 느리지 않습니까? 점점 퇴화되고 하기 때문에 더 그 시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10년 더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꼭 순시치료법을 통해서 치료해야 효과 빨리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딱 对症治疗 예, 예용 중요합니다. 딱 우리 나타나는 증상, 그 경락 거기에 따라서 치료하고 또 침구라법도 결합하고 이렇게 되면 빨리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대 활동 6세트에 직접 우리 6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2세트 가게 되고 약과글로 따지게 되면 24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래면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대부분 6세트에 좋습니다. 예, 9세트에는 11세트를 더 드리고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여기로부터 우리 침구라법 12번 또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 또 우리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이런 분들 우리 그 혈배강에서 나온 심내첩 5과를 드립니다. 이 5과이라는 게 한 과기 한 달치

0: 기량입니다. 안에 서른 장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섯 곽이란 한다 할 때는 다섯 달 붙일 양이죠. 그래서 우리 심내첩 거기다 약곽에다 직접 썼습니다. 관심병, 신저통, 고혈압, 고혈증 이런 중풍, 반신불수, 뇌경색 이런 질병들을 보조적으로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심내 장례통들입니다. 2,980원짜리 장례통, 그리고 청림일화왕 4,980원짜리 또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병 각종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하다가서 이렇게 뭐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치료가 점점 병기가 더 심해졌고. 예, 실은 파괴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제프이라는 왔거나, 예. 그래서, 요추간판 탈출, 더 심해졌거나, 예. 다리가 무거워나고, 나른해나고, 예. 결국, 요실금이라면 생기거나, 또, 우리, 무릎관절이, 잘못되거나, 특히, 어떤 분들은 잘못 치료해가지고서, 걸어서 가서 치료하는데, 집에 오게 됐거나, 어서는 벌벌기에서 막 위생실 갈 정도로 이렇게 된 분들 저한테 지금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팍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자꾸 이런 구분기를 끌지 말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다 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이 우리 강의를 드릴 내용은 우리 빠레오쉐라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빠레오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 중의에서 말하는 침혈의 이름입니다. 예, 상려, 次려, 중려, 下려 이 네 가지 이런 려인데 양쪽에 구멍이 네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 아래쪽에 요디구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구멍을 8개 했습니다. 어째 빠레오를 했는가? 일단 8개 구멍은 맞지만 한쪽 마리 팔째를 거꾸로 이래 놓은 것처럼 그렇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빠레오쉐랍니다. 그래서 그 빠레오쉐 옆팔에는 어떤 침혈이 있는가 하면 소장의 침혈, 小肠盂 小肠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유, 소장 방광, 예. 그리고 중리수하고 바이환수, 이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빠레오쉐라는 거는 주요하게 무슨 작용하는가. 우리 그 해부와 각도로 본다 할 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이런 건 많이 들어봤죠. 근데 어제 요추간판 탈출이 생겼는데, 허리는 별로 안 아픈데, 어째서 빠레오쉐 깨거나 거기에 막혀가지고서 다리를 잘 쓰지 못하고 대소변 나가는 줄 자기적으로 참지 못하고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사실은 모든 신경은 대뇌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빠레오쉐 거기에 구멍이지 않습니까? 그 구멍을 뚫고 내려갑니다. 거저 내려가면 또 좋겠는데 딱 구멍 뚫고 내려갑니다. 이게 우리 그 여기에서 병이 생길 황도리가 높은 이 이런 해부와 각도죠.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 선생님.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지금 풍수빵과 해병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0: 네.
2: 예, 뭐 이거 먹고 있는 한답니다. 이전에는 가슴을 닫다 막 가슴 쳐도 아이 되고에. 그 숨이 차고, 예, 헛떡거리고, 예, 그리고 호흡이 바쁘면, 그리고 산소 공급이 이렇게 자꾸만 합해만 하고, 예.
0: 네.
2: 예, 그리고 눈도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고, 예, 잠도 못 자고. 그 위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황당하며, 분명 뜨거워 왔을까, 내가.
0: 네.
2: 그래서, 예, 이거, 저거, 다 찾아다니면서 자연단 치료를 다 받았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그럴까 하고 못 볼까 병선이 더 병은 더 심해갑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그 후에 뭐 선생님은 강의를 듣고 예, 풍수빵과 병을 같이 예, 선생님 친구들 결합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결합해 했는데 벌써 예, 3일 만에 가슴이 예, 답답하지 않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2: 숨이 막 바쁘게 이래더니 그리고 숨도 알차고 예, 눈도 희미하게 이렇게 조금 비벼도 알더니 이렇게 증후에 눈도 막아가지고 이 누나도 흐릿

0: 타지 않습니다. 무슨 안개, 허리 타는 게 지금 허리 타지 않고,
1: 네.
0: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매일 병이 효과가 너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1: 맞습니다.
0: 예. 날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예,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숨 벌써 쉬니까, 사람이,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예,
1: 한 번도
0: 재발하지 않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예, 우리 집 아빠한테 중풍이 걸린 지 몇 년 됐습니다.
1: 네.
0: 6년이 됐습니다.
1: 네.
0: 그런 게, 아니, 전화기 뭐, 잠 못 자니까.
1: 네.
0: 그리고 낮에는 걷지 못한단 말이에요. 쫑발점이 이렇게 조금 몇 발자국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네. 몇 년 치료를 다녔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치료는 안 됐습니다. 아이 때부터.
1: 네.
0: 그리고 소변이 너무 잦아서 예, 이 소변줄을 끼고 있고 예, 전화기면 자꾸 못해 그렇게 헛소리를 합니까? 소변줄을 막 제다 친단 말입니다.
1: 네. 예.
0: 그러니까 지금 예, 선생님이 친구와 이 풍수빵을 먹은 후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이게 예. 근원은 어디에 생기는가 뭐 지금 보게 되면 다 혈액순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서리 혈액순환 잘 되게 하거나 특히 우리 그 아스피린이라는 메시기 쓰거나 개천 병원에 가 댄디란 맞거나 그래서 혈관 확장해가지고 그 당시 혈액순환 잘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근본 원인은 어디에 생기는가 몸속 깊은 곳에 한기 꽉 들어찼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싱쇼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한기 끼게 되면 사람이 춥게 되면 몸을 움츠리고 막 이렇게 추워하는 것처럼 인체내 모든 오장육부 그 다음에 혈관도 다 포함해서 한기 끼게 되면 혈관 몽땅 쫄아듭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혈압도 자꾸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뇨실금 깨거나 소변이가 잘 안 나가거나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대부분 소변줄을 또 끼죠. 소변줄을 끼어서 쓸데없습니다. 이 소변을 내절로 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소장 거기에 한기 깨가지고서리 방광이 쫄아들어서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놓고 말하면 방광이라면 소변 한근 찰 때까지는 한근이란 게 500g이죠. 한근 찰 때까지 소변 말하는 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광이 쫙 졸아들거나 추우니까 졸아들죠. 졸아들거나 소변 조금만 거기에 들어가도 막 소변 말았죠. 거기다 젤레신 이짝에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빨래오쇼의 그 짝에 그 좌골신경 그 신경이가 눌리게 되면 그 다음엔 이 소변이가 그 젤레신 페이다 오면서 소변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변이 나가지 않으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자꾸 소변줄 끼는 게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자면 이 풍습방 써야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선생님 뺀기도 많이 하고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아이들더라.
1: 네.
0: 예. 그리고서 지금은 선생님이 친구도 하고 풍수빵도 먹고 예, 지금 효과가 상상할 수 없이 정말 예 정도로 정말 좋아졌습니다.
1: 네, 네,
0: 매일마다 좋아진 게 없네. 그러니까 예, 지금 좋아지니까 지금은 예, 소변줄도 뺐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스스로도 아예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예, 벌써 식사 잘 안 남았는데, 밥을, 예, 작살 쓰고, 예, 벌써 그러니까, 예, 몸이 좋아지니까, 잠도 잘 자고, 허리도 아예 아프고, 다리에 힘이 온답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선생님, 얼마에 감사합니까? 게 우리 두 양주가, 선생님께 두 번째 생물고 좋습니다, 선생님.
1: 네.
0: 게 또 한 번 선생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1: 예. 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저는 풍수빵 한 반년가량 썼습니다.
1: 예,
3: 예. 예. 그 전에는 관절마다 다 붓기고 변형되었습니다.
1: 예.
3: 예, 팔다리는 항상 마모기 와가지고 등상 쪽으로 주물러야 했고 예.
1: 네.
3: 견점이 심해서 팔을 들기 바빠가지고 옷 입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전신이니, 개미끼 되겠는 것 같고, 예. 뒷잔등은 건 쪼여들고, 마치 찬물을 끓는 것 같고, 예.
1: 네.
3: 가슴은 꺾어 막히는 것 같고, 계속 두근거리고, 입이 쓰고, 예.
1: 네.
3: 마르고, 변비가 심했습니다.
1: 아, 변비 심했죠. 예.
3: 벨라약 다 먹고, 예. 병원도 많이 다녀봐도, 예.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1: 네.
3: 예,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강의하신

붕수빵을 듣고, 그거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 약하고 선생님 추천해주는 혈배강 사서 같이 먹어봤는데, 엄청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대 활동에 참고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섯 달째 먹고 있는데, 지금은 관절이 붓긴 게다 내리고, 마목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변비도 해결되었습니다. 견주의 문의에 풍수빵 쓰면서 선생님이 놔주는 침을 맞은 게 다음날부터 발을 둘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빗잔등에 찬물 끼얹는 같은 느낌도 사라지고 가슴도 편안해지면서 심율도 이제 68차 직기입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고생했던 게 일병도 많이 나서서 밥을 잘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눈도 밝아져가지고

0: 그래, 지금은 정말 살 것 같아서,
1: 네.
0: 도서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예.
0: 그 이번에도, 새로운 우대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이제, 도서방을 좀 더 사먹어볼까 합니다.
1: 아, 요새 예. 지금 봉수빠 잘 나가고 있습니다.
0: 예.
1: 예. 12세트에 18세트를 더 드리고,
0: 예.
1: 그 다음에 침구, 료법이 침도 12번 놔드릴 수 있고,
0: 예. 예.
1: 그리고 또 혈배강에서 나온 심리첩, 또 다섯 권, 예. 예, 다섯 달치를 거저 드립니다.
0: 예. 그래요, 예. 예. 그래, 뭐, 앞으로도 많이 댕기겠으니까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0: 예, 예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1: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 선생님께서 알선해준 여러 가지 약을 수술이 우리 가정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3: 그래, 무슨 주약에 풍수빵이고 혈배강이고 권신고를 다 쓰고 있는데, 치료 과정에서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 이 웰큰, 우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우리 각각 24번씩 친구를 맡고 있으니, 정말 이전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가, 치료 효과가 빠릅니다.
1: 제일 큰 활동에 참가했죠,
3: 제일
1: 큰 활동이.
3: 예,
1: 예, 그러니까 우리 풍수빵 제일 큰 활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혈배강 제일 큰 활동, 또 저기 우리 그 건신고 제일 큰 활동 이렇게 참가해야 또 부부와 같이 한 사람이 친구 24번씩 놔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3: 예, 예 그래 친구도 맞으면서 너무 효과가 좋아서 그래서 정말 이제서 제대로 선생님 만나고 친구까지 맞으니까
1: 네.
3: 우리 남편은 둘 다 같이 쓰는데 친구도 같이 맞고 있는데 내보다 여러 가지 병증이 더 심해서 영 더 고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여러 곳을 다니며 약은 약이란 약은 다 써보고 그 다음에 기타 정말 그런 두저 보조 치료 과정도 많이 거쳐주고 친구도 맞았습니다.
1: 네.
3: 그렇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특히 선생님 심지어 어떤 때는 더 점점 심해서 그저 포기하고 약도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1: 네.
3: 그 선생님이 이래 알선한 이 세 가지 이제도 얘기를 했지만 혈배강, 건신고, 풍수빵은 정말 우리 런인들에게 딱 맞는 약입니다.
1: 네.
3: 그리고 거기다 특히 자꾸 얘기를 해도 그 말인데 정말 친구는 전 선생님 다른 사람 없습니다.
1: 아,
3: 연변에도 그렇고 그래 친구로 마실까나 더구나 효과가 좋아서 우리 남편이 이전에 병이 하나도 안 났던 게 이번에 병이 이렇게 확실하게 빨리 났을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1: 네.
3: 그래서 우리 가정은 정말 이 세 가지 약 쓰면서 또 친구까지 맞으면 이러니까 다른 데서는 아이 되던 게 선생님이 친구와 약이 딱 맞는다 말입니다.
1: 무슨 증상일까?
3: 증상이 많죠.
1: 네.
3: 그 심장도 나쁘고 그다음에 밤잠도 안 자고
1: 잘 오지
3: 않고 소변도 작고 그다음 비위도 나쁘고 관절도 특히 영 나빴는데 이 풍수방은 이제 얘기를 하지만 가장 깊은 것이 한기, 습기, 독소를 없애고 나 오성육부가 이렇게 활동하는 그 시간에 써져서 정말 좋습니다. 난 어서는 집행일을 버리고 산에 가서 나물 갈려도 갑니다.
1: 그럼 대단히 좋아졌지.
3: 얼마나 큰 효과가 있습니까? 결국 경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소변도 잘 통하고 밤잠도 잘 자고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너무 말 시간이 거기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고 박 선생님을 만난 게 우리 이생에는 정말 좋은 운이고 런인의 길에서 건강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계속 쓰고 선생님 친구를 계속 맞으며 정말 활기를 펴며 건강하게 잘 보내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네. 저는 혈배강과 풍수빵 같이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아, 예.
4: 예. 평상시에는 항상 이제 여전에는 항상 정신이 흐름흐름통하고

0: 시원하면 혈압이 낮아서 어림증이 나고 어디 어디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뻥하고 그 다음 다리에 항상 붓게 있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소변이 적고 변비도 심했습니다.
1: 네.
0: 그러던 그 뒤에 선생님이 이 요구에 따라 두 개로 정도 약을 먹었더니 혈압이 낮던 것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특히 풍습성 관절로서 인해서 다리가 변형되고 뚝뚝감에 겨우겨우 걸어다니던 이게 지금 맛이 못됐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 중에 뭐 오다리 돼서 예, 정말 독이 드시고 그랬는데 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고 내 친구들도 너무 부러워서 좀 선생님한테 문의해달라고 합니다.
1: 네.
0: 예, 이 친구는 내 볼때 코로나 이전부터 배문을 생기면서 다리 너무 아파서 치료를 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1: 네.
0: 무슨 주사도 맞았다 해보고 무슨 어째 침도 맞았다 해보고 하는데 지금도 낫지 않고 집이 3층인데도 오르내리는 게 불편해서 놀라도 발을 못 당긴단 말입니다.
1: 네.
0: 이 선생님께서 이런 정황 좀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 특히 우리 코로나라면 보게 되면 기실은 호흡기 계통에서 나타나는 이런 질병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우리 중에서는 폐하고 대장, 네. 그 다음 폐하고 피부, 이게 다 연결되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피부 방면에 과민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폐하고 코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얼비 허크를 딸로 보는데, 근데 중이는 이게 한계 계통입니다. 코로 우리 숨 쉬어서 그 산소라면 폐로 들어가는 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 딸로 보면 아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풍습방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이런 폐 그쪽에는 한기라며 그 다음에 습기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렁이란 약제 띠롱 이 약제가 폐의 경작을 들어가서 이런 폐의 열을 없애줌으로써 열이 우울로 올라 못 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게 되면 코에 자꾸 말라들거나 그 다음에 목소리가 자꾸 쉬거나 이런 현상들이 해결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맥이 없고 이게 다 폐가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라이프즈라는 약제가 그 기관지 거김에 가래 낀 거 몽땅 없애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질마천즈, 이 마천자라는 약제는 항균 소염작용이 좋습니다.
0: 예.
1: 폐 이런 데 무슨 염증이라면 생겼거나, 예, 이걸 해결해주고, 그리고 우리 펑热, 펑湿, 예,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약자들을 다 배합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후유증, 이걸로 고생하는 분들, 관절이랑 붓기거나, 피로하거나, 머리 아파나거나, 콧물 자꾸 나거나, 예, 이런 증상들이 다 해결됩니다.
0: 아, 여러 가지로 오는구나.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한다,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 보이는 게 좋지 않습니까?
1: 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약도 설명서도 제대로 보고, 그리고 딱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또, 뭐, 수여될 때면 침구도 결합하고, 이래야 완전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내일나 모레 시간 이용해서 좀 선생님들 내 데리고 가봐야 되겠습니다.
1: 일단 우리 환자 너무 많기 때문에 288-0018번 전화해서 예약해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오늘은 풍습방 쓰고 있습니다. 나는 풍습을 온몸이 좀 고가서 안 좋으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여러 곳에서 약을 써봤지만 효과를 못 봤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풍습방 썼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또 거기다가 그런 혈배관 같이 있으니까 효과도 좋습니다.
1: 더 좋죠.
3: 계속 그래서 온몸이 붓게가지고 저기 숨이 차고 이랬댔는데 그 숨이 찬 것도 해결됐지 관절이 온 관절이 흐리고 견주염이고 경추고 무릎 관절이 다 아팠는데 저기 풍습방 먹으니까 그 증상들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어디를 가서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채소 싸 먹으려도 근데 어쩌면 채소 싸 먹으려도 다니고 좀 내 볼장 다 봅니다. 이번에 할 때 참가하자고 기랍니다.

0: 2880018번 전화 주시.
1: 수고하십시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3: 이 빨리오쉐가이 내가 치료를 잘못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생활습관이 잘못됐거나 이래가지고 이 빨리오쉐가 막히게 됩니다. 어째 막히는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싱쇼인. 한기 꽉 끼게 되면 예, 그 다음에 그게 쫙 졸아듭니다. 그러면 그 구멍이 막히고 그 다음에 失性粘滞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습기라는 게 끼게 되면 그게 찐득찐득한 이런 가래람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신경이 또 눌리우고 이래가지고서 근육조직이 막 꾸꾸대나거나 마모교거나 특히 우리 엉덩이 자글로 마모교거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구두려 오래 앉아있으면 일어나자 하게 되면 이 그러니까 허리 둘레로 막 마한 이런 감이 떡떡한 이런 감이 생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엄중한 사람들은 이 소변이 잘 나가지 않거나 그 다음에 소변 자주 보게 되거나 남성분들은 전립선 질병 몽땅이 빨려쇠가 관계되는 겁니다. 그럼 빨려가 위에서 손상받는가 외부의 이런 압력을 통해가지고서 손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거기다 뭐 주사 잘못 맞거나 침을 잘못 맞거나 예, 다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이랑 잘못 맞는다는 건 무슨 긴가 하면 침자리를 딱 보면 알깁니다. 거기면 따닥따닥하게 찍어놨거나 이러면 이건 침표를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럼 망탕 찍어놨죠. 예. 이래서 외부에 이런 손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면 기혈이가 운행이 또 끊어지면서 엄중한 사람들은 그 다음엔 대변 위생실 갈 때랑 막 개 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빨리 우리 풍습방 써줘서 거기에 한기란 빼내가지고서 거기를 열어줘야 되죠.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어느 날 배채는 아버에게 개인이 우표를 직접 인쇄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를 만들고 싶은지 물었다. 아버는 잠시 생각한 후 옛 고전 문장을 떠올렸다. 옥잠은 차고 정향은 마르고 치자는 푸르고 장미는 붉다는 구절이 생각났다. 이 짧은 글귀만으로도 아버가 어린 나이임에도 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는 꽃은 모두 여성에 비유된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배채는 자신의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꽃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는 배채에게 무쌍연이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했고 배채는 모란이라고 대답했다. 아버는 상해에서 가장 예쁜 꽃은 치자화이고 나무로는 프랑시식 오동나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거리에서 팔던 말리꽃 손목걸이, 작은 묶음의 치자화, 양모 붓끝 모양의 백란화 이 세 가지를 우표로 만들면 아름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배채는 크게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는 프랑스식 오동나무를 주제로 사계절 네 장의 우표를 만드는 구상도 이야기했다.

봄의 새잎, 여름의 나무껍질, 가을의 노란잎과 나비, 겨울에 눈 쌓인 가지와 참새를 그리면 특별한 우표가 될 것이라고 상상했다. 배채는 자신이 장미를 더 좋아한다고 얘기했다. 특히 5월에 담장 울타리에 피는 장미 중 단꽃 흰색 장미가 가장 예쁘다고 주장했다. 아버는 영국 우표에 장미가 가장 많고 품종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배채는 복숭아꽃을 사각 우표로 인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은 복숭아꽃이 매화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는 복숭아꽃은 소안화라고도 불리고 겹잎 복숭아꽃은 주안이라고 불리지만 매화처럼 깔끔하고 차분한 느낌은 덜하다고 말했다. 배채는 보드나무 가지, 복숭아꽃, 해당화, 새 바나나 잎을 모아 봄 풍경 시트 우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버는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배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두, 황도, 복숭아, 황금 오이, 쑥갓까지 모두 모아 과일과 채소가 가득한 대형 우표를 만들자고 얘기했다. 아버는 이러면 마치 과일 가게를 연 것 같다며 웃었지만 배채는 외국 우표에는 이런 방식의 대형 주제 우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배채는 사과, 배, 귤, 포도, 각종 채소와 버섯은 물론 고기와 생선까지 모두 그려놓고 그 아래에 사냥칼, 서양식 식기, 빵, 잼, 우유, 맥주, 포도주까지 배치한 거대한 우표를 상상했다. 이는 웅장한 구성이었다. 아버는 배채의 기억력과 풍부한 상상력에 놀라며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골목에서는 배채를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는 할머니가 부르니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했다. 배채는 아직 가지 않고 더 이야기하고 싶어했다. 배채는 어제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시골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구절초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구절초는 피면 작은 빨간 별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아버는 할머니가 매년 구절초를 심고 구절초가 이웃집 담장호에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배채는 자신이 우표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가 웃으며 채소밭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고 얘기했다. 유채꽃, 녹두와 팥꽃, 묵꽃까지 모두 우표로 만들 수 있다고 줄줄이 얘기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물에서 자라는 식물 8가지도 우표 세트로 만들면 멋지다고 제안했다. 아버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가 져도 다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웃었다. 그는 구절초와 금은화, 매화를 사각 우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배채는 나팔꽃은 태양이 떠오르면 시들어 버리므로 자신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기분이 좋지 않은 듯 입을 삐죽거렸다. 아버는 그런 배채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위로해 주었다. 배채는 아버에게 꽃을 심으면 자신은 나비가 되어 날아다닐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채는 자신이 진짜 나비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했고 아버는 자신은 나무가 좋다고 답했다. 배채는 나비는 꽃을 좋아하고 나무도 좋아하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순수한 상상의 공간 속에서 꽃을

그리고 나비를 그리며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표에 담으려는 꿈을 펼쳤다. 그들의 대화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년 후 여름, 또다시 꽃이 만발할 시기가 찾아왔을 때 이 모든 아름다운 꿈과 기억들은 바람에 날리고 비에 젖어 흩어지게 되었다. 어린 시절 우표를 통해 꿈을 꾸었던 아버의 모습, 그리고 배치와 나누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은 오래도록 아버의 마음속에 남아 그의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옛 상해의 화초시장 풍경으로 시작된다. 제조 궁로 화신묘 일대는 예로부터 화초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석소남로, 오늘날 백성백화점 양쪽 길가에는 각기 두 칸 크기의 유리 온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초기 지역은 외국인 거주자가 많았던 탓에 덴마르크에서 수입한 신선한 꽃들이 주로 유통되었으나 1966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꽃집과 온실은 사라지고 말았다. 어느 날 아버는 할아버지와 함께 3년차를 타고 꽃시장을 찾았다. 그곳에는 상인이 꽃가게를 차리고 다양한 화초와 분재를 진열하고 있었다. 위에는 야생에서 캐온 귀화나무 3그루를 비롯하여 몇 개의 화분이 놓여 있었다. 상인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정성껏 꽃을 권하며 거래를 시도했다. 아보가 다가서자 그는 먼저 월도, 즉 치자화를 추천했고 아보가 반응이 없자 정수객이라고 불리는 서양화를 다시 권했다. 아보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면 상인은 곽접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곽접은 시골에서 설정기라고도 불리며 여섯 장의 꽃잎 가운데 가는 붉은 점이 있고 노란 수술이 드러나 마치 나비 한 마리가 앉아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아보가 관심을 보이지 않자 상인은 금자나를 추천했다. 금자나는 8월에 씨를 뿌리면 음력 12월에 꽃을 피우는 산속 제철 품종이라고 설명했고 이마저도 거절당하자 마지막으로 애국에서 들여온 꽃을 권하기도 했다. 아버는 이런 권유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눈앞에 놓인 야생 괴화나무 한 그루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는 나무에 새 흙덩이와 오랜 이끼가 붙어있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께 두 그루를 함께 사자고 제안했다. 할아버지께서 망설이는 사이 상인은 계속해서 설득을 이어갔다. 기화나무는 짝을 이루어 심는 것이 좋으며 살구색의 카멜리아와 하얀색의 은교화는 금과 은의 조화로 좋은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얘기했다. 할아버지가 짜증을 내며 사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은 즉시 두 그루의 기화나무 묘목을 들어 삼륜차 발판에 올려놓았다. 기화나무는 곧 아버의 집으로 배달되었고 집안의 사촌 형제 자매들은 신기한 듯 밖으로 나와 기뻐했다. 이때 또 다른 한 대의 삼륜차가 도착하고 큰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내려온다. 큰아버지는 중산복 단추가 풀려있고 머리카락이 엉망인 채 술에 취한 모습이었다. 할아버지는 큰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

이런 꼴이 되었다고 한숨을 지었다. 큰아버지는 웃으며 자신은 조금 취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아버에게 지금 금을 캐는 중이냐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사촌 형제 자매들이 취한 큰아버지를 부축해 집안으로 들어가고 할아버지도 뒤를 따랐다. 아버는 정원의 흙을 파고 교화나무 한 그루를 정성껏 심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울타리 밖에서 배채가 큰 사탕을 먹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배채는 한 중학생과 함께 천천히 걸어오다가 아버를 발견하고 즉시 달려왔고 함께 온 중학생은 제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배채는 아버가 감귤나무를 심는 줄 알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다가갔지만 아버는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배채는 왜 기분이 나쁘냐고 물었지만 아버는 침묵을 지켰다. 함께 온 중학생은 마두라고 불렀는데 수관의 사촌동생으로 그는 평소 배채를 매우 좋아했다. 아버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배채는 아버의 기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마두를 불러 울타리 안으로 다가오게 하고 아버에게 마두를 소개했다. 아버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배치는 아버에게 어제 수간 언니가 친구들을 초대해 댄스 파티를 열었고 그곳에서 마두를 만났다고 이야기했다. 아버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배치는 마두의 집 근처에서 러천 연극이 자주 열려 표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얘기했다. 배치는 자신이 그 연극을 보고 싶었지만 수간 언니에게 혼이 났고 마두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아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잠시 웃음을 지었다. 배채는 그날 밤 마두와 함께 춤을 추었고 마두가 개나리 한 송이를 선물해 주었다고 얘기했다. 이어 소모와 호생의 이야기로 전환된다. 두 사람은 뒷골목을 지나 아파트로 들어섰다. 소학교 시절 호생은 구식 아파트를 지날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장난을 즐겼던 기억이 있다. 당시 아이들은 엘리베이터를 반복해서 눌러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 모두 도망치곤 했다. 소모와 호생이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던 여성 관리원이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허생은 주화를 찾아왔다고 말했고 관리원은 철조망 문을 당겨 잠그고 손잡이를 돌려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켰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하고 철창문이 열리자 주화가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화의 표정은 매우 차가웠지만 이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차분하고 고상한 문외 청년의 분위기였다. 소모와 호생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에는 간소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책상 하나와 대나무 의자 몇 개 그리고 긴 나무 벤치가 전부였다. 주화의 방은 정말로 소박했다. 긴 벤치 위에 판자를 올려 만든 간이 침대, 얼룩 대나무 무늬의 작은 책장이 놓여 있었고 책상에는 단 한 권의 책만이 놓여 있었다.
후생은 소모를 주아에게 소개했지만 주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소모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온 연습장 하나를 꺼내 주아 앞 책상에 놓았다.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와 연습장의 페이지가 자연스럽게 한 장 펼쳐졌고 주아는 한쪽 눈으로 그 내용을 훑어보았을 뿐 반응하지 않았다. 허생은 소모가 특별히 사람을 보러 왔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주아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허생은 연습장을 다시 들어올리며 이것이 소모가 직접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주아는 그제야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소모는 주아에게 그녀가 쓴 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아는 후생에게 밖에서 헛소리를 했다며 자신은 시를 쓰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류영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0: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국.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행입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가 곧 막을 올립니다. 립체화된 경기체계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리조에서는 축구가 구역협동, 문화관광융합, 도시발전, 민생행복을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1: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가 6월 12일부터 이틀간 연길에서 열립니다.
2: 우리조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연변 박물관 등 중점 장소에서 해설 봉사를 해 고향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실천 가운데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했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가 곧 막을 올립니다. 축구의 고향으로 불리는 연변은 립체화된 경기체계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경기장 재정비로부터 각급 경기 연동, 선수 선발에서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참여하는 전민축구의 새로운 생태를 구축함으로써 축구가 구역협동, 문화관광융합, 도시발전, 민생행복을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2026년 동북축구리그 길림경기구 소식공개회가 장춘에서 열렸습니다. 공개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5월 23일 길림, 련영, 흥룡강, 내몽골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막하며 정규리그는 8월 15일까지 진행된 후 9월에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전국축구발전 중점 도시로서 연변은 대표팀을 모아 적극 참가하며 장춘팀과 함께 길림의 두별로 동북축구리그에 출전합니다.

0: 현재 동북축구리그 연변대표팀은 이미 선수 구상을 마쳤습니다. 연변대표팀은 연변용종축구구락부 예비팀을 중심으로 연변대학과 주체육학교, 지방학교 축구 우수 인재들을 대거 흡수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전술 사로로 팀 전력을 다듬고 있으며 동북축구리그 경기 템포와 지역 교류 목표에 전력으로 적응해 경기에서 연변축구의 실력과 풍채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리그 연변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지금은 경기전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초반에는 기지에서 기술 전술 훈련을 하고 후반에는 동북축구리그에 대비한 연습 경기를 할 계획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고 동계 훈련 계획을 완수했으며 태도와 효과가 모두 매우 좋았습니다. 동북축구리그를 계기로 연변은 축구의 전방위 행렬 발전 체계를 전면 구축해 경기장에서 전 도시로 경기에서 산업으로의 심층 연동을 실현했습니다. 경기 차원에서는 중국 축구 갑급 리그와 동북 축구리그의 두 갈래 경기 개최를 통괄해 축구의 고향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올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 팀의 홈 경기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마다 수만 명 축구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응원하며 열정으로 연변 축구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팀의 강력한 정신적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마강입니다. 지난해 우리 연변팀의 홈경기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슈퍼리그에 승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갑급리그 경기의 직업적 선도와 동북축구리그의 지역적 연동하에 연변축구 열기는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갑급리그에서 경기를 펼치고 연변 대표팀이 동북축구리그 지역 외 경기에 출전하는 특색 외에도 연변주 제2회 현시 축구리그의 각 참가팀들도 전력을 다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사회구역 운동장의 자발적인 시합으로부터 해질녘 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대결 그리고 주말 경기장의 응원과 함성에 이르기까지 축구는 이미 연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연변 대지에서 가장 감동적인 풍경으로 됐습니다. 전 지역을 아우르고 전민이 참여하며 전민이 열애하는 축구의 향연이 연변 대지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축구의 고향에 깊은 저력과 분투하는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열기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각지 개최 열정과 혁신 활력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변은 자원 우세에 입각해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 련동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경기 영향력을 문화관광 소비의 증량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추동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리그의 융합효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변과 함께 주제를 둘러싸고 축구의 향연, 친절한 연변, 관광하기 좋은 연변, 볼거리 많은 연변, 즐길거리 많은 연변, 살거리 많은 연변 등 다섯 가지 전경을 전력 구축해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그중 친절한 연변은 유니온페이 앱 플랫폼과 협력해 입장권 연동 활동을 내놓았고 관광하기 좋은 연변은 6개 정품 로선을 선정하고 10개 주제 제품을 개발하며 20개 중점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도나, 안도, 룡정 등 현지에서는 주동적으로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동북축구리그와 갑급리그 경기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에게 풍경구 입장권 할인, 호텔 숙박 혜택 등 전용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 한총령 홍색관광구, 룡정 비암산 풍경구 등 여러 관광지들도 적극 동참해 축구를 뉴대로 체육경기와 문화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을 심화하고 지역과 업종 장벽을 타파해 축구팬들이 경기 관람회 시간에 연변의 문화관광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경기 열기와 축구 열정, 도시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고 상생하게 했습니다. 동북축구리그가 방출하는 강력한 열기는 연변 대지에서 주목받는 축구 자기장으로 응집되고 있습니다. 연변은 축구를 뉴대로, 문화를 혼으로, 산업을 날개로 삼아 다원일체의 축구 생태를 끊임없이 완성함으로써 축구운동을 단순한 체육경기를 넘어 도시발전을 추동하고 민족 단결을 촉진하며 소비상승을 견인하는 특색 브랜드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1: 일전에 쓴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 연결력 소식 공개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해 전성 최초로 비준받은 대규모 야외 음악회로서 6월 12일과 13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음악회는 만인 음악 성회를 만들어 연변 문화 관광 융합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6월 10일 첫 공연은 통화 연결음 시대를 주제로 6조의 가수를 집결시켜 고전 통화 연결음 명곡을 재현해 사람들의 청춘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6월 13일 다음날 공연은 명곡의 울림을 주제로 하며 정지화, 서회옥, 백소백, 아우 등 4명의 실력파 연예인이 인기 명곡을 부릅니다. 이틀간 총 10조의 가수가 번갈아 무대에 올라 전 연령대 관객들의 음악 취향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하루 공연 시간은 150분이며 공연장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광영화 연변문화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 한경빈입니다. 이는 연변의 첫 만인급 상급 공연입니다. 저희 무대는 길이가 100m, 높이가 22m이며 프랑스 어크스텍스 음향 설비를 설치합니다. 올해 동북 삼성에서 같은 류형 공연 중 무대가 가장 크고 설비가 가장 고급인데 인류 수준에 맞춘 공연입니다. 그리고 입장권 가격이 합리하며 전국 동급 공연 중 경제성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기층 3일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 입장권도 마련해 고향에 보답하겠습니다. 공연 내용은 고전과 류행 요소를 겸비합니다. 가격 면에서 첫날 입장권 최저 가격은 48원, 다음날 최저 가격은 98원입니다. 현재 음악회 입장권은 묘안 플랫폼에 올랐으며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 틱톡 등 여러 경로로 동시에 선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공연과 관광을 심층 융합해 우리 주 야간 경제와 문화 관광 소비를 더 활성화하고 음악 플러스 관광의 중첩 효과를 확대하며 한 차례 음악회로 한 도시를 활성화하는 문화 관광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게 됩니다.
0: 당건설로 공청단 건설을 이끄는 사업을 깊이 실시하고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심 보장을 알심드려 자라기 위해 일전 중공연변조 직속기관사업위원회 공청단 연변조인은 공청단 활용시위와 손잡고 연길과 용정에서 변강길 함께 걷고 한가족 정나누기 주제활동을 펼쳤습니다. 수당위 당학교에서 진행된 활동 첫 역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홍색 혁명 역사를 둘러싸고 주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는 이론적 깊이와 실천 지향성을 겸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주제 학습을 통해 정신적 자양분을 보충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 역사와 민족 정책에 대한 이해를 깊이 했으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려는 신념과 결심을 더 굳건히 했다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주인민검찰원 기관위원회 부석이 포인강입니다. 교류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변강에 뿌리 내린 청년으로서 우리는 같은 초심과 책임감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직에 입각해 선진의 기준을 맞추면서 뜻을 세우고 재능을 기르며 기세를 높이고 정기를 함양할 것입니다. 본직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면서 고향 발전에 더 많은 청춘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활동에서는 청년 좌담회를 조직했습니다. 기관 청년 간부들과 연변조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앉아 기관 실무 수행, 공무원 시험 편제 시험 준비, 기층 성장 발전 등 열점 문제에 대해 깊이 교류했습니다. 연변조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리아청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저희는 많은 걸 수확했습니다. 조직속 기관 간부들은 공무원 시험, 연구생 시험 경험과 기관 실무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경험을 참고해 변강에 뿌리 내려 기층 봉사를 더 잘 하렵니다. 당일 오후 참가 인원들은 연변 박물관, 룡정시 일본 연변 침략 죄증권을 찾아 실물과 진귀한 사료를 통해 혁명 초심을 느끼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며 애국주의와 혁명 전통 교양을 받았습니다.
1: 4월부터 우리 주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은 연변 박물관 등 중점 장소에서 해설 봉사를 해 고향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실천 가운데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생기가 발랄하고 따스함이 감돕니다. 붉은 조끼를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맨 꼬마 해설원들이 활기차고 대범한 모습으로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연변의 발전 격전과 여러 민족이 왕래하고

0: 교류하며 융합된 생동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해설해 주었습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의 애되지만 힘있는 목소리, 진지하고 몰입한 표정은 현장 관람객들의 찬사를 받으며 연휴 기간 눈부신 문화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 주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확고 수립을 이야기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실천 활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주 8개 현시에서는 보조를 맞춰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전주 30개 교양 실천기지, 홍시 교양 장소에서 300여 명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윤번으로 명절과 휴일을 이용해 상시화 자원봉사 해설을 함으로써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선전 교양을 착실히 전개하고 연변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결시 하남수학교 학생 전우예입니다. 해설을 하면서 연변의 전통 미덕 역시 중화민족 전통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제 해설을 듣고 감탄하거나 동감하는 표정을 지을 때면 저는 각별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연결시 연신수학교 학생 정지은입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단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료애하고 연변을 사랑하게 할 수 있기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조과기술협회는 일전 중국 이동철통회사 주구강 림상의학학회와 손잡고 룡정시 로투구진 도원촌에서 로인 관심시의 생활 과학보급 및 구강 무료 진찰 특별활동을 펼쳐 과학보급 봉사와 건강 배려를 촌민들의 집 근처에 전달했습니다. 활동 당일 주 구강 림성의학학회 전문 의사들이 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 검진을 하고 로인들이 흔히 겪는 일상적인 구강 관리와 건강 문제에 대답하며 맞춤형 치료 건의도 해줬습니다. 중국 이동철통회사 섭일꾼들이 알기 쉬운 논으로 전신사계 흔한 수법과 빠른 식별 방법, 효과적인 예방 요령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진실한 사례를 통해 로인들이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돈주머니를 잘 지키며 반사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룡정시 로투구진 도원천 촌민 진숙현입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이를 두 개 뽑았는데 그 뒤로 계속 아팠습니다. 마침 병원 구강과 의사들이 와서 구강 관련 지식을 알려줬는데 저는 진찰도 받고 조언도 받았습니다. 주 과학기술협회 과학보급부 부장 김련화입니다. 중국이동철통회사와 주구강림성의학학회 책임자들을 초청해 촌민들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주로 로인들에게 사기 예방 지식과 스마트폰 사용법을 설명하고 촌민들에게 구강 무료 진찰 봉사를 해줬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로인들의 전신사기 예방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 동시에 로인들의 구강 관리도 더 중시하도록 일러줬습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 로인체육협회는 일전 전국 로인 건강광장무 동장 모집 입선 명단을 공포했습니다. 우리 주 로인체육협회에서 추천한 손북체조 옹혜야가 성공적으로 해당 명단에 입선됐습니다.
0: 애심으로 연변 따뜻하게 권익보장으로 발전의 융합 제36회 전국장애인 돕기의 날 문예야회가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야회는 관련 부문과 사회 애심단체의 큰 지지를 받았으며 현장에서 900여 명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1: 길림성 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연변대학에서 주관한 초성컵 제6회 길림성 대학교원 교수혁신대회 현장 경연이 일전 막을 내렸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관절외과 김광문 교원팀은 연변대학 대표팀으로 참가해 탄탄한 교수 실력과 혁신적인 교수 모식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성급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0: 농촌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기 위해 안도현에서는 농촌 주거 환경 봄철 난관 공략 행동을 줄선으로 전역 환경 정돈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적으로 위험한 로후 주택, 폐기 온실, 건축물 등 각종 규정 위반 건축물과 낡은 시설 67곳을 철거하고 600여 곳의 불법 광고지를 정돈했습니다.
1: 오수도관 보수로 인해 13일까지 연결시 연남로 건공거리 남강거리 구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3차선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광범한 교통

0: 여성 참여자들이 출행 시간과 노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해 주길 바랍니다.
1: 주 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주 전반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가 뚜렷이 적겠습니다.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7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3.9도 정도 높습니다.

0: 는 유리한 기상 조건을 이용해 한든 파종을 조속히 완수하고 적기에 논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높기에 각지에서는 도시와 농촌, 삼림, 초원 방화 사업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남경원이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1: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3: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5: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6: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5: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6: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기 가격 498원이고요. 6과를 사시면 4과를 더 드리고 12과를 사시면 12과를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과기 가격 598원이고요. 4과를 사시면 2과를 더 드리고 8과를 사시면 7과를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과기 가격 698원이고요. 3과를 사시면 한 과를 더 드리고 6과를 사시면 4과를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과를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천희 박사, 더불어서 세신이로 콤파치료에서는 제일이라고 불리는 세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시간이 짧습니다. 17일까지 하는 우대활동에 속하는데요. 천희 박사 한각에 498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포기하시면 그 효과성은 원래 주사용으로 쓰던 거 지금 구멍형으로 쓰게 돼 주사용으로 쓴다는 것은 흡수가 너무 잘 된다는 걸 말합니다. 위를 통하지 않아도 직접 혈관 속에 주사해서 흡수하게 하는 이런 제품을 구멍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금방 흡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한 각에 498원, 12각에 12각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15각에 15각을 드렸는데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많이 주게 되었으니까 적은 돈으로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698원인데요. 원래 약은 25세 복용했는데 이 제품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각을. 그래서 원래는 10각에 10각을 드렸는데 지금은 적게 싸도 6각을 싸면 4각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중약재 조합으로 된 데서는 제가 많은 약품 접촉해보는 가운데서 세신으로 이 제품이

0: 8원인데 야드가게 일국가격에 따면 딱 절반값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한각을 30일 동안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 우대활동은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회는 기회대로 잘 리용만 하신다면 우리 지금 나이가 드셔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는 것이 이것이 기본 수요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퍼센트를 높게 주면서 작게 써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었으니까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우리 집에 남편이가, 예, 예. 그, 혈압이 높고, 예, 그, 심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냥 이렇게 흉하고 오림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골이 무겁고, 예, 동시에 난답니다. 그리고 저기 괴수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예, 사지가 저리고, 예, 불편하단 말입니다. 예, 계속 심장에도 좋지 않아가지고 관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슴에다 덜 얹어놓는 것 같고, 예, 침침하고, 예, 숨이 차고, 예, 가슴이 아프다 하면 잔다리도 캥기고, 예. 그래서 약은, 서약은 그냥 먹었습니다.
0: 아, 그랬겠죠.
2: 예, 예, 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병 본인이 불편하고 이래서 또 혈압이 높으니 아까 잘못하면 또 쓰러질까 봐 그것도 걱정이 되고 해서 예. 제가 방송 듣다가 이 천이 박사를 들었는데 별로 이게 이야기가 우리한테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예. 네. 약을 싸서 대접했습니다.
0: 예.
2: 예. 예. 대접하니까 예. 혈압도 이렇게 지내 파도 있던 게 혈압도 안정되고 예. 그 저기 뭐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계속 소리 나고 예. 가슴도 침침하고 답답하고 숨이 차고 이런 등서에 예. 많이 완화됐습니다.
0: 어, 그렇죠. 이 처방, 예. 특수 처방입니다. 중코엔의 그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예. 됩니다. 예.
2: 예, 그래, 효과를 많이 봤단 말입니다. 본인도 그렇죠. 좋아하고, 예, 그래서, 예, 약은 좀 있는데, 이번에 또 활동도 좋지 해서, 예, 좀 장기적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예, 오늘이 배달받다고 그럽니다.
0: 그리고,
2: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물어보기시오. 우리 친구가, 예, 그, 저기 뭡니까, 그, 코로나 후에, 예, 이렇게 폐가 좋지 않아가지고, 예, 와이피 됐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가지고, 서린이, 그냥 숨이 차고, 예, 가슴 답답하고, 이렇게 뭡니까, 그, 감기 자주 온단 말입니다.
0: 예.
2: 밤에 자지 못합니다. 기침진에 해가지고, 예, 예. 이렇게 밥맛이 다 떨어지고, 맥이 하나도 없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는 이거 약수 효과 봤는데, 이 폐도 좋다 하기라면 그동부터 싸겠다더란 말입니다.
0: 어, 그렇죠. 폐 좋습니다. 예. 이 제품 예, 자체. 예, 예 천희 박사 폐도 상당할 정도로 전 어딤에 문제 있다며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그걸 규정해주는 방법으로서 많은 교감, 부교감 신경,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그 방면에 가강하는 차원에서 약이 갑니다. 그러면서 예.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천희 박사, 예. 혹은 예. 세신이라도 좋은데 그분이 예. 지금 호흡계통에 단순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2: 예. 예.
0: 뭐 세신이로 쓰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2: 예. 세신이로
0: 세신이로 예. 이게 32가지 중약제하고 그리고 여기에 녹혈정하고 전녹근이 들어갔고 특히 32가지 중약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호흡계통을 관리하는 데는 특수하게 효과가 빠르고 윤폐 역할하는 맥동이 들어갔고 그리고 룬조 해서는 천동이 들어갔고 이러니까 네. 여기에 성분들 자체 감각 콤파츠를 도와주고 소화공능도 도와주고 건비위 역할을 그리고 여기에 부선종양 해주는 이런 역할도 있고 하니까 이 제품 네. 자체를 그 친구분은 세신이로 집에 남편분은 천희 박사 이렇게 네. 하는 게 천희 박사를 그분이 써도 되는데 그 네. 친구분이 네. 이 좋기는 두 가지를 선택하면 좋지만 해도 당전에는 예. 먼저 급하다 하면 이 세신으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인정합니다.
2: 예, 선생님 길에 배달 전화번호 알려주겠습니까?
0: 예, 전화주세요.
1: 네, 예.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입니다.
2: 501-7766번?
1: 네.
0: 그럼요.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난 이 세신이로 약 갖다 지금 어디서 한 몇 달째 썼습니다.
0: 예.
3: 예, 원래는 어떻게 돼서 예, 어떻게 돼 항상 맥이 없고 예,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0: 그리고 뒤에서 전기 소리에 그래서 동동 따도 전기 소리 자꾸만 나오고 하기.
1: 아, 건파뿐 정입니다. 예.
0: 예, 옆에서 어떤데 말 소리도 잘 못 듣습니다.
1: 선이 시위해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게 딱 맞습니다. 그런데는 예.
0: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야 이거 써서 봐서 얼마 안 됐거나 예. 뭐부터 우리가 어지러운 점수 없어지고. 지금 뒤에서 소리 나는 거대 혹시 나가다 소리 나고 완전히 이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0: 예, 그리고 예, 항상 이게 내, 이 숨이 조금 나가서 예, 걸으면 숨이 차서 꼼짝 못합니다.
1: 예.
0: 그 다음에 식은땀이라는 게 보통 저 나고, 그 다음에 앉았다 예, 턱 일어나면 눈앞에 그래도 불꽃이 막 뛰고 젠껴. 이런 점수 있고, 그래서 어지럽고 막 이런 점수 있던 게 이것도 지금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1: 원기 부족입니다. 예, 예. 예.
0: 예. 그리고 항상 이 다리가 조금 나가 걷게 되면 매고 와서 있지 않냐.
1: 예.
0: 이 발목이나 이 관절 부분에 있지 않냐. 조금 걷게 되면 시큼시큼해 나면 조금 앉기 쉽고, 예. 그랬는데 지금 어제는 예, 나가면 암에 오래 좀 걸어 댕겨도 매고 문제를 모릅니다. 참 예. 지금 이거 쓰다면 예, 모든 전신이 지금 모든 힘이 올랐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선시하면 오장이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원기 부족을 초래하게 되어 있고, 예.
0: 예. 그리고 이 몸이가 전신이가 많이 차가워서 참 냉하고 젊게 손발이 아무래도 항상 여름에도 뜨거나 이렇게 만져보기도 손발이 막 차갑고 이런 게 지금 이것도 다 온온해지고 지금 예, 혈류도 참 좋습니다. 지금 네.
1: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예. 주약에, 예. 예. 말씀하세요.
0: 선생님, 예, 이 약을 난 쓰고 지금 이번에 좋은 효과도 봐가지고, 야, 이 약을 좀 오래 좀 더 써야지. 이래서 이번 또 활동이 솔직히 오늘 6달 더 배달 좀 바뀝시다, 선생님.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리 할 때 특수합니다. 세신이로는 6가게 사면 내가 그걸 주니까 이만한 건 부담하는데 아주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지요. 예, 예.
0: 네.
1: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전이 박사하고 맹서방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3: 예, 맹서감에 예, 이 전이 박사 먼저 쓰고, 예, 눈이 불편해서. 그랬니, 이, 저, 뭡니까, 전이 박사 같이 쓰가네. 예. 야, 진짜 좋습니다. 공합입니다. 예, 전이 박사는, 그 다음에, 이, 뭡니까, 경력이도 없고, 눈도.
1: 심장관이에요, 혈관이. 예.
3: 예, 야,
1: 특수하죠.
3: 두 가지 섞어, 깨까지 한 가지 쓰기보다 두 가지 합해야 손이 짜기 많이 났을 때.
1: 전이 박사는 모든 제품을 쓰면서 함께 쓰게 되면 그 효과성을 몇 배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
3: 예, 그렇을 때다. 깨까, 이게, 깨까, 전이 박사는 어느 약이나 다 맞는다 뜻이요.
1: 아, 그렇습니다. 예, 전이 박사는 식전에 쓰시고, 예.
3: 알았습니다. 예, 식후에 이미.
1: 식후에 맹서방 쓰시고.
3: 맹서방에 쓸 때는 눈이 정말 용납받습니다. 이렇게 눈약은 한 번도 써는 못 봤는데 너무 아이들이 자꾸 미는 것 같아요. 계속 불편하지만 앞에서 검은 게 떠다라 이런 것이 뿌였지 앞에 내다보면 또 이렇게 뭔가 둘이 뚝뚝하는 게 무슨 게 이래 삐뚤삐뚤하게
1: 황방구 병배입니다. 예, 예.
3: 그러니까 그게 병내잖아. 땀과
1: 병. 땀다. 그거는 황반 변성이 아니면 황반구에 예. 병변이 생기면 삐뚤삐뚤하게 배우고 심지어 변색까지 체시와 색시. 체시라는 것은 물체가 삐뚤게 보이고 색시라는 건 색깔이 변해 배웁니다. 체시 색시를 겸하는 게 황반 변성 예. 혹은 황반구 병변에 속합니다.
3: 예, 근데 이 약 썼는데 그 뿌려버린 거는 한 석 달 쓰고 이러고 어느 1년 썼는데 이라도 땄으니까는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한반변식이라는 게 두 가지 배열계가 내가 다 가지고 있었구나. 삐뚤삐뚤하게 보였어요. 예.
1: 삐뚤게 보이죠. 꼬꼬단 게 내 눈에는 삐뚤게 보이죠.
3: 꼬꼬하게 보입니다. 꼬꼬하게.
1: 예. 아, 그래요? 그게 큰 예. 효과입니다. 예, 예.
3: 예, 그건 예, 어렸으니까 됐다. 예, 선생님.
1: 해결됐다는 게 그게 큰 효과입니다. 예.
3: 그리고 이 뭡니까? 전이왕산이 진짜 이거는 약인 저만 좋은 약이 옳은 건 사실.
1: 아, 너무 사.
3: 벌써 예. 나는 이 약을 사흘 먹고 정신이 이렇게 바짝 이렇게 나고 바짝바짝 합니다. 정신이 아 이게 정말 별입니다. 아 때도 이렇게는 정신이 바짝바짝 이렇게 나와 빤디 별나타. 그래서 좋았으니까 병력이 좋아지고 예. 병력이 그거 잊어버리면 그거 예. 자꾸 신이지만 나고 어서 늙어서 이렇게 했더만은 그런 건 아닙니다. 약이 좋은 것들 갖고 확실히 병력이 좋아 치매 방지는 이야기 드러났습니다.
1: 이제 말씀한 게 맞습니다. 사흘이니까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원래는 예. 주사용으로서 저혈의 혈관 안에 이어서 뭐 위를 통하지 않고도 흡수되는

0: 단계인데 오히려 지금 이 전희 박사를 구박하는 방법을 하니까 사흘이니까 효과 시작되더란 말이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럴
1: 맞습니다.
0: 수밖에.
1: 예. 그거 예. 어떻게 아예 사흘이 무슨 저 정신 맑아졌다 하면 늘 고지 애들
0: 예, 제품 자체는 예, 빨리 흡수됩니다.
1: 수업하시니까 뭐 그거 오늘 이야기에서 그렇게
0: 그렇죠.
1: 아 이게 뭐 한 무슨 두석 달 쓰고 정신 맑아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는데 사흘 쓰고 정신 맑아졌다 하면 고지 애들 수
0: 있겠구나.
1: 이게 아닙니다.
0: 아주 그렇습니다. 예.
1: 예. 예. 확실히 사흘 쓰니까 정신 맑아지고 그다음에 계속 어둠이 했으니까 경력으로도 완전히 좋아지고 예. 전화번호 그러면 한번 들으면 알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야 확실히 전혀봤더니 순위 내립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이번 의대학생이 우리 또의 둘째 오빠 뭡니까? 이 시시미를 쓴단 말입니다.
0: 예.
1: 시시미를. 농촌에 사는데 조금 썩썩한 데 아, 허리 든든하게 하면 허리 맥이 오고 다리 맥이 온단다. 소리 자은 게 좀 낫고. 그래, 이번에 그 시시미 1월 그 뭡니까? 좀 이렇게 더 올 수가 약한 걸 좀 낮은 걸 싸겠다는 게.
0: 예. 그래라 하셔. 예. 세각사만 한 각 줍니다.
1: 아 이제 여섯 각사 그게 이제
0: 아 여섯 각이 네 각 줍니다 이번에
1: 예 그거
0: 아, 아 그래라 하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남성들이 특히 효과가 더 빨리 날 겁니다. 결국 남성 여성 포함해서 세신이라는 콤파지 5장을 영도하는 중요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세신으로 쓰게 되면 효과가 빠릅니다. 예.
1: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0: 수고하세요.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전희 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도 어제 8달 넘었었습니다. 위안해하면 예. 머리가 동맥경화가 심해 그런지 머리가 흐릿하거나 혈압 조절이면 아이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아이되고 누워 진도 못했습니다. 뭐 눈알이 막 빠지는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건망증이 제일 심해서 빙자 갔다가도 예, 머리 찾으려가다도 못 그러고 그저 머리도 훌 닦고 다 돌아지고 돌아지고 하다가 정말 맨밥 먹을 때는 욕만 했어요.
0: 예.
3: 예. 그래서 그런 저 언니가 전이 박사를 그랬었는데 아이 얼마 아이 써서 머리가 흐릿하만한 게 맑아지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리고 맥이고 건망 그런 건망증 심하던 게 예, 경력이 돌아옵니다.
0: 그렇죠.
3: 예,
0: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이 구체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청춘을 들어가는 그 열쇠입니다. 청춘 미말 발견이.
3: 청춘을 예. 찾은 게 그 한 가지죠.
0: 그렇죠.
3: 예, 그리고 세신이로는 소변진에 밤이나 낮이나 그래 실수할 때도 많은데 세신이로 한 대 쓰니까 얼마 좋겠습니까? 그 실수도 없고 그저 할 날에 만에 두 번 보고 하던 게 아이 그래 쓰고 나 그 두 가지 있을까나 만 맥도 나고 정신 나고 그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하거나 영 좋습니다. 제 생명을 찾은 것 같고 그런지 기쁘고 있습니다.
0: 예. 모든 건강은 이제 이 두 가지 배합에서 올 겁니다. 예.
3: 그렇죠. 네 예, 그래 활동에 참석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0: 건강하세요.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농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5: 예, 저도 전희 박사 쓰는 환자인데 언제 한 1년 반 썼습니다.
0: 아, 예.
5: 예, 오랫동안 썼습니다.
0: 예.
5: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제 좀 다른 사람보다 신경이 되게 예민하다 못해

0: 진짜 뭐 어떻게 말할까 대단히 예민합니다.
1: 어, 그러니까 예, 힘들죠.
0: 그리고 심장도 안 좋고 이 혈압도 잘 안 되고 이 가슴이 계속 더부룩한 게 진짜 이래 밥도 마셨고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이 근이 팍팍 돌아서 한 20근 돌았습니다. 한
1: 아, 그래요? 어 아, 그래 뭐 큰일 예. 났는데 예, 예.
0: 야,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그러면 면역력이 쫙 쫙 내려가고 모든 예. 공력이 저하로 내 바닥으로 갑니다.
0: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근이 팍팍 내리쳐가지고 예 그래 많이 고생했습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그간에 약은 많이 썼는데 이 아 진짜 효과 볼 것처럼 하다가도 또 이렇게 반복이 오고 이렇더라 말입니다. 진짜
1: 그렇죠.
0: 금약이라는데 몇 배 처먹은지 모른다네.
1: 예.
0: 광고약도 많이 먹고 자관약은 많이 먹었는데 효과 못 보다가서 내 어쨌든 이 신경이 좀 예민해서 이러니까 내 우연하게 방송 들은 게 그 천희 박사 이 신경 심장이 대단히 좋다니까요.
1: 그렇죠.
0: 네 이거 접해 먹어봤다 말입니다. 근데 이거 먹은 게 진짜 이 가슴이 후들거리며 잠이라 못 자던 게 잠이 잘 오더라 말입니다.
1: 그럼요.
0: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던 게 혈압 조절 잘 되지.
1: 바로 그렇습니다.
0: 예, 심혈이 좀 이렇게 예, 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좀 낮았습니다. 심혈이 계속.
1: 낮으면 그게 벌써 맥이 떨어지니까.
0: 예, 예. 근데 지금 심혈이 그래도 64, 65 이렇게
1: 정상으로 올라오네. 예.
0: 깨끗해나 맥이 없는 줄도 모르고 예, 밥도 맛있고
1: 원래 이전에는 심률이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0: 58 이 정도 됐어요.
1: 아, 60은 뭐 올라오고
0: 60도 예. 안 됐어요. 예. 걔든 게 지금 예, 그렇게 되니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오고 하니까 근이 원 상태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1: 아, 그게 큰 효과. 이거 1년 반 이제 예. 썼다 했죠. 그러면 예, 됩니다. 예. 이 제품 자체가 예. 신심이 있습니다. 예. 제가 신심이 이거, 있습니다. 예.
0: 이거 쓰니까 이 자관용 묘하게 내 몸이 어디 불편하다 하면 이 거기 금방
1: 찾아갑니다.
0: 알린다 말입니다. 예.
1: 결국 그 신경이 너무 예민한 거 그거 조절해 줍니다. 이 천희 박사가. 예.
0: 예, 금방 가서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또 약방에 가서 그 약 사먹으면 또 금방 일어선다. 그래, 약방에 그 약사들 들였다. 야, 진짜 아줌마이 대단히 민감하다.
1: 그렇죠. 예.
0: 이 천희 박사 덕분이죠.
1: 예.
0: 그렇게 민감하게 나타나는 게.
1: 예.
0: 예, 자관이 여러모로 용 좋습니다.
1: 예.
0: 그래, 어쨌든 이게 뭐 약이 내 몸에 맞으니까 나 이게 계속 먹으려고 하니, 이 좀 이렇게 활동이 좋을 때 배달 좀, 더 받아서 계속 먹으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아, 그렇죠. 이 천희 박사는 이제 여사분이 말씀한 걸 들어보셔도 확실하게 어디에 부족하게 되면 세포의 신호를 세포에 전달해서 그 방면을 꺼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여사님은 이제 말씀하다시피 너무 신경이 예민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 다른 약으로 조절하기 구의수 같은 이런 걸로 조절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천희 박사 이걸 쓰게 되면 CAMP라 하게 돼 있는데 모든 세포 내의 정상 신호로서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천희 박사 CAMP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사분은 이제 1년 반 쓰고 체중이 원래 상태로 지금 20근이 떨어졌던 20근이 되면 올라왔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를 열심히 견제해서 더 긴 시간 복용하셔도 이거는 OTC 국약에 속하니까 엄격하게 시간을 매수고 끊으셔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예.
0: 나 계속 이하고 달고 있으려 했어요.
1: 그렇게 하세요. 예.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아,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3: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천희 박사와 예, 맹소방 눈약을 복용하는
1: 거. 아, 그래요?
3: 예, 이게 천희 박사는 심뇌혈과 이 심장이 나쁘고, 예, 그 다음 머리 자꾸 아프고, 예, 그런 노공 왔단 말입니다.
1: 아, 그래요?
3: 예, 그래서 이거 쓰고, 예, 그 다음에 신경용 과민 난다.
1: 예.
3: 이제, 예. 그래서 조금 어제도 자꾸만 그래서 예, 예민해서, 예, 자꾸만 이래서
1: 속내고.
3: 예. 속내고, 예, 자꾸 그렇죠. 이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눈맹 서방 농약은 눈이 백내사에 왔답니다. 병원에 가서. 예. 그래서 이거 썼는데 효과 용솟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부은 게 많이 났고 그다음에 이 그런 눈이 막 눈물이 나고 예, 눈이 붓기 덩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그 수정제 보양제 수정제 혼탕인데 그게 벗겨진다는 게 다른 서약으로는 대체할 바가 거의 없습니다. 서의로서는 예. 수술을 내놓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 제품 자체

0: 내가 속으로부터 이렇게 치료하게 되니까 그런 효과를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1: 네. 병원에서 수술해 알았대다.
0: 그렇습니다. 소유는 그밖에 없습니다.
1: 예, 네. 그랬는데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천이 박사도 예수 남의 이 신나이 그런 예민한 것도 많이 나서지고, 예, 뭐나 참아야 되겠다. 이게 용서 타 말입니다. 네.
0: 신경소설을 잘한다는 건 말하죠.
1: 예. 네. 그래서 난 이, 맹가모, 천이 박사와 맹서관 농약은 계속 이래 복용하려 하는데, 이번에 이 우리 할도 있어올까? 이것도, 두 가지를 더 배달받자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시오.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명서방,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천이 박사는 모든 기타 제품하고 배합이 잘 맞습니다. 특히 신경이 예민하거나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거나 이럴 때는 이 천이 박사를 견제해서 복용하는 게 이게 중코엔의 그 아주 우수한 처방 자체에 속하게 돼 있으니까 중코엔의 원사의 처방이니까 실험 넣고 쓰고 거기에다 배합한다면 세신이로 같은 이런 제품 자체는 단순 콤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가운데서는 특히 콤파치 좋아지면 심장, 심장이 좋아지면 따라서 소화가 잘 되고 특히 네. 추워하는 분들도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32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나오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오늘은 사당방리, 도깨비 골짜기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펼쳐져 있는 16 삼천리뻘은 먼 옛적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벌이 동쪽 끝에는 그제날 아담한 마을이 있어서 당리라고 불렀다고 전해왔습니다. 어느 늦가을 그 보리 저녁 때쯤 되어서 푸르른 압록강 건너 우뚝 솟아있는 산마루에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 그 남쪽 언덕에는 마을이 있었는데 뒷등에다 개나리 보증을 띈 냄새가 지속해 보이는 행객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행객은 이 집 저 집 자세히 살펴보다가 끝내 어느 한 농부네 집에 찾아들었습니다. 주인장님께 계시옵니까? 행객은 울바다 곁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한테 물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난 노인은 행객한테 물었습니다. 손님은 어디에서 이렇게 오시는 길인지 웬 연고로 찾아왔지요? 그 말에 그 행객은 길 가던 행객인데 이제 나 해도 넘어가니 하니 어떻게 귀댁에서 하룻밤만 유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가 없는지요. 내일 날이 밝으면 곧 집을 떠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로에는 낯선 행객을 살펴보았습니다. 머리에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어딘가 좀 세상이 풍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내 집 살림이 그렇게 유독하지 못한 형편이지요. 로에는 이렇게 선선히 그 행객이 욕을 또 들어주었습니다.
0: 네, 주인집 노인이 마음씨가 곱네요.
1: 예, 로인이 말대로 주인집 생활은 유독한 편이 못되어도 어딘가 깨끗하고 산뜻하였습니다. 인제는 이 집에서 하룻밤 잠에 신선화 지어보고 내일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나야지. 과연 인품이 후한 집이로구나. 손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등에 진 개나리 보증을 풀어놓았습니다. 이윽고 그 주인집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0: 보안이 이들은 일밭에서 돌아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면을 아가야 길 가던 손님이 모처럼 우리 집에 찾아와 하룻밤을 묵고 가니 그 좀 맛있는 반반한 음식을 상호에 올리게 자네도 손님한테 인사를 올리거나 이렇게 분부했습니다. 아버님 알아서 와요. 며느리는 깍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손님은 마음씨 착한 집에 제대로 들어왔다는 그런 그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그 로인과 이야기 저 이야기하는 사이에 어느덧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로인과 손님은 저녁 식사를 한 뒤 저녁상을 물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의 저녁밥은 지루하게도 긴지라 동네방네 젊은 청년들이 매일 저녁 이 집에 모여들어서 한담하며 놀곤 하였는데 이날 저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여든 청년들은 저 10여 명도 훨씬 넘었습니다. 이 구석에서 옛날 옛적 이야기한가 하면 저 구석에서는 동네에 있은 이야기로 밤을 깊어간 줄은 몰랐습니다.
1: 네, 옛날에는 마을마다에서 이야기판을 벌리는 일이 흔했죠.
0: 예, 바로 이야기판이 한창인데 주인집의 며느리가 백지로 쓴 편지 한 장을 청년한테 내놓았습니다. 자 중에서 누가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오늘 아침 받았는데 온 동네에 다니며 읽어달라고 했지만 글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동네라고야. 그 말에 이틀 전에 보낸 편지도 있다니 며느리 남편도 한마디 했습니다. 아줌마 그걸 주세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죠. 등불 곁에 앉아서 들까불던 청년이 며느리 그 손이 편지를 받아들고 편지 속지를 뽑아 읽었습니다. 희기도 흰 백지로다. 검기도 검은 목이로다. 가로 세로 모가 난 글이라고 했지. 뭐라고 했겠나. 그 말에 옆에 있던 천청인이 야 임마 이게 대체 시냐 아니면 노래나 이 까불이야 좀 똑똑히 읽어라. 구석에 앉아서 청년이 그 면박을 주었습니다. 허허 편지 내용이 그런 걸 다시 어떻게 똑똑히 읽느냐. 편지를 읽던 청년이 재단이 두덜거리며 며느리한테 편지를 뒤에 돌렸습니다. 야 그 편지인 줄 기억자는 아느냐 내가 읽어줄게. 곁에 청년이 편지를 챘습니다.
1: 네, 그 청년이 편지를 어떻게 읽을까요?
0: 예, 편지를 쥔 청년이 편지를 가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거꾸로도 보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들 똑똑히 들으시라. 종이는 열콩요, 글씨는 파츠로다. 열콩과 파츠는 오동진 날 오구랑죽에 넣으면 맛있노라. 그 바람이 여럿은 그만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시인이냐 아니면 풍각쟁이냐. 이 큰 동네 편지 한 장 볼 줄 아는 사람이 없다니 타 동네에서 온 손님이 웃겼다. 편지를 이리다오. 내가 읽어줄게. 고방문 곁에 앉아있던 청년이 편지를 받아주고 눈을 엄짜리어 흥흥 코소를 한 뒤 손님이 있는 방을 슬금 들여다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종은 듣거라. 편지 내용인 줄 이렇다. 먹물은 개발인데 백지 따라 흘러놓으라. 그 독금이 줄쳐 놓았느냐 갈가마귀 똥물을 가리겠느냐. 모에 앉은 젊은들이 저마다 제 제자로 뽐내 것 장기를 부르느라 했지만 주인 양주는 만족할 리가 없었습니다. 온 동네 서생들 다 모였구만. 헌데 도대체 누가 수재인지 알 수가 없군. 그 편지를 속시원히 읽어달라니까 생원이 모르면 이 큰 동네 갸갸 격여도 볼 줄 아는 분이 없네. 며느리는 편지를 그 청년한테 주었습니다.
1: 네, 청년이 네. 이번에는 편지를 제대로 읽을까요?
0: 네. 놀러 오자부터 줄곧 점잖게 앉아있던 수대라는 청년의 편지를 받아 지었습니다. 저 치가 뭘 안다고 저렇게 떠받드는가요? 실상 우리나 처지나 맨 그 일반인데요. 누군가 한마디 했습니다. 글쎄 그래도 어떻구나 해서 며느리는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지를 받아진 그 청년은 이리저리 뜯어보는 듯 하더니 집 식구들을 보고 난 뒤 정색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고 싶은 내 딸과 사이야. 이곳에 계시는 너희들 양부모들은 모두 아무런 일이 없이 무병하니 안심하고 잘 있거라. 그리고 여가를 타서 놀려오르마. 그것을 보거나 듣고서야 야 그래도 그치가 글을 먹구나. 누군가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아줌마 저도 듣게 그리나 봄내합니다요. 전번에 보내왔던 편지를 보지 않아도 이런 저 문안 편지가 갔군요. 며느리는 며칠 전에 왔다는 편지마저 내놓았습니다. 아니 아줌마 이 편지는 보나마나 해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그 청년은 편지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생원도 그렇게나 좀 안다고 그렇게 비싸게 놀지 말고 마저 받으라니까 며느리는 떼지 않은 편지를 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때 문이 열리더니 물 한 사발 청하려던 주인 로

0: 직원이 편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아침에 온 그 편지를 손님한테 보여나? 보안이 이 손님은 서장으로 다닌 것 같군. 너무도 피곤하여 누운 채로 손님 집으로 이야기하네. 하던 손님은 편지를 봐달라는 소리를 듣고 임차 일어나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1: 네, 편지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0: 네, 동네 청년들이 웬 편지를 가지고 통을 쓰네야 했던 손님은 그만 아연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로이님, 대기 며느리 본가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내일 장사 날이기에 편지를 받은 즉시 딸과 사이들을 급히 오게 해달라는 부고랍니다. 그 말이, 에? 저런 세상에 별일도 다 있을 수도 있다. 로이는 그만 어정쩡해 졌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 며느리는 그만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웃고 떠들던 집안은 불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모여들어서 놀던 청년들 저마다 자기 신을 찾느라고 복가쳤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제 신을 거꾸로 끌고 밖으로 달아놓고 어떤 청년들은 신을 신지 못한 지 저 신을 손에 쥐고 내 꼴 봐라 밖으로 나갔고 어떤 청년은 제 신도 찾지 못해서 못한 채 또 달아놨습니다. 모였던 청년들은 찾아온 손님들 앞에서 그걸 제가 하나 뽐내려고 빈 소리를 전 뒤에 뜻밖의 손님이 학문이 높은 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여 청년들은 부끄러워서 산지사방으로 해체도 갔던 것입니다.
1: 네, 글을 모르면서도 네. 아는 것처럼 하다가 창피를 당한 거죠.
0: 예, 마치도 암행어사 출도가 하여 사람들이 해체해진 것처럼 보아하니 손님들이야말로 우리 집안이 기인이로다. 며칠 전에 보낸 그 편지도 이분한테 마저 보이게나 로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은 먼저 인편에 왔다는 편지를 뜯어 읽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아버지가 병석에서 오늘일까 내일까 일조일석을 다투면서 생전의 딸과 사이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겠다니 이 편지를 받고 인사와달라는 긴박한 부탁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 딸은 그걸 한자도 볼 줄 모르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자는 소원도 못 풀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원통해라. 며느리 울음소리는 처량이 들렸습니다. 한참 후였습니다. 로인이 손님한테 물었습니다. 손님한테 긴요한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셔만 하신지요. 그 말에 손님이 그 무슨 부탁인지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조금 후 온 집 식구들이 몽땅 며느리 아버지 저 장사에 가겠으니 손님께서 이틀 동안 이 집을 봐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소다. 혹시 손님은 갈 길이 매우 바쁘실 텐데 로인은 손님한테 청탁을 들었습니다. 이틀 후 길을 떠나도 무방하지요. 그런데 이 한밤중에 어떻게 길을 떠나신다고 그럽니까? 손님이 물었습니다. 황소의 달구지에 메우고 지금 길을 떠나야 내일 아침 장사 지내기 전에 사돈집에 닿게 되지요. 로엔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별들이 청청한 밤중에 집주인의 식구들이 몽땅 사원집에 가다 보니 손님 혼자서 이 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1: 네, 길손이 주인집을 지켜줘야 하는 상황이군요.
0: 예, 사흘이 되던 날 주인집 내 식구들이 몽땅 돌아왔습니다. 주인집에서는 손님이 일이 너무도 고마워 찰떡을 치고 다구를 잡고 술까지 받아 동네방네 로운들까지 청하여 푸짐한 술상을 차렸습니다. 어느덧 술이 몇 숨에 돌아간 뒤 동네 조상분이 손님한테 호기심을 품고 물었습니다. 묵기는 황송하오다만 손님은 유식한 분 같은데 손님이 레렉이나 이 좌석에서 터놓을 수가 없을까요? 그야말로 뜻밖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유순한 시골 사람들이 욕을 거절해 버릴 수가 또 없었습니다.
1: 손님이 자기의 경력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네요.
0: 예, 더구나 궁백한 시골 애들이 일자무식인 것을 봤는지라 손님은 자기 경력을 더놨습니다. 손님은 밀양 박씨였는데 어려서부터 서당방에 다니면서 공부에 열중하여 과거 시험에 급제하였습니다. 그는 12여 년간 글 공부를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난리가 일어난 뒤면 꼭 당파싸움이 뒤따랐습니다. 또한 그는 몇 번인가 당파싸움에 말려들어 루맹을 쓰고 정배까지 갈 뻔하다가 다시 루맹을 복근하였습니다. 에라, 그 배설이 아니면 살지 못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그는 교감 배설을 그만두고 고향인 시골 마을에 돌아와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마을에서 서당을 꾸려가지고 혼장 노릇을 하면서 여생을 젊은이들한테 그걸 가르친 뒤에 두었습니다. 듣고 보니 교감 배설하던 양반이시군요. 박교감도 알다시피 이 고장은 얼마나 살기 좋은가요. 집 식구들을 모시고 이 고장이 이사 와서 살면서 서당방을 꾸려 마을의 애들한테 글 공부나 가르쳐 주었으면 하는 이 마을의 청인데 교감 어른께서 우리 동네의 청탁을 거절 말고 받아주시오다. 동네의 자상 어른이 요구였습니다. 그러자

0: 자석에 모인 노인 여럿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동네 좌상 어른이 부탁을 거절 말라고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1: 네, 박교감이 마을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까요?
0: 네, 그 박교감은 좀 생각하고 난 뒤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이 큰 동네나 그 이 근방 동네나 난 놓고 기억자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참말로 통탄할 일이옵니다. 집에 돌아가서 집 식구들과 상의한 후 인차 이곳에 이사오지요. 동네 부탁을 어기지 않겠소다. 박교감은 동네 어른들한테 개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나 집에 돌아간 박교감은 말한 대로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이 동네 이사를 왔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경사가 났다고 기뻐하면서 마을 동쪽에다 집을 짓고 서당을 앉혔습니다. 서당 훈장이 된 박교감은 매일 서당방 애들한테 부지런히 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금방 동네 글 공부 다 하러 찾아온 애들도 받아들여 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마을에 서당방이 있다 하여 원래 버치골이라고 부르던 것을 고쳐서 서당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땅이 좋아 농사가 잘 되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불리우는 죽전리에서 우중충 솟아있는 산두산 기슭에 이르면 그닥 깊지 않은 산골짜기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산두산은 비록 이래

0: 있는 명사는 아니어도 또한 이 골짜기도 그렇게 아늑하지 못하지만 이 고장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도깨비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도깨비 골짜기를 두고 민간에서는 이야기가 있음이 들어볼만합니다. 먼 이전에 산두산 기슭인 그 압록강 안을 끼고 여러 개 불악이 옹기종기 널려 앉아 있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져 내려는 어느 여름날 저녁 산두산 골짜기에는 보배라 부르는 농부가 허약한 몸으로 잠시 소낙비를 끊으려고 사회를 살펴봤습니다. 옳지, 저 헌집이라도 들어가서 잠시 비를 피하고 봐야지. 이렇게 생각한 농부는 헌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배는 재빨리 헌집에 들어갔기에 몸은 크게 젖지 않았습니다. 보배는 소낙비와 끊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소낙비는 끊지 않으려다가 저녁이라 온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 네, 보배가 비가 막혀 길을 갈 수 없게 됐네요. 네,
0: 비가 끊지 않는 데다가 날까지 어두워 가는지라 보배는 헌집에서 하룻밤을 새우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이따금 보배 뱃속에서는 꼬르륵꼬르륵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무엇을 좀 요기해야겠다 생각한 보배는 날가이까지 빠진 그 쌀밥을 싼 보자기를 헤쳐놓고 주먹만한 구운 감자 하나를 꺼내어 굶주린 배를 대충 요기했습니다. 감자 하나를 개에 눈 감추듯이 무거치운 보배는 또 감자 하나를 쥐었다간 도로 보자기에 넣었습니다. 아마도 이튿날 아침이 근심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보배는 마른 풀을 깔고 덮은 뒤 잠을 청하였지만 살아갈 근심이 그 태산 같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보배는 살아나갈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이로가 막막하였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던 끝에 고된 일에 지친 그 몸이라 보배는 드렁드렁 코를 골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자 문밖에서 드론드론한 말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보배는 잠을 깨고 눈을 떠보니 어디에서 왔는지 몇몇 도깨비가 처마 및 마루에 앉아 한담 안에서 재미가 있다고 박수까지 마구쳐 대는 것이었습니다.
1: 네, 보배가 도깨비들을 만났으니 위험하지 않을까요?
0: 네, 보배는 도깨비가 겁나지 않았습니다. 보배는 도깨비들 그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구수하게 하느냐 귀를 감고 들었습니다. 원래 몇몇 도깨비들은 산두산 너머 어느 마을에 찾아가서 최대감을 혼살낸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다고 손뼉까지 쳐댔던 것입니다. 최대감은 친척인 원님을 등에 업고 업신 여기는 사람만 악독한 수단으로 그 사람한테 감투를 씌워서 옥에다 잡아놓고는 그 사람의 땅과 재산을 뺏어내는 바람에 소문이 뚜렷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여 이 가금반 동네치고 누구나 모두 잡아치울 최대감 놈이라고 욕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간 도깨비들은 일부러 최대감네 집까지 찾아가서 위안간의 문을 여러 마소들을 풀어놓았을 뿐더러 또한 최대감네 집 안팎에다 무리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여 최대감은 집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피하여 두량을 놓았던 것입니다.
1: 네, 악한 자를 다스리는 도깨비들이었군요.
0: 예, 바로 이때 그 키 큰 도깨비가 집안을 들여다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집안에서 사람 냄새가 난다고 들어가 보는 게 어떤가. 그러자 집안에 마른 집밖에 없는데 무슨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가 뚱뚱한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집안에 들어가 보자고 키 작은 도깨비가 먼저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도깨비들은 키 작은 도깨비 뒤를 따라서 집안에 들어오보니 과연 나가서 너덜너덜 헤어진 옷을 입은 농부가 가긍스럽게 마른 풀 속에 있었습니다. 로이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키가 큰 청도깨비가 물었습니다. 난 임단 애들을 통 모르겠는데 농부는 설레설레 머리를 쳤습니다. 로이님은 주인님이 일을 너무나도 잘 해주게 보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청도깨비가 물었습니다. 원래 농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 몇 해 전에 로이님께서 김진사댁이 소문을 방목하다 그만 황소 두 마리가 이뤄져 소 찾으러 이 골짜기까지 왔다가 저희들을 만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홍도깨비가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말고 한데 그 일은 잊은 지가 오래지. 그 말에 그러니 우리는 그때로부터 로님을 잊지 않고 있지요. 홍도깨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1: 네, 도깨비들이 언능부터 노인을 알고 있었네요.
0: 예, 바로 밑에 든 노인은 김진산의 소머리를 방목하여 이 산속에 왔다가 그만 황소 두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깍쟁이로 소문난 김진산은 불문 꼭지가고 농부를 욕하고 내리면서 황소를 어디다 팔아먹었느냐 당장 가서 찾아오라고 호통질을 했습니다. 하여 농부는 몇 며칠 산속에서 잠에서 황소 두 마리를 찾다가 이 도깨비들을 만났습니다. 몹시 배고파는 도깨비들 농부의 물것을 그 빌었습니다. 원체 마음씨가 선량한 농부는 자신이 굶으면서도 구운 감자 몇 개를 몽땅 도깨비들한테 주었습니다. 이에 매우 고맙게 생각한 도깨비들은 재빨리 김진산이 소를 찾아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여 그부터 도깨비들은 이 농부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헌데 로님께서는 오늘 어디하여 여기까지 와서 주무십니까? 키 작은 홍도깨비가 물었습니다. 말도 말게 고약한 김진사놈이 나를 한입 마술처럼 부려먹고 삭전 한 푼도 주지 않고 쫓아냈다니, 아이고. 보배는 한숨만 쉬면서 뒷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1: 네, 보배의 억울함을 도깨비들이 해결해 줄까요?
0: 예, 원래 보배는 한니 김진산에서 일꾼이었는데 무서운 깍쟁이로 소문난 김진산은 보배를 아주 심하게 부려먹었습니다. 보배, 임자가 부지런 내 집 일만 하면 이루 늙음하게 대하여 절대 근심 말게 이 어르신이 임자한테 집과 좋은 터전을 주겠네, 알겠나? 김진산은 보배와 말했습니다. 근데 보배가 늙어가다 김진산은 인제 보배가 이전처럼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 아무것도 보배한테 주지 않고 집에서 내 쫓았던 것입니다. 하여 동네 사람들은 김진사를 관청에다 고소했지만 관청은 김진사의 뇌물을 얻어먹었는지라 도말 없이 김진사 편에 섰습니다. 하늘도 무심구나, 법도 무정하구나. 가슴속에 울분을 가득 넣은 보배는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 목을 매 자결을 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1: 네, 보배 노인이 억울하군요.
0: 예. 보배의 고통스러운 사연을 낱낱이 듣고 난 도깨비들은 저마다 고약한 김진사 놈을 가만두지 말고 단단히 혼내줘야겠군라고 불렸습니다. 로이님, 이 집에서 기다리십시오. 내일 우리들이 김진사 댁에 찾아가 보겠습니다. 뚱뚱한 그 백도깨비가 보배를 위안했습니다. 그 이튿날 청도깨비, 홍도깨비, 백도깨비가 옷을 차려입고 김진산이 그 부락으로 갔습니다. 때마침 김진사의 생일이라 김진산의 그 가내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 준비에 바삐 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밖까지 풍기는 진사 어린이의 음식 냄새는 지나가던 행객이 코를 찌르기에 아 이렇게 무턱 뛰어들었어야다. 청도깨비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무렴 발 없는 소문이 수백 리까지 간다고 나는 며칠 전부터 진사 어른이 생일 잔치를 갖춘다는 소리를 듣고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홍도깨비가 또 말했습니다. 혼자 먹는 그 음식은 체하고 체하는 법이니 혼자 자시지 말고 함께 나누어 먹어야 음식이 맛있답니다. 저도 왔던 그러면 한 끼 먹고 갑시다. 백도깨비가 부섭뜩해 말하였습니다. 남 모를 새 손님이 찾아드니 김진사의 일가는 아른 척 하였습니다.
1: 김진사가 도깨비들을 대접할까요?
0: 네. 김진사는 돈을 가져온 손님에 따라 술상에 앉혔는데 빈손으로 뛰어든 새 손님한테는 맹물 한 사발도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새 손님은 그만 부하가 친일로 올랐습니다. 고약하다. 이 김진사 놈아, 내가 한니 무서운 깍쟁이로 소문이 났다더니 과연 헛소문이 아니로구나. 자, 우리 음식 냄새 한번 먹고 가겠으니 가지고 온 이것이나 받아라. 청도깨비가 말하면서 소매 속에서 벼룩을 한 줌씩 꺼내서 사체에 뿌려놓았습니다. 따라서 홍도깨비와 백도깨비도 역시 벼룩을 뿌려놓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1: 네, 김진사의 생일 좌석이 요란하게 됐겠는데요.
0: 예, 이어가요 그 벼룩이들이 사체에 헤어나가 술좌석에 앉은 사람들을 마구 물어 뜯어놓았습니다. 아이고 가려워라, 이놈의 벼룩이 물기도 물어대니. 술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바빠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달려나갔습니다. 따라서 김진산의 일가 친척들도 모두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자 큼직큼직한 벼룩들은 사람들을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거동을 본 새 도깨비는 재미있다고 깔깔거리며 좋다고 박수까지 마구 쳐댔습니다. 장사 어른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벼룩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김진산은 도깨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김진산의 일가 친척들도 김진사를 따라서 도깨비들한테 손을 내 비벼대면서 빌었습니다.
1: 네, 김진사가 톡톡히 혼나는군요.
0: 네, 그 전에 이 마을에서 내놓으라고 하던 김진사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산속에 사는 신선이야. 오늘 어디 임자네 집에 찾아왔는지 아는가? 우리는 생일 음식 먹으러 온 것이 아니야. 임자의 고약한 깍쟁이 버릇을 고쳐주자고 온 거야. 그러니 그무 임자는 남한테 줘야 할 삭값은 그대로 줘야 하되 이로 전처럼 고약한 신보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임자의 3대 후손까지 못 살게 하겠네. 그러니 먼저 일꾼으로 쓰다가 내 조선 보배론부터 모셔라. 이전이 말한 대로

0: 바꿔 집을 주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뭐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빌어야 할 것은 빌어야 하네. 도깨비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1: 네, 도깨비들이 김진사를 단단히 다스리네요.
0: 예, 청도깨비 곁에 있던 홍도

달려들어 몽통 피를 빨아먹게 하겠니? 그래 알겠나? 이렇게 말하고 난 백도개비는 집안에 대고 후 불더니 집안에서 이글을 걸던 벼룩대는 금시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김진사를 단단히 혼살내고 고약한 깔쟁이 벗을 고쳐준 새 도깨비는 불이 번쩍나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과시 도깨비는 신선 같군.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김진사는 이루가 겁이 나서인지 아니면 고약한 벼룩이 뚝 그 버릇이 뚝 떨어져서인지 마을 사람들한테 사죄할 때는 사죄하고 보배령감도 모셔다 집도 줬고 땅도 준 것은 더 일대가 없습니다. 그리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가 눈을 모여드는 이 골짜기를 도깨비 골짜기라고 이름을 달아 불렀다고 봤다고 합니다.

0: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531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장약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예, 이 노인성 치매의 중이는 노년이 들어서면서 멍청해지는 이런 병이라고 합니다. 예. 사람이 뇌세포는 죽으면 다시 재생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뇌세포를 어떻게 하면 재생시키겠는가? 아, 연구 결과에 상어의 머리인데 모든 동물이 머리는 일단 손상을 받았다 하면은 다시 말해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면 다시 재생이 안 됩니다. 예. 유독 상어 머리만이 머리가 떨어져 나가도 다시 재생돼서 머리가 자라납니다. 예. 이전에 머리가

0: 떠러니 지어 나가지 않았을 때처럼 원상 복구해서 그대로 그 머리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과학가들이 상어의 머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성분들은 다 다른 동물들과 같은데 유독 한 가지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상어의 선징수안입니다. 상어의 신경산이 이 상어의 머리에는 신경 선징수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양보호법이 나오면서 상어를 잡지 못하게 됐죠. 그럼 어쩌겠는가? 또 연구를 해야죠. 지구 땅덩어리에서 자라는 식물 안에는 신경산 선징수안이 매우 적습니다. 심지어는 선징수안이 근본상 포함되지 않은 식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오염되지 않은 약재의 뿌리 안에서 기름을 짜내는데 그 안에 우리 몸에서 제일 모자라는 선징수안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그 선징수안의 함량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발견됐고 이 선징수안이 그 사람이 뇌세포 재생하고 대뇌가 손상받은 뇌세포를 수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징수안이 항공군에 120만 원이랍니다. 우리 장약심리방이 어째 이렇게 비싼가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어째서 이 비싼 이 원인이 우리 중국 사람들이 잘 쓰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첸 이번호라는 말이 그만한 가격이면 만의 생후 1전이라면 1전만에 지나한 그런 가격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이만큼 이렇게 비싼 것도 이게 다 이렇게 고가의 약재고 다른데 없는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격이 많이 그 비싼 것도 이게 다 이 안에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실면에서 잠을 잘 자지 못할 때 우리가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뇌세포가 손상받아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그 옆에 손상받지 않은 대뇌세포는 다 휴식합니다.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이 뇌세포가 손상받았으니까 잠을 자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죠. 그럼 이럴 때 이 손상받은 그 부위 뇌세포를 수복해줘야 잠을 잘 잘 수 있죠. 이러면 노인분들이 이 노인성 치매도 예방될 수 있고 금방 한 일을 잘 기억할 수 있는 하이마 방회라고 해마 판회인데 해마체라고도 합니다. 저희는 강의 때마다가 이 하이마 방회를 해마체라고 하는데 이 해마체라고도 합니다. 이 해마체가 위축되지 않게 보호해 준다면 그냥 금방 한 일들을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이 비밀 열쇠가 바로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입니다. 이 초임계 식물 신경 활성 효소는 세계 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 재생제이죠. 이 뇌 위축이라 할 때 일종 신경계통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을 그 대뇌의 해마 방회가 기억하는데 해마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해마체는 대뇌의 어느 부분에 위치되어 있는가 하면은 대뇌 내측 관자옆 깊은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관자엽이 나오는데 이 관자엽이라는 것은 대뇌의 오른쪽 왼쪽 양측의 귀 부위와 가까운 그 부위를 말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이제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항상 혈압이랑 서양 저야 고자다 성산강일 듣고 심내방 듣고 먹으면 나 야동 따로 먹고서 완전 혈압이 안 끊었습니다.
0: 예.
2: 야, 정말 조금 혈압이 안 끊느냐 여기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예.
2: 예, 그 심내방만 먹고 있는데 좀 혈압이 안정되고 상당 정상으로 됩니다. 그리고 나는 경동맥에 오른쪽 빵판이 있어서 항상 이래 정말 큰 거짐이 있다. 녹다방 먹고서 이게 검찰할까 경동맥에 빵판이 싹 사라졌습니다.
0: 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원래.
2: 예, 그러면 경동맥에 빵판이 항상 머리 어지럽고 허리

0: 무서워하고 기억력이 없던 게 조금 뭐야 머리 막아지고 아예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1: 예, 예, 좋은 일이죠.
0: 예, 야, 약 정말 특계약이 다르긴 다릅니다.
1: 이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로 추출해가지고서 치료를 해주는 약인데.
0: 예, 예. 그리고도 옛날에 전립선에서 밤새에 다 여섯 번씩 화장실을 다녀나는 자지 못하는 아침에 막 어지럽게 나던 게, 이 약 먹으면 예, 한 번 소변에 많아지면 소변 자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죽고.
1: 예.
0: 예, 한 번 보나, 그때 통담 잘때 맞고,
2: 네.
1: 예, 말씀하십시오.
0: 예.
1: 자꾸 뚝뚝 끊어집니다. 어째 신호를 잘 잡고 말씀하십시오. 예.
0: 예.
1: 신호가 되는 곳이가.
0: 효과에 이거 좋으니까 이번에 학도 참고해. 이 양도 뭐 굉장히 꾸준히 먹자고요. 또 배달 받자고 합니다.
1: 예. 지금 예. 36곽 배달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우리 아. 지금 예. 36곽 배달 받으시면, 아, 7,128원에 살 수 있는데, 예.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이 원래 예. 예. 예. 36곽 싸자면 11,880원이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7,128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4,752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예. 이 상대적으로 그 이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이 14곽을 더 가지고도 또 현금 132원을 더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 36곽 사는 사람들의 예. 또 칼슘 철 아연이 들어가 있는 이 가루로 되어 있는 영양제입니다. 예. 이게 요 봄에 칼슘 철 아연이 들어가 있는 이런 가루로 요 된 영양제를 잡수면 좋습니다. 예. 요런 두 곳이 담겨 있는 것도 두통 더 드리고 또 100가지 중약제로 만든 이 관절 부위 어디 아픈 곳이 딱 붙이면은 그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백조 금골 처부에 10곽이나 더 증송해 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0: 아, 정말 다서 이번
1: 대단히 좋지요. 예.
0: 예. 예. 이번 활도 참가하겠습니다.
1: 예, 일단은. 이번 활도에 참가하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네, 지금 장약심 예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예, 혈압 조절에 안 돼서, 예, 정말 몇십 년 혈액약을 뭐, 여러 가지 먹으면서, 예, 정말 어디를 외출할 때면 수소모도 혈압이 안 챙기느라 엄청 신경 썼댔습니다.
1: 예.
3: 예, 그런데 정말 매발의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장약심 예방 먹으면서부터 혈압 조절 잘 돼서, 예, 야섯 달 반 만에 혈압약을 끊어버렸지. 야, 정말 시중에 지금 혈압약 끊어버린 약이 어디 있습니까?
1: 맞습니다, 예.
3: 네, 이 약이 정말 특별히 서장약이지. 해발 4,500m 곳에 야상약재지. 그래, 그렇지. 확실히 다른 약에 비해서 효력이 0세대다 먹어보니까.
1: 이 약은 예, 아주 특수한 약입니다. 예, 그, 홍경철이라든가, 또 천궁이라든가, 또 지룡이라든가, 예, 예 그 소홍화라든가, 여기 서상에서는 루안황진이라고 합니다, 이거. 연황금이라고도 합니다, 이 약재.
3: 그래 놓는 거, 그 효과가 영 빠릅니다, 다른
1: 그렇죠,
3: 이야기.
1: 예.
3: 예, 그뿐만 아니라 난 내경제에 와서 예, 항상 머리 얼빠하고 어지럼증이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특히 경력이 없어서 예, 집에서도 예, 빙상에 무서워 가질라 가서 좋은데 무서워 갈 꺼냈던가, 이런 생각 한참 서다하다 그 다음에 생각해서 가져올 때 영 많이 됐습니다.
1: 기억력이 좋아지는 게 파알기입니다, 이
3: 예,
1: 약을 잡습니다.
3: 기억력이 좋아지면 정말 파알기입니다.
1: 예.
3: 가져가, 가져오고 하니까 얼마나 좀 허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 예.
3: 예, 그냥 소말이 그냥 저리고, 예, 또 사갖고, 막 붓기던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심장도 많이 좋아지지. 그래, 나는 예, 전번에 배달받아 왔는데, 우리 언니 집이 한국에 있는데, 예, 그 혈압도 높고 심장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고 또 우리 언니도 경력이 없어서 예, 전번에 부채전인지 아예 잡사보니까 예, 효과 영소타면서 오늘 또 배달받아 예, 36곽 배달받아 부채달래서 지금 오늘 전화한 주입니다.
1: 네, 36곽 배달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 활동 계속 있을 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10여 년간 고혈압을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1: 예.
4: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고 할까 몸도 많이 망가지고 했는데 예, 우연한 기회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으면 좀 정리하고 마음이 와닿습니다.

0: 그래서 지금 얘 딸부터 혈압이하고 만들고 그의 손발이 또 너무 시렸습니다. 걔하고 너무 추위 타서 쿵 겨우고 뺀 살고 바람은 미니 맞지 못하고 밤에 잘 때도 입을 꽁꽁 갖고 자고 이랬는데 이거 쓰면 손발이 땀이 나고 온기가 안 나와서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메이지도 제거돼서 감기다 이걸로 이제 그래 좋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부부와 이 약을 영어에 쓰자고 해서 조심하고 또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이 약을 계속 쓰는 사람 많습니다. 우선은 우리 이거 5년 이상 지금 강의 드리고 있는데 이 약을 지금 네. 5년 이상 쓰면서 건강을 찾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0: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말과 같이 불안하네요. 그러면 한 가지 문의합시다.
1: 예.
0: 지난 친구가 있던가에 아무래도 받침 쓰겠죠. 손발이 자꾸 또 다 먹음에도 거리 머리 뜨고 손이 또 팔이 떨리고 해가지고 어떻게 치료사를 알게 된다면 내 이런 약 먹는다고 깸 선생님과 물어봐달라 뛰다 깸만해서 자기 소음이 오늘 배달 받겠다 뛰다.
1: 아, 예, 이 파키슨 배에 옳습니다. 그 부위 그렇게 손도 세게 떨고 몸도 떨고 예, 이렇게 머리도 떨고 이랬는데 예, 이 파키슨 이 병이라는 거는 이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으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예. 예, 이 파키슨 병을 소위는 중추신경계통이 변성질병이라고 보고 종이는 중풍이 한계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파키슨 병이라는 거는 대뇌 중간에 중로라는 게 있는데 거기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도파민을 분비하죠. 예. 도파민이 분비 못 되면은 파키슨 병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예. 이 도파민은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가 신경세포 전달물질입니다. 예. 이 신경세포 전달물질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머리를 떤다거나 손을 떤다거나 온몸을 떤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우리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장약심리방어는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로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손을 뜬다거나 잿머리 뜬다거나 또 온몸을 뜬다거나 행도에 또 이런 분들이 느릿느릿합니다. 예. 이런 모든 증상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 이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이제 금방 사겠다고 그래야 됩니까? 예.
0: 예.
1: 예, 241-7979 맞습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이 장약 신내방을 예, 먹기 전에 저 뭔가 서약인 이 고혈압 약을 예, 20여 년 동안 예, 먹고 사는 환자입니다.
1: 네.
3: 혈압 약이 예, 저기나 어떤 때는 막 세 가지씩 예,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1: 네.
3: 2년 사후에 예, 이 약을 예, 먹으면서 예, 몇 가지씩 예, 먹던 혈압 약을 예, 8달 반에 예, 끊어버리고 이 장약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 조절이 예, 그렇게 잘 됩니다.
1: 예, 원래 잘 됩니다.
3: 예, 그리고 예, 내 경색이 예, 원래 왔다는데 예, 거기다가 또 멘붕까지 와가지고 예, 얼굴이 저기나 뭔가 당기우고 그다음에 저기나 뭔가 비뚤어지고 하늘로 찌르는 것들은 예, 아파서 예, 견디기 어려웠다는데 예, 두 달 후부터 예, 시작해서 예, 나선 것이 그게 알리더라 말입니다.
1: 네.
3: 네. 그리고 원래 뇌 경색 때문에 머리에 어지럽고 또 안개 낀 같고 그다음에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어도 얘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얘 머리가 미들이 정시 아이 난다 말입니다.
1: 예.
3: 그런데 얘 이 약을 먹으면서 얘 어지럼증이 인사 잃어가지더라 말입니다.
1: 예, 어지럼증이 빨리 없어집니다. 원래.
3: 예. 그리고 또 충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얘 무릎 관절이 얘 뚝뚝 소리 나고 허리가 얘 그렇게 아팠는데 얘 이 약을 먹으면서 얘 관절에서 얘 소리가 나지 않고 얘 충격이 올라갈 때도 얘 맥이 없는 거 하나도 모릅니다.
1: 아, 예, 그럴
3: 예,
1: 수 있죠.
3: 그래 우리는 얘 이 약을 얘 둘이서 이거 먹고 있는데 얘 약이 떨어져서 얘 이번 우리 활동에 배달 받으려고 예 전화 드렸습니다.
1: 아,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예 전화를 예.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결국 병원에 가실 생각이 있으면은 예,
3: 예. 예
1: 상강 중이 진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 가지고 동쪽으로 예.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 현에 보면은 예 중이내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3: 예.
1: 거기를 찾아가도 됩니다. 거기를 찾아가서 상세히 예. 또 문의하시고 그리고 자기 치료 하려라는 이 이 병명들이

0: 거기 네. 딱 적혀져 있는가 그거 잘 확인하고 네. 선택하면 좋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 장혁 씨 내방을 얻었네요. 2년 넘어 먹었겠죠.
0: 예.
3: 아, 그만 먹기 시작할 때는 나는 그거 혈압수술에 앉아서 그거 한 30년 동안 그냥 혈압약을 먹는 법이 가려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그거 먹는 게 일인다고. 그래도 아. 혈압수술에 앉아고요.
0: 예.
3: 그래서 한 가지를 앉아가 막으면 두 가지, 세 가지 넣고 먹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혈압수술에 앉아는 게 선생님 강의를 들어볼까나. 이 장혁 씨 내방에는 이 혈압수술을 시키는 다섯 가지 인소가 있다더구만.
0: 예, 중리리론에 의하면은 이 혈압이 혈압 조절을 잘해줄 수 있는 이 요 다섯 가지 그 중리 원칙에 부합되는 리로 있습니다. 요 다섯 가지 그 원인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장혁 심리방이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입니다.
3: 그래, 근데 예. 그렇게 다 해결됐는지,
0: 예.
3: 야, 혈압 조절 잘 되니까 뒷골이 그렇게 아프고, 어, 그래도 항상 머리 흐릿해 보냈던 게, 지금은 뭐, 머리가 맑아져서 아침에 일어나면 조시에 납니다.
0: 예.
3: 어, 그리고 나는 또 신경생하고 내게 색이 있었어. 그래, 너 혈압 조절 잘 되다며, 약을 딸 반목 혈압 조절 뚝 떼도 예, 혈압 조절, 그래서 이거 약만 먹는 게 혈압 조절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지금 저 뭐, 수면에 러시아기 말해서 혈압 조절, 혈압량 깨는 양이 어디 있어? 이거 밖에 있는 것
0: 때문에. 힘들지요, 예.
3: 혈압 조절 잘 돼서 지금 미용 편안하게 살고 있어. 그리고 난 또 신경계세하고 내게 색이 있어서 항상 그 머리가 흐릿흐근하고, 예, 항상 머리 소리나고, 귀에 소리나고, 그래서 이병이 발작 하다 하면서 아까슴이 쪼여지고 하던 게 지금은 그래서 어 입이 발작하면 할 수 없어. 그래서 보세 보세요. 그건 입은 해야만이 그래서 해결되고 갔다가 나와 들어갔다 나오면 어 밥먹이 나오고 밥먹이 나오고 지금은 왜 약 먹은 다음에 병원은 모르고 삽니다. 병원 입이라고 모르고 그런 건 지금 뒷골이 아예 아프지 어지럽히게 아예 나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약만 좋은 약은 주면 난 이분이 처음 이런 거 만났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또 항상 생기 우리 집에 어떻게 하면 올라갈 때는 항상 양 짓고서 그거 심해서 올라갔는데 지금 단꺼번에 쭉 올라가도 바쁜 줄 모르겠어요. 위도요. 이번에 위도 나빴는데 위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3: 이런 거를 정말 효과를 너무 봤는 얼마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이번에 우리 둘이 우리 아빠도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이거 내 먹는 거 그냥 잡수던 게 효과 좋다면 말살해서 뉴스가 받아왔습니다.
0: 아, 잘하셨습니다.
3: 한 가지 문제 할것은 우리 네. 동생 생기는 친구 한 분인데 그 동문에 어찌 머리 그랑에 흐릿하고 나고 부디 이상 그래서 병과 검사관은 머리에 경동맥에 빵칼이 있답니다.
0: 아.
3: 어, 그래 놓고 그냥 흐릿흐릿하고 어지럽증이 나고 그렇던. 그래, 이 빵칼이 있는 거 어찌 이 약 먹으면, 내 효과 본 거 보더니, 이 약 먹으면 어찌 이 빵칼이 없어지게 하는가 자꾸 문의해달랍니다.
0: 이 경동맥 빵칼이라는 거는 이 목이 올라가는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올라가는 그 혈액량이 80%가 이 경동맥을 경과하게 됩니다. 이 경동맥 빵칼은 이 그 연세가 있다 보면은 정말 거의 한 분근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 경동맥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잡질들이 가라앉기 쉽죠. 예. 그러면은 혈지가 높아가지고 혈액 속에 그 중성지방이 높아지는데 그러면서 빵칼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 머리로 올라가는 올라가는 그 혈액을 막아놓기 때문에 녹궁수의 부주라는 게 생기면서 머리도 흐릿허분해지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항상 그 하품도 자주 나고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예, 녹궁수의 부주라는 게 생기죠. 예. 이 빵칼을 이거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뇌 위축이 빨리 와가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예, 또 치매도 쉽게 오고 신경 전달이 또 안 되면서 파킨슨 증상도 올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요거 제거하자면 빵칼을 제거하려면 환자분이 혈액 중에 혈질을 먼저 낮춰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노폐물고 이러면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잉빵칼이 생겨 안 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약이 들어간 것을 써가지고 이런 빵칼을 녹여가지고 소분자로 만든 후 또 우리 간을 통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호흡을 통하고 또 그래서 체외를 배출시키고 排便 그다음 또 소변을 통해 가지고서리 체외로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혈질을 내려주고 혈전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0: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랑 지룡이랑 당귀랑 소목이랑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동맥 방파를 소분자로 녹여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주는데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1: 예, 오늘 쌓였단 소리.
0: 예, 지금 우리 할도 계속 있습니다. 지금 예. 이제 금방 또 예, 문의하시고 사기 때문에 그 바다오리알에 대해서 전부리도 제가 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바다오리알 한 박스를 그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얼마 줬습니까?
1: 예. 예. 바다 당근바다 닦였답니다.
0: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1: 241-7979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뇌 위축 일종 그 로년 스다이 예, 로년이 들어서서 멍청해지는 병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이 해마치 하이마 방후이라고 예, 금방 한 일, 어제 한 일, 오늘 한 일을 기억해내는 됩니다. 예, 이 해마치는 대뇌의 오른쪽 왼쪽 반출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예, 해마치가 금방 한 일들 기억하 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금방 한 일들을 기억했던 일들이 오랫동안 그 머물게 되면은 그것도 대뇌 피질로 전달돼 가지고 그런 일들을 대뇌 피질에서 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50년 되는 이런 일들도 잘 기억해낼 수 있죠. 예. 그러나 금방 한 일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이 해마체는 가장 쉽게 산화됩니다. 예. 예, 산화라는 걸 여러분도 이거 아시겠지만은 사과를 절반 따개서 한참 놔두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변화된 걸 산화라고 합니다. 예? 예, 그 해마체는 대뇌 안에서 산소가 가장 많은 부위뿐만 아니라 자유기가 또한 가장 많은 이런 부위입니다. 예? 해마체는 공장량이 가장 크고 산소 소마량이가 또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자유기도 또 가장 많아가지고 손상도 가장 심합니다. 예? 이 해마체는 대뇌에서 제일 먼저 손상받고 또 제일 먼저 위축되는 이런 부위입니다. 예. 이렇게 해마체가 엄중하게 산화되고 위축되면은 해마체에서 금방 한 일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예. 이미 해마체가 엄중하게 산화되고 위축돼서 금방 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들이 오랫동안 머물다가 대뇌 피질로 전달된다 하더라도 해마체에서 전달된 일들을 대뇌 피질이 전혀 기억 못해냅니다. 예. 다행히 예전에는 그래도 해마체가 산화되지 않았을 때 위축되지 않았을 때 기억했던 일들이 오랫동안 해마체에서 머물다가 대뇌 피질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전의 일들을 기억해낼 수 있죠. 예. 그러나 대뇌 피질까지 산화된다 할 때 몇십 년 전의 일을 기억 못하게 됩니다. 예. 이럴 때는 전체 뇌가 완전히 산화되면서 위축이 오고 완전히 엄중한 치매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엄중한 치매에 들어선다면은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치료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치매 초기 증상을 알아두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초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기억력이 예전에 비해 뚝 떨어집니다. 예. 빙샹문을 이제 금방 그분도 말씀하셨는데 우에 처음 이래 그분이 빙샹문을 열고 무수고 꺼내려 했던지 기억이 안 나던게 지금 이 약을 드시고 기억이 잘 된다잽니까? 예. 빙샹문을 열고서는 내가 어떤 물건을 꺼내려 했던지 한참 문을 열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고 꺼냈는데 뒷말이 전혀 생각 안 납니다. 예. 매일 여러 가지 약들을 먹고 있는데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먹은 것 같기도 해서 또 더 먹는 일도 나타나죠. 예. 예, 그리고 아침에 소고기를 끓이느라고 며칠을 오래 썼는데 활동실에서 빨리 오라 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활동실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며칠을 딱 끊은 것 같지 않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또 바삐 주먹을 거서 바르지고서 부르지고 거서 집에 달아와 예, 확인합니다. 예. 이렇게 기억력 상실증이 갑자기 심하게 찾아오게 되죠. 예. 예, 그다음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다는 소리를 또 달고 삽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분들 실면증 증상이 나타나고 낮에는 정신이 흐리트분해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뚜렷하게 느낄 수 있죠. 예. 그다음 다른 하나는 아, 사람들과 크게 이런 분들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혼자 있기 좋아하고, 예, 혼자 있을 때는

0: 아, 멍에 있고이 에, 매우 그 번져 불안해함이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격이 이상해지고 또 걸음걸이가 비틀비틀대는 게 발다리가 아, 혈액순환이 그 안 되면서 마모기 옵니다. 예. 그다음 심하게 되면 버스에 내려서도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띵샹리 장애가 옵니다. 예. 방향을 잘 모르죠. 예. 집으로 가는 방향은 서쪽인데 동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물건을 사와 잘 건사한다는 게 어디다 놨던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집안이 구석구석을 다 뒤집으면서 애를 똑 떼면서 그 물건을 찾습니다. 예.
1: 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행입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가 곧 막을 올립니다. 립체화된 경기체계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리조에서는 축구가 구역협동, 문화관광융합, 도시발전, 민생행복을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1: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가 6월 12일부터 이틀간 연길에서 열립니다.
2: 우리조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연변 박물관 등 중점 장소에서 해설 봉사를 해 고향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실천 가운데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했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가 곧 막을 올립니다. 축구의 고향으로 불리는 연변은 립체화된 경기체계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경기장 재정비로부터 각급 경기 연동, 선수 선발에서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참여하는 전민축구의 새로운 생태를 구축함으로써 축구가 구역협동, 문화관광융합, 도시발전, 민생행복을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2026년 동북축구리그 길림경기구 소식공개회가 장춘에서 열렸습니다. 공개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5월 23일 길림, 련영, 흥룡강, 내몽골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막하며 정규리그는 8월 15일까지 진행된 후 9월에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전국축구발전 중점 도시로서 연변은 대표팀을 모아 적극 참가하며 장춘팀과 함께 길림의 두별로 동북축구리그에 출전합니다. 현재 동북축구리그 연변 대표팀은 이미 선수 구상을 마쳤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연변 영종축구구락부 예비팀을 중심으로 연변대학과 주체육학교, 지방학교 축구 우수 인재들을 대거 흡수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전술 사로로 팀 전력을 다듬고 있으며 동북축구리그 경기 템포와 지역 교류 목표에 전력으로 적응해 경기에서 연변 축구의 실력과 풍채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리그 연변 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지금은 경기 전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초반에는 기지에서 기술 전술 훈련을 하고 후반에는 동북축구리그에 대비한 연습 경기를 할 계획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고 동계 훈련 계획을 완수했으며 태도와 효과가 모두 매우 좋았습니다. 동북축구리그를 계기로 연변은 축구의 전방위 행렬 발전 체계를 전면 구축해 경기장에서 전 도시로, 경기에서 산업으로의 심층 연동을 실현했습니다. 경기 차원에서는 중국축구 갑급리그와 동북축구리그의 두 갈래 경기 개최를 통과해 축구의 고향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올 시즌 중국축구 갑급리그에서 연변 용

0: 정 커시안 팀의 홈 경기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마다 수만 명 축구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응원하며 열정으로 연변 축구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팀의 강력한 정신적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도시영광 축구팬 연맹 회장 마강입니다. 지난해 우리 연변팀의 홈경기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슈퍼리그에 승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갑급리그 경기의 직업적 선도와 동북축구리그의 지역적 연동하에 연변축구 열기는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갑급리그에서 경기를 펼치고 연변 대표팀이 동북축구리그 지역외 경기에 출전하는 특색 외에도 연변주 제2회 현시축구리그의 각 참가팀들도 전력을 다해 준비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사회구역 운동장의 자발적인 시합으로부터 해질녘 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대결 그리고 주말 경기장의 응원과 함성에 이르기까지 축구는 이미 연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연변 대지에서 가장 감동적인 풍경으로 됐습니다. 전 지역을 아우르고 전민이 참여하며 전민이 열애하는 축구의 향연이 연변 대지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축구의 고향에 깊은 저력과 분투하는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열기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각지 개최 열정과 혁신 활력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변은 자원 우세에 입각해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 련동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경기 영향력을 문화관광 소비의 증량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추동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리그의 융합효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변과 함께 주제를 둘러싸고 축구의 향연, 친절한 연변, 관광하기 좋은 연변, 볼거리 많은 연변, 즐길거리 많은 연변, 살거리 많은 연변 등 다섯 가지 전경을 전력 구축해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그중 친절한 연변은 유니온페이 앱 플랫폼과 협력해 입장권 연동 활동을 내놓았고 관광하기 좋은 연변은 6개 정품 로선을 선정하고 10개 주제 제품을 개발하며 20개 중점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도나, 안도, 룡정 등 현지에서는 주동적으로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동북축구리그와 갑급리그 경기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에게 풍경구 입장권 할인, 호텔 숙박 혜택 등 전용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 한총령 홍색관광구, 룡정 비암산 풍경구 등 여러 관광지들도 적극 동참해 축구를 뉴대로 체육경기와 문화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을 심화하고 지역과 업종 장벽을 타파해 축구팬들이 경기 관람회 시간에 연변의 문화관광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경기 열기와 축구 열정, 도시 발전이 서로 힘을 실어주고 상생하게 했습니다. 동북축구리그가 방출하는 강력한 열기는 연변 대지에서 주목받는 축구 자기장으로 응집되고 있습니다. 연변은 축구를 뉴대로, 문화를 혼으로, 산업을 날개로 삼아 다원일체의 축구 생태를 끊임없이 완성함으로써 축구운동을 단순한 체육경기를 넘어 도시발전을 추동하고 민족단결을 촉진하며 소비상승을 견인하는 특색 브랜드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1: 일전에 쓴 빛나는 시간 음악여행 전기 군성음악회 연결력 소식 공개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해 전성 최초로 비준받은 대규모 야외 음악회로서 6월 12일과 13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음악회는 만인 음악성회를 만들어 연변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6월 10일 첫 공연은 통화 연결음 시대를 주제로 6조의 가수를 집결시켜 고전 통화 연결음 명곡을 재현해 사람들의 청춘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6월 13일 다음날 공연은 명곡의 울림을 주제로 하며 정지화, 서회옥, 백소백, 아우 등 4명의 실력파 연예인이 인기 명곡을 부릅니다. 이틀간 총 10조의 가수가 번갈아 무대에 올라 전 연령대 관객들의 음악 취향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하루 공연 시간은 150분이며 공연장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광영화 연변문화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 한경빈입니다. 이는 연변의 첫 만인급 상급 공연입니다. 저희 무대는 길이가 100m, 높이가 22m이며 프랑스 어크스텍스 음향 설비를 설치합니다. 올해 동북 삼성에서 같은 류형 공연 중 무대가 가장 크고 설비가 가장 고급인데 인류 수준에 맞춘 공연입니다. 그리고 입장권 가격

0: 크게 함대하며 전국 동급 공연 중 경제성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기층 3.1군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 입장권도 마련해 고향에 보답하겠습니다. 공연 내용은 고전과 유행 요소를 겸비합니다. 가격 면에서 첫날 입장권 최저 가격은 48원, 다음날 최저 가격은 98원입니다. 현재 음악회 입장권은 묘안 플랫폼에 올랐으며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 틱톡 등 여러 경로로 동시에 선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공연과 관광을 심층 융합해 우리 주 야간 경제와 문화 관광 소비를 더 활성화하고 음악 플러스 관광의 중첩 효과를 확대하며 한 차례 음악회로 한 도시를 활성화하는 문화 관광 발전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게 됩니다.
1: 당근솔로 공청단 건설을 이끄는 사업을 깊이 실시하고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심 보장을 알심드려 자라기 위해 일전 중공연변조 직속기관사업위원회 공청단 연변조인은 공청단 활용시위와 손잡고 연길과 용정에서 변강길 함께 걷고 한가족 정나누기 주제활동을 펼쳤습니다. 수당위 당학교에서 진행된 활동 첫 역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홍색 혁명 역사를 둘러싸고 주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는 이론적 깊이와 실천 지향성을 겸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주제 학습을 통해 정신적 자양분을 보충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 역사와 민족 정책에 대한 이해를 깊이 했으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려는 신념과 결심을 더 굳건히 했다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주인민검찰원 기관위원회 부석이 포인강입니다.
2: 교류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변강에 뿌리 내린 청년으로서 우리는 같은 초심과 책임감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직에 입각해 선진의 기준을 맞추면서 뜻을 세우고 재능을 기르며 기세를 높이고 정기를 함양할 것입니다. 본직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면서 고향 발전에 더 많은 청춘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활동에서는 청년 좌담회를 조직했습니다. 기관 청년 간부들과 연변조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앉아 기관 실무 수행, 공무원 시험 편제 시험 준비, 기층 성장 발전 등 열점 문제에 대해 깊이 교류했습니다. 연변조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리아청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저희는 많은 걸 수확했습니다. 조직적 기관 간부들은 공무원 시험, 연구생 시험 경험과 기관 실무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경험을 참고해 변강에 뿌리 내려 기층 봉사를 더 잘 하렵니다. 당일 오후 참가 인원들은 연변 박물관, 룡정시 일본 연변 침략 죄증권을 찾아 실물과 진귀한 사료를 통해 혁명 초심을 느끼고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며 애국주의와 혁명 전통 교양을 받았습니다.
0: 4월부터 우리 주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은 연변 박물관 등 중점 장소에서 해설 봉사를 해 고향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실천 가운데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생기가 발랄하고 따스함이 감돕니다. 붉은 조끼를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맨 꼬마 해설원들이 활기차고 대범한 모습으로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연변의 발전 역정과 여러 민족이 왕래하고 교류하며 융합된 생동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해설해 줬습니다.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의 애들지만 힘있는 목소리, 진지하고 몰입한 표정은 현장 관람객들의 찬사를 받으며 연휴 기간 눈부신 문화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 주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확고 수립을 이야기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실천 활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주 8개 현시에서는 보조를 맞춰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전주 30개 교양 실천기지, 홍세 교양 장소에서 300여 명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이 윤번으로 명절과 휴일을 이용해 상시화 자원봉사 해설을 함으로써 청소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선전 교양을 착실히 전개하고 연변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연결시 하남수학교 학생 전우예입니다. 해설을 하면서 연변의 전통 미덕 역시 중화민족 전통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제 해설을 듣고 감탄하거나 동감하는 표정을 지을 때면 저는 각별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연결시 연신소학교 학생 정지은입니다.
3: 我觉得
0: 붉은 넥타이

0: 해설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단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료해하고 연변을 사랑하게 할 수 있기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조과기술협회는 일전 중국 이동철통회사 주구강 림상의학학회와 손잡고 룡정시 로투구진 도원촌에서 로인 관심시의 생활 과학보급 및 구강 무료 진찰 특별활동을 펼쳐 과학보급 봉사와 건강 배려를 촌민들의 집 근처에 전달했습니다. 활동 당일 주 구강 림성의학학회 전문 의사들이 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 검진을 하고 로인들이 흔히 겪는 일상적인 구강 관리와 건강 문제에 대답하며 맞춤형 치료 건의도 해주었습니다. 중국 이동철통회사 섭일꾼들이 알기 쉬운 논으로 전신사계의 흔한 수법과 빠른 식별 방법, 효과적인 예방 요령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진실한 사례를 통해 로인들이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돈주머니를 잘 지키며 반사기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룡정시 로투구진 도원천 촌민 진숙현입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이를 두 개 뽑았는데 그 뒤로 계속 아팠습니다. 마침 병원 구강과 의사들이 와서 구강 관련 지식을 알려줬는데 저는 진찰도 받고 조언도 받았습니다. 주 과학기술협회 과학보급부 부장 김련화입니다. 중국 이동철통회사와 주 구강 림성의학학회 책임자들을 초청해 촌민들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주로 로인들에게 사기 예방 지식과 스마트폰 사용법을 설명하고 촌민들에게 구강 무료 진찰 봉사를 해줬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로인들의 전신사기 예방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 동시에 로인들의 구강 관리도 더 중시하도록 일러줬습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 로인체육협회는 일전 전국 로인 건강광장무 동장 모집 입선 명단을 공포했습니다. 우리조 로인체육협회에서 추천한 손북체조 옹혜야가 성공적으로 해당 명단에 입선됐습니다.
0: 애심으로 연변 따뜻하게 권익 보장으로 발전의 융합 제36회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 문예야회가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야회는 관련 부문과 사회 애심 단체의 큰 지지를 받았으며 현장에서 900여 명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1: 길림성 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연변대학에서 주관한 초성컵 제6회 길림성 대학교원 교수혁신대회 현장 경연이 일전 막을 내렸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관절외과 김광문 교원팀은 연변대학 대표팀으로 참가해 탄탄한 교수 실력과 혁신적인 교수 모식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성급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0: 농촌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기 위해 안도현에서는 농촌 주거 환경 봄철 난관 공략 행동을 줄선으로 전역 환경 정돈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적으로 위험한 로후 주택, 폐기 온실, 건축물 등 각종 규정 위반 건축물과 낡은 시설 67곳을 철거하고 600여 곳의 불법 광고지를 정돈했습니다.
1: 오수도관 보수로 인해 13일까지 연길시 연남로 건공거리 남강거리 구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3차선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광범한 교통참여자들이 출행 시간과 로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해 주길 바랍니다.
0: 주 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주 전반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가 뚜렷이 적겠습니다.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7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3.9도 정도 높겠습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주 기온이 비교적 높겠고 최고 기온이 섭씨 28도 내지 32도에 달하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0.5mm 미만으로 평년 동기보다 뚜렷이 적겠습니다. 11일 밤에 도노와 안도에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가 거의 없겠으므로 각지에서는 유리한 기상 조건을 이용해 한전 파종을 조속히 완수하고 적기에 논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높기에 각지에서는 도시와 농촌, 삼림, 초원 방화 사업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남경원이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형 신시대

0: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오장을 제공합시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찬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노래는 김민덕 작사, 박성철 작곡의 장배산이 보인다를 지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는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 오늘을 삽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으며 살아가자는 다짐을 담아 조례화 작사 양춘복 작곡의 행복하게 살아가지를 류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늘 우리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병풍 같은 산. 그 속에는 정겨운 고향과 사랑한 사람들이 웃음이 있습니다. 김길성 작사 작곡의 운인의 병풍산.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조승환 오늘 이 좋은 세월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눈앞의 순간순간이 모여 인상이 됩니다. 윤민호 작사 최명철 작곡의 이 좋은 세월을 안용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은 기차를 타고 가는 긴 여행과 같단 말이 있습니다. 역마다 만나는 풍경과 사람들, 그 속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허복순 작사 응란 작곡의 인생은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바람에 살랑이는 코스모스의 의리고 강한 모습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박선영 작사, 최군 작곡의 코스모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쁘게 달려온 인생길에 잠시 쉼표 하나 찍어볼까요? 숨을 고르고 다시 앞으로 나가기 위한 여유. 최선숙 작사 김미란 작곡의 쉼표 인생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를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영민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동등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2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상강중의관에서는 개업 10주년을 기념하며 고객분들께 보답하고자 서장의 동충 하초 제약공장과 함께 대규모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9곽 사시면 12곽을 드리고요. 18곽 사시면 24곽을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398원 가격의 건강 선물 세트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리고요. 방송의 문의전화 혹은 예약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0: 정부는 전통의학하고 현대 최신생물공학을 결합해서 연구개발한 이런 황금 분말입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 하면은 아주 희귀하고도 비싼 예, 이런 설상고원의 보물에서부터 발효 생성물로 완성되면서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실현해서 현대인들이 만성병하고 이난병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히말리아 고산 산맥 해바리가 4,000m 이상이 아주 혹독한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은 벌레의 몸에서 자라나는 아주 신비한 약초입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서장의 유목민들은 이 약초로 먹은 풀소와 놀라운 체력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이 동충하초가 인류와의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현대 과학기가 동충하초가 갖고 있는 이런 영양 성분이라든가 활성 생물 성분을 발견해서 현대 황금 분말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의 핵심적인 성분을 보면은 코르드세핀하고 베타글루칸입니다. 예, 우리 코르드세핀이라 할 때에는 세포 내 에너지 성분을 담당하는 이런 ATP 생성을 촉진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예, 때문에 항상 피곤하거나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에게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림상 연구에서 동충하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운동 지구력하고 산소 이용 효율이가 아주 높게 향상된 이런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력 보충을 넘어서 폐 기능 강화에서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면서 호흡기가 약한 분들에게는 아주 선명한 이런 혈액 공동이 또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지금 동충하초를 먹고 있는데 지난 올해는 안 먹었어요. 이제 한 석 달을 먹었습니다.
0: 네.
2: 다른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싸도 여기저기 많이 아파서 지금 약을 먹었는데 다른 약보다 이거 먹으니까 확실히 효과 나는 게 알린다, 확실히 알린다 지금.
0: 네.
2: 효과 빠르고 좀 좋습니다. 뭔가 뭐 녹공소 부수 있으면서 그냥 어지병증이 자꾸 나타나고 집이 막 빙빙 돌아가고 이랬댔습니다.
0: 네.
2: 그래서 머리도 흉하고 정신이 아예 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요즘엔 이거 먹어서부터, 지금 어지럼증이 많이 멎었습니다. 술 난다 저는 어지럼.
0: 예.
2: 그래서 너무 좋지해서 그다음에 손발도 그냥 또 저리고 손가락 끝이 특별히 저리다 말인다.
0: 예.
2: 이 바깥은 또 저리면서 치 자꾸 올라오고 싸게라 바람이 자꾸 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저소리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0: 예.
2: 혹강 가다 싸게 바람 나지 안 난다.
0: 예.
2: 예. 그리고 또 그 무슨 증상이 있었는가 뭐 관심병이 있어서 그냥 숨을 쉬어서 층계 다니기 힘들었댔습니다. 근데 그래서 숨이 덜 차니까 층계 다니기 것도 저는 쉬었다 다녔는데 지금은 당번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또 많이 황황하고 저녁에 뭔가 자지 못했댔습니다. 허리 놀라면서. 근데 요즘에 이제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허리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0: 네.
2: 그래서 가슴이 좀 편안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뭔가, 예. 그리고 또 소변이 조금 급해서 참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끔찍한 소변이 새나갔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소변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다.
0: 네.
2: 약을 먹다 제일 좋은 약을 먹습니다. 진짜 이런 좋은 약 먹어보니까 진짜 좋은 게 알리대다.
0: 네.
2: 그러나 지금 계속 또 먹자고 해서 오랫동안 아이 먹었으니까 오래 못 먹었으니까 계속 또 먹자고 해서 어른이 활동이 좋을 때 배달받다 그런다.
0: 예, 꾸준히 쓰십시오. 오래 쓸수록 효과 잘 봅니다.
2: 예,
0: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네. 2830666번입니다.
0: 예, 맞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 동충하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0: 네.
3: 선생님 이 땀은 너무 흘린 소리에
0: 네.
3: 그때 이 땀 흘리는 거, 이 주민들이 보고서.

0: 뭐 한 일주일이면 뭐 치료된다 된다 아이 된다 한 3년 걸렸습니다.
1: 네.
0: 그 나가면 이 땀이 나다 나다 못해 이래 눈이 휑해지 때까지 어쨌든 속이 뭐 땀이 없어야 아이 이렇지 그도 그냥 약간 손을 들어도 땀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랬던 게 그다음에 이 심장이 나빠지면서리 그래도 이 심장 빼요 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내골이 꿀떡 찬 것 같고 목이 쾌하고 그것도 그냥 이 말은 게 심장이 그러면은 이 폐에 물이 차더란 말입니다. 이러면서 용수 대약을 많이 쓰고 뭐 종이산 다 보이고 뭐 그것도 이 서약 치료요 중량 치료요 많이 했는데 아이 되던 게 이 동통하서 주고 지금 이 이 땀도 거두고 지금 예 그렇게 심장이 내골이 꿀뚝 찬 것 같은 게 지금 이렇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한 약 달 썼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전에 심장이 없어 그런도 기침도 안 나고 가래도 안 성하고 용 썼습니다. 그리고 예 어쨌든 소화도 거기에 그것도 약 자꾸 쓰니까 위라는 게 싹 나빠서 소화도 안 되고 혈압 조절이 안 되면서 용 수태 많이 고생했는데 지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소화도 영 잘 되고 어제든 몸도 맨날로 예고도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겠다.
1: 예, 혈당 조절도 됩니다. 예,
0: 예 그래 선생님이 한 가지 자문 할 거는 우리 본가지 형님이 저기 그런 부위온 지 이제 한 1년 됩니다.
1: 예.
0: 얘가 예, 이 좀 팔다리를 쓰는 게 지금 예, 영 힘들어 한단 말입니다.
1: 예.
0: 이 화장실 출입이라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용 힘들어해서 이 동통화소에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겠는가 내 문이란다.
1: 네. 중풍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동충하초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충하초는 뇌 기능도 향상시켜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합니다.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 제거해서 혈압도 온정시킵니다. 예, 그리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예. 그렇게 중병을 하고 난 분들은 이런 후유증 치료에서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반드시 쓰면 더 좋습니다. 예.
0: 예, 우선 예, 부위 왔는데, 어제 사람이 영 신경질이 많습니다.
1: 당연하죠. 내 세포가 손상받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는 뇌 기능을 강화시키고 뇌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킨다는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0: 예.
1: 예, 그렇기 때문에 중풍 후유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짜증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차 쓸수록 또 효과를 더 잘 봅니다.
0: 예, 예. 기억이 떨어지길래 그래도 자꾸 허망 소리하고 신경질을 쓴단 말입니다.
1: 예, 그냥 빨리 대접하시오.
0: 예. 예, 예, 그래 오늘이 우리 학교에서 올 때 한 9각도 배달 받기로
1: 예.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예.
1: 네. 예.
0: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동청하도록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1: 예.
3: 그 약이 혈압 조절도 해야 되고, 자꾸 이 피해를 몸에 기침가래 생각하고, 특히 밤에 소변 차수가 자꾸 이래서 내 지금 이거 동충하초를 쓰는데, 써보니까 좀 많이 나사진 게 알긴다, 지금.
1: 네.
3: 혈압 조절이 해야 되는 것은 많이 나쁘다, 상에 기침가래 있던 게 그게 좀 없어졌습니다, 지금.
1: 네.
3: 예, 밤에 특히 소변 차수가 여러 축 넣던 게 차수가 아주 많이 두니까 사람이 잠도 기대하고, 사람 맥도 남다 지금.
1: 네.
3: 그러니까 대부분이 활동이 좋을 때 좀 참가를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동크나토를 쓰는 사람입니다.
1: 네.
4: 예. 예, 어제 썼는가 하면 혈압도 돌이 잘 안 되면 예, 저기 물이 어지러우면 코리 아프면서 대성시 대응하고 이래 됐습니다.
1: 네.
4: 그래서 그리고 노공도 좀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순하도를 쓴 게 지금 영어도 효과 좋습니다.
1: 네.
4: 우리 오지름증도 해결되고, 골이 아픈 것도 해결되고, 정신이 띵하던 것도 이제는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4: 그리고 심장이 나빠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속이 황당하고 숨이 차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 밤이면 어떤 때는 숨이 꽉 막히는

0: 저희 주식이 바빠서요. 일어나서 고생함이 이래가지고 이삼미수랑 먹기 이렇게 고생하다가 저리 이거 먹은 게 지금 이 용효가 좋습니다. 이 동선 하선의 고산지대에서 자란 4,500m의 높이에서 자란 뭐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자라난 약재되고의 다른 약보다의 발효 균균이 돼 그런지 그렇게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예.
0: 예. 이렇게 속이 편안하고 이러니까든 나무 살자고 나니까든 아침에 일어나면 살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약은 먹기가 용필리 합니다.
1: 맞습니다.
0: 다른 약이 30배라 되고 지금까지 현미가.
1: 예. 예.
0: 그리고 이거는 하루에 한 번만 먹지 않습니까?
1: 네.
0: 늙어 놓으니까든 이 약은 먹었든지 아이 먹었든지 어떤 때는 올바나고 그럴 때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없대고 지금까지
1: 네.
0: 하루에 거서 한 번만 먹으니까
1: 네.
0: 예, 용효가 좋지 않습니까? 결국 기억력도 돌아오고.
1: 네.
0: 오래, 오래가지고, 저래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물건을 어디다 둔 것도 찾지 못하기 힘들고, 열쇠 어디다 둔 것도 몰랐댔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 지금 얼떨, 비가에 지금 할도에 돌 때에 계속 고경해서 배달받다고 그랬는데.
1: 네. 2836-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전합니까?
1: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3: 나는 동충하처럼 먹어요. 좋습니다.
1: 네.
3: 우선 먼저의 혈압이 정상이지. 그 다음에 이 혈압이 정상이니까 심장도 안정됐습니다.
1: 네. 예.
3: 어떨 때는 심도가 막 별나게 뛰면서 높았다 낮았다던 게 그것도 좀 고정됐지. 그 다음에 고리에 정신합니다, 선생님.
1: 네. 네.
3: 그리고 선생님, 내가 기침을 좀 지켰습니다.
1: 네.
3: 예. 그랬던 게 기침이 감 없이 사라졌답니까?
1: 예. 기침, 네. 가래, 천식, 폐렴, 예, 흉막염, 이게 다 씁니다. 예.
3: 아, 예. 그런 게 기침이 아이겠습니다. 예.
1: 네.
3: 그리고 한쪽 무릎 피울 때 나는 아팠습니다.
1: 네.
3: 양쪽이 다른 사람 아프다는데 왼쪽이 아프던 게 그것도 감 없이 사라졌습니다.
1: 네.
3: 그래 선생님 나는 전번에 할 때 쌌는데 우리 동미 저기나 동체 한국에서 온 게 좀 싸겠다면서 내가 좀 전화 쳐달라겠네 오늘 선생님.
1: 예. 그 한국에 가서 일하면서 몸이 많이 지친 분들에게 또 용 좋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우리 가족도 예의 동충하서 쓰는 가족입니다.
1: 네.
4: 그거 쓴 지 1년 넘었습니다. 그런 게 그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네.
4: 어찌가니까 손발이 시려서 자지 못했습니다. 이게 녹을 때까지 그랬던지 이거 먹고서 저 열매 며칠 안 되니까 벌써 손발이 또 나고 영 좋지 않을까.
1: 네.
4: 그리고 이 위가 한 일이 아파서 그래서 한 일 위하고 나 첨약을 계속 먹고 이날이 때까지 그랬는데 아이 났더니 정말 이 약 먹은 게 위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1: 네.
4: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달 먹으니까 맥이 나지.
1: 네.
4: 그래도 이 심장이 또 나빠서 맨날 헐떡하면서
1: 네.
4: 어디 나가기도 불편하고 그랬댔어. 그랬던 게 이 심장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나이 걸어도 숨이 그렇게 아이 찬다.
1: 네.
4: 그리고 또 그 가래가 그 목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 목에 가래 떨어져 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동서도 바르게 한번 먹은 게 가래 언데간데 없지 않고 또 떨어졌지 않을까.
1: 네. 호흡기 기능도 높여준다.
4: 예, 그래서 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4: 지금 정말 이렇게 늙어지지만 살아도 이 동충하초 약을 먹은 다음에 살맛이 나

0: 한단 말입니다. 네. 아픈데가 수라니까.
1: 네.
0: 그래 이번에 활동 있을 때 나도 또 조금 싸다고.
1: 예. 활동이 제일 좋은 우대 활동입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0: 하고 후천 면역력을 모두 증가시켜서 모든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개선시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에 함유된 이런 성분들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에 대한 신체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예, 우리 나이 내세가 있으면은 몸에서 이 활성산소가 많이 산생되고 노폐물이가 잘 배출이 못 되면서 만성적인 염증, 예, 바로 모근성 염증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몸에 여러 가지 이런 염증도 또 제거해 줍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전문가들이 연구에 이한다 할 때에는 장기간 적정량으로 그냥 복용한다 할 때에는 호흡기 감염 빈도를 많이 줄여줍니다. 예, 그리고 항산화하고 로화 지연 효과가 또 좀 뚜렷하기 때문에 예, 좀 꾸준히 쓰시면서 하나는 좀 이 몸도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느낌도 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에 보면은 예, 많은 이런 성분들의 영양 성분들이 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시면서의 몸의 이런 저항력이 또 많이 높여집니다. 예, 그리고 동충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폐하고 신장 보호 기능에서는 예, 아주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의학에서도 동충 하초가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보충해 주면서 현대 연구에서는 폐 기능 개선에서도 예, 아주 효과가 있으면서 만성 기관지염이라든가 혹은 예, 좀 오랫동안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고생하면서 심장이 같이 나빠진 이런 분들에게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신장을 보호해서 단백뇨까지 감소시켜 줍니다. 예, 우리 연세가 있으면서 노인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방광염이 자꾸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성분들이 전립선 질환이라든가 이런 질환 치료에서는 예,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염증 인자를 조절해서 만성 심장 질환이라든가 혹은 천식 환자에게는 아주 유익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피로를 완화시키고 이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예, 좀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혹은 육체적으로도 좀 많이 피곤한 분들이 쓰시면은 효과를 또 아주 잘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최근에 연구에 의한다 할 때는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 활성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의 활성 성분은 인슐린이 민감성을 개선시켜서 혈당 조절에서도 아주 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 대사를 조절해서 저밀도 저단백을 예, 축적이 줄여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혈지 이런 치료를 하면서 이 디미도 저단백이 개선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혈액이 맑아지면서 혈액 속에 있는 이런 나쁜 잡질들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 추출물이 림상 효과가 예, 지금 의학회에서는 많은 이런 인증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만성질환으로 오래 고생하거나 혹은 예, 지금 약을 많이 써도 잘 낫지 않는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라 할 때에는 1년 4계절 어느 때든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많은 이런 동충 하초를 보면은 이 약재의 성질이가 동물성도 가지고 있고 식물성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특수한 약재이기 때문에 이 체질이라든가 계절에 관계없이 복용한다 할 때는 중노년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는 아주 명확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양기하고 정기를 같이 보충해서 몸속에 오래된 이런 풍한 습도 제거해 주면서 관절

0: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자연의 지혜가 모아진 중의학설에 맞는 아주 귀중한 약재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이런 면역 강장제입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5대 활동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모내생활방송입니다. FM 102.3MHz 중국 연변라디오 조선호 모내생활방송은 연변지역사회와 동포사회 지기로 열린 방송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모내생활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본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55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지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기래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화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5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약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경찰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이제후에서 아주 활용적인 특수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17일까지 하는 우대활동, 일주일 동안 하는 깜짝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그 실제 생활 가운데서 우대정착이 좋아서 많이 사고 싶은데 손에 쥔 돈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어서 이번에는 적게 사도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 이왕에도 그 먼저번에 비해서 적게 사도 많이 주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특수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우대정책이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사지원액은 40각을 사면 50각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60각에 70각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40각에 50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한 각에 124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절반에 절반 이렇게 되는 셈이 되니까 가격적으로 접수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20각 사는 분들한테 또 10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편리한 가격으로 되어 있죠. 눈병 치료약품은 보통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보통 안과 질병을 서약으로서 들고 있는 약을 넣고 그러면 그때뿐이고 뭐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또 원래대로 되고 끝이 없는 이런 그 서의적인 치료 방법은 임시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에 효과에 불과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속으로부터 완전히 눈을 밝게 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성 21가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서방은 이번에 8야드각을 사면 1우각을 드립니다. 한 각은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는 이왕에는 12각을 사면 12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야드각에 1우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기회는 기회래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예, 저도 사지원 액션을 한답니다.
1: 예.
2: 예, 언젠 한 개가 1년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제 좀 이렇게 혈압이란 낮다 말입니다. 혈압 저걸 잘 알겠습니다.
1: 예.
2: 그리고 머리 그냥 아프고 예, 그래서 뻥한 게 계속 이렇게 가슴이 더부룩한 게 소화도 안 되지 심장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벌렁벌렁 거리면서 예, 잠도 잘 못 자지 좌우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용 이렇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 약을 많이 썼는데 크게 효력을 못 보다가서 내 이 사지원액이 자꾸 이게 어쨌든 이게 예, 방송 여러 번 들어보니까 이게 피도 막게 하고 여러 가지로 좋다니까 되나. 네, 이거 접해 먹어봤는데 자관 오히려 내년에 어쨌든 이게 피가 건강한 사실이겠죠.
1: 아, 그렇죠. 저 국제적으로 예. 인정을 하는 우수한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2: 예. 예. 그래서 이 사지원액 내 약을 많이 써다도 말 안 들으니까 이 사지원액 접해 먹어봤는데 진짜 이걸로 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2: 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이 가슴이 후들거리며 잠도 못 자던 것도 잘, 잠도 잘하고, 밥도 맛있고, 예, 자관 여러모로 용 좋습니다, 이게. 정적으로, 예, 내 몸이.
1: 그렇죠.
2: 그래서 이 활동도 들어보니까 특이하게 좋을 때다.
1: 이분이 활동이 아주 특수합니다. 여러분들이 네, 오지간한 분들은 누구나 다 접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우대활동. 40각 사는데 50각 주니까, 많이 사지 않아도, 먼저 보내는, 뭐, 기술은, 60각 사면 70각 줬는데 이번에 40각에 10각 더 주니까 얼마나 기회입니까?
2: 예,
1: 40각에 50각입니다. 예.
2: 예, 그래서 좀 더 배달받아 계속 먹으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2: 예,
1: 501-7766번. 예.
2: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아, 건강하세요.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나도 싸지 원약을 먹고 있습니다.
1: 예.
2: 난 여러 가지 병이 많아서 정말 여러 가지 약 써도 효과 없던데 이 싸지 원약에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1: 아, 그럼요.
2: 예. 혈압과 혈지 소소리 살 때지 소변이 영 너무 잦았었으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변 찼어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소화능성 안 돼서 밥을 바로 못 먹어 맥였을 텐데 이 싸지 원액을 먹으니까 소화 잘 돼서 그런 밥을 잘 먹고 맥이 납니다.
1: 그렇죠.
2: 그리고 나는 심장 주자를 한 사람인데 심장이 아주 삐약 주자를 해독해서 후두도하고 황황하고 놀랐대는데 이 싸지 원액을 먹으니까 그 증상이 없어서 심장이 영 아주
1: 편하죠. 아, 그럼요.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더 뭐 두 번째 이문 가질 필요가 없이 제품을 1년, 2년 그보다 더 긴 시간 복용할 수 있는데 심장병 이미 지장까지 하셨다면 다시 또 2차, 3차 로서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제품을 견지하세요. 대사인의 인력에 선물한 심장과 뇌혈관 3고에는 더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잘 됐습니다.
2: 네, 그래서 나는 전번에 누굴 때 쌌습니다.
1: 아, 예. 네. 그렇죠.
2: 그래서 약이 있어서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앞으로.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이 싸지 원액으로 저는 한 반년 넘게 한 거지 7개월 됩니다. 뭐.
1: 예.
3: 이거 먹으면서 항상 이 심장 약은 한 코고도 구두를 떨리면서 가끔씩 맨날 이렇게 조금만 무슨 기척 소리 나도 내려고 이랬습니다.
1: 그렇겠죠.
3: 그런데 이 싸지 원액을 먹으면서 이 증상이 기본 상 나왔습니다.
1: 심내 혈관에는 이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3: 그리고 많은 기침이 그냥 나면서 목에 가래가 달라붙어 있고 그 기침이 나면서 조금 무슨 냄새 이런 그 계속 음식 냄새나 뭐 이런 기름 냄새나 이런 거라도 막 기침이 나서 뭐 멈출 수 없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했댔습니다. 기침도.
1: 아, 예. 허우켰던 문제. 예.
3: 예. 근데 이것도 지금 뭐 크게 이렇습니다. 지금 나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걱정돼서 이렇게 아무래도 여자분들이니까 주방에서 이렇게
1: 그렇죠.
3: 하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지금 그 걱정 없어도 지금 완전 변합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그리고 혈압이가 엄청 안 되는데 혈압약을 두 알씩 먹다니 지금 이 싸지 원액을 먹으면서 한 그러니까 다섯 달부터 시작해서는 한 알씩 먹었습니다.
1: 예, 점차 끊어도 됩니다.
3: 예,
1: 한 1년, 2년 후에는 완전히 혈압약과 멀리해도 될 겁니다.
3: 예, 지금 그런데도 혈압이가 영 온정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절반 줄였는데, 예, 예.
3: 예. 그리고 잠도 영 이렇게, 잠 다 자는 것 같은데 이튿날에 일어나면은 계속 이렇게 피곤한 것도 막 품이 나고 그냥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증상도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뭐, 이튿날 일어나면 정신 나고, 이렇게 뭐, 아무렇게 뭐, 자지 않고 이래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나중에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네, 이, 다른 약을 쓰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개선될 아이디어인데, 이게 싸지 원액을 먹으면서 개선되는 게 알긴다, 이 현저하게 알긴다.
1: 현저하게 알린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이래서 나는 이 싸지 원액을 지금 꾸준히 쓰려고 이번에 활동에 나올 때 오늘 사실까 주문받다고 전화했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을 좀 활용하기 쉽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가 많이 따라가기. 먼저 번에 60각에 70각 드렸는데 이번에 40각에 50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부스님이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싸지 원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싸지 원액은 나무릴 데 없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좋은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4: 예, 우선 이것은 반년 거의 썼습니다. 어제 이거 썼는가 하면 나는 이 혈압이 높고 그 다음에 이 심장이 좀 나쁩니다. 나는 놀라고 그래서

0: 조금은 소리 조금 높아도 놀라고 예. 그 다음에 누기 소리 조금 높아도 막 놀라고.
1: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0: 예. 예. 그리고 이 뭔가 하면 혈압이 높습니다. 나 예. 혈당도 있고. 그런데 이 사지원에 그 복용한 다음에 확실히 지금 이 심장이 막 떨기던 것도 많이 낫고 후들후들한 것도 많이 낫고 대단히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 다음에 이 뭔가 머리도 아프고 예, 혈압도 지금 혈압이 하고 떼었습니다. 네, 이거 먹은 다음에.
1: 예.
0: 예, 그래 어찌도 좋은지 오늘이 이 우리 할 때 또 우선 거의 먹을까요? 우리 언니가 같이 먹나 말입니다.
1: 예.
0: 그래 40가구 사면 50가구 준 다음에.
1: 예, 그렇죠.
0: 예.
1: 이전에는 60가구 싸야 70가구 줬는데 40가구 싸면 50가구 주니까 큰 우대 할 때이죠. 적게 예, 돈 가져도 됩니다. 예.
0: 예, 우리 언니도 싸고 나도 싸고 이렇게.
1: 그렇죠. 예.
0: 예, 수고하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가 사주원 약에 이전에는 1년 거의 먹었는데 여러 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그렇죠.
3: 예,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3: 파도가 심하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좀 막 불안하던지 이 사주원 약을 먹은 다음부터 좀 혈압조절이 엄청 됩니다.
1: 그렇죠. 예. 예.
3: 그러니까 이 어지럼증이 그리냐던 게 지금 어지럼증이 안 나고 이 경력이 없어서 맨날 이 빙시한 뭐 가슬라 갖다가 한참 더 있어야 좀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1: 예.
3: 그런데 이등살 지금 미네일이 없습니다.
1: 바로 내 세포가 활성화됐다는 걸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 세포가 매개 세포마다 거기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는 영양 공급이 따라가게 되니 있으니까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맥이 떨어지고 뭐 집에 누워만 있게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혈관에 매개 신경세포가 거기에 영양이 공급되어도 밥 먹어야 사는 것처럼 혈액이 들어가야 내 세포가 살아나서 자가공동하는데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 그리고 예, 저, 이 기관 지형이 심해가지고서 침가래가 심해서 약을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1: 예.
3: 낫지 않고 낫스까투리 하다가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승사이 지금 미네일 없지 않까?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언제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변 차수도 예, 저기 찾아서 좋은 곳이 됐는데 지금 사변 차수가 줄어드니 밤 편하게 잘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합니다.
1: 이게 인삼 로깅이 다섯 배 효과니까 로깅은 곰팥이다. 이 정도 끝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깅이 다섯 배 효과니까 곰팥이 좋아지니까 소변 차수가 줄어들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고 뭐 원기가 도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3: 예, 결국 소화가 잘 될까? 예,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예. 나는 이 손발이 차고 추위를 엄청 탔습니다. 그래서 남아 옷을 얼마 입는지 모른다. 그래도 만나 치워서 그러던 게 지금 이중살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1: 곰팥이 양기 부속입니다. 그게 해결받습니다. 곰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3: 그러니까 몸이 따뜻해 날까나야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예 그래 저기 지금 무슨 잠이 잘 와 영 좋습니다 지금.
1: 그럼요. 예. 예.
3: 예 지금 애기 나고 예.
1: 예.
3: 이 약을 먹어보니까 예, 구멍에 대해서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예, 그래 계속 쓰려고 하고 예, 냉수방을 좀 문의합시다.
1: 예.
3: 우리 친구가 예, 백내장도 있고 이렇게 바람 맞으면 자꾸 눈물도 나고 예, 물체가 자꾸 삐뚤게 보인단다.
1: 예.
3: 그리고 가렵고 예, 이런 데는 좀 냉수 봤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좀 자문합니다.
1: 지금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삐뚤게 보이고 그건 뭐 때문인가 하면 제일 작아도 황반구 그 구역에 병변이 생겼거나 황반변성이 초기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맹서방 쓰게 되면 많은 분들 삐뚤게 배우던 게 바로 배우네. 색깔이 변색돼 흰 게 노란 색깔을 배우던 게 원색으로 돌아왔네. 눈물이 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 증상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명서방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예. 그래서 저 이번에 학도염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두 가지 약을 저 우리 두 집에서 다 좀 배달받자고
1: 네. 예. 명서방이 이전에는 12가구 주고 그런데 이번에 야득가게 7가구 주게 돼 있으니까 적게 싸도 많이 퍼센트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되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눈병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명서방인데 여기 들어간 처방 자체가 잔투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여기에서 많이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간 맥막의 효과를 보면서 상처열로 나타난 심장형 폐열을 해결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식전에 싸지 식후에 명서방 이렇게 쓰면 건강에 좋은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해마다 5월 12일은요 전국 재해 방지 감소의 날입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은요 항상 경계를 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마음은요 우리를 보다 안전한 내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설마 나에게라는 마음보다는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마음이 또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안전한 세상을 꿈꾸는 오늘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만입니다.

0: 주부클럽 행복한 가장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장 만들기는요,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 사이에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나이, 다정한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요, 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푸르미 가정교육관 김미화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푸르미 유가 같이 김미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 주실 건가요?
1: 오늘은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유형이란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눔을 들으면서 자신은 어떤 유형의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또 이미 부모가 되었다면 자신은 아이에게 어떤 거울로 비춰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형 1은 방치하는 부모, 부적격 부모,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거울을 비춰주는 부모인데요.

0: 가정학교와 달리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거나 부모로서 부적절한 경우 그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을 했느냐보다 해주지 않았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1: 그래요. 예, 가난 아이는요. 나서부터 그렇죠. 부모가 사랑스럽게 자기를 바라보고 웃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하고 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좀 더 자라서 놀이방이나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면 아이는 세상을 탐색하려는 욕구가 왕성하게 되는데 이런 자신의 모습을 엄마가 웃으면서 따스한 눈길로 바라봐줄 때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좀 더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는 잘못한 일에 부모가 고시해주고 그리고 잠시 뒤에는 다시 용서해주고 생각 놀이를 같이 해줄 때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이가 더 자라서 컴퓨터에 아직 점수만 잔뜩 받아왔을 때 그런데도 여전히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늘어놓을 때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1: 그렇죠. 이러듯 아이는요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또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껴안고 쓰다듬어주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에 따라서 자신이 얼마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배워가는 그 성장 과정이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 가득한 눈길을 받지 못한다면 부모가 안아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이는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방치당한 아이는 끊임없이 늘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 라는 노고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의 무관심과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그것을 부모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기의 문제로 여기 쉽습니다.
1: 그렇죠. 많은 부모들을 보게 되면은 좋은 부모가 될 만한 능력이 없어 자녀를 방치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섭게 느껴지고 또 부모가 되기는 자신을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할까봐 두려움을 없지 않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네의 사랑을 잃게 될까 두려워가지고 아이에게 지나치게 관대해지는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일반으로도 너무 힘들다든지 자녀에게 관심을 돌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녀가 부모인 자식을 정서적으로 돌봐주기를 기대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하고 미성숙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누나를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줘야 해 라는 대시구를 자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주성이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보호하는 부모 난 가치없는 존재야 난 거울을 비춰주는 부모입니다. 부모들 가운데 죽음이나 오래된 질병 이혼 또는 아이를 기숙학교에 보내므로써 아이를 신체적으로 유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정서적으로 유기하는데 예컨대 아이에게 말을 안 하거나 아이를 거부하는 식으로 아이를 유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두 가지 유기 모두 아이에게 전문적인 치료 없이는 치유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정서적 상처와 충격을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1: 이 신체적으로 유기당한 아이들을 보면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 그리고 또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 때문에 특히 큰 상처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들에게는 뭐 양육이라는 게 너무 일이 많고 어렵게만 느껴져서 아이를 뭐, 어떨까요? 보모에게 맡긴다거나도 기숙시설에 맡긴다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식으로 양육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되는데.

0: 애기를 뭐, 잘 키우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 텐데 말이죠.
1: 네, 그쵸.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이를 유기하는 부모는 대부분 그런 자신의 행동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아이를 기초학교에 보내는 부모는 아이에게 도둑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은 아이를 돌보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싶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부모가 아이에게 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묵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룹인데 부모로서 가지는 힘과 중요성을 이용해 아이를 지배하려 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밀착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런 부모의 지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0: 그러네요. 이 침묵이라는 형태로도 부모에게 거부당했을 때 아이가 받는 상처는 어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다고 봐야 되죠.
1: 네, 네 맞습니다. 여기 곧 돌입받은 경우는 아이로 하여금 불안과 자기 강박 그리고 분노의 화살을 다른 자신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상화하는 경향을 갖게 만듭니다.
0: 그렇죠. 항상 바르고 건강한 아빠 엄마 사랑 먹고 바르고 씩씩하게 잘 커갈 아이들이 이렇게 버림을 받는다는 그 상처가 얼마나 클지 정말 평생을 두고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이런 어릴 때 상태는 아이들을 존경하면서 치유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0: 그래서 이런 운명의 그늘을 지어서 많지는 않지만 이런 극히 적은데 이런 아이들이 장차 바르고 씩씩하게 커가는 아이들과 같이 자라면서 잘 또 섭수리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참 우리 어른들이 돼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정말 좋은 사랑 행복한 사랑을 먹여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잘 자라나기를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마음속에서 곪아가며 또 자기상을 손상시킨다는 것 그 결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잠깐 노래 또 듣고 와서 우리 강사님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미화 강사님을 모시고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유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사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1: 네,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유형이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 숨막히게 하거나 소유하게 되거나 매사에 간섭하는 부모인데 엄마가 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울을 비춰주는 부모입니다. 이런 주역의 부모는 아이를 과잉보호하거나 필요 이상의 규칙도를 지키라고 하거나 아이에게 많이 보시려고 하거나 사사건건 간섭하는 식으로 아이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한테서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 필사적인 누군가 많을 때 부모는 아이를 위해 엄청난 시력과 훈실을 하면서 아이에게 지나치게 고문하니 드리고는 그 보답으로 자녀의 엄마를 바랍니다.
0: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리 개별화라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해서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때요?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문제인 것은 각종 부모들 가운데는 아이를 정말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행동 속에 깔려있는 진짜 마음은 난 내 부모를 원해인데 이런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 아이가 보게 되는 것 옷은 넌 엄마 또는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대책입니다.
0: 습니까? 뭐 아이가 숨막히게 하고 또 소유하려고 드는 부모의 유형에는 몇 가지 있다고 봐요. 그럼
1: 네, 여기를 첫째로는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밑바닥에 두고 주목하는 생각으로 둘째는 아이를 지배해야만 직속이 틀리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꼭 자기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부모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아이를 부모로부터 돌리는 대신 존재가 아닌 자기가 악몽처럼 느끼고 따라서 아이가 독립적인 대의를 바라지 않는 부모

0: 가지고 갔을 때는 혼자 되게 두려워서 아이들 자기에게 시켜도록 하지 물었어. 영혼이 이렇게 있고 두려워서 여섯 개는 아이들 자신이 불신으로 생각하는 경우 일곱 개는 다른 어른들에게 기대해야 하는 것을 아이를 통해 재활용 하는 부모 등등 있습니다.
1: 방치를 한다거나 또 유기당한 사람들이 종종 자신을 보이지도 않은 존재라고 느끼는 반면에 숨이 막힐 만큼 부모의 또 지나친 관심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람들은 정반대의 느낌으로 괴로워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자신이 지나치게 감시를 당한다 느낀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늘 지켜보는 부모의 눈길을 피해서 숨을 곳을 또 찾고 싶어하는 이런 유형도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이때 부모의 눈빛이나 그거 아이가 뭔가 잘못하기보다 지나치는 못마땅한 눈길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염려하는 부모의 눈빛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어떤 눈길이든 간에 아이는 부모와 그에게 존재로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부모의 길에서 벗어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아이들 정서적으로 숨어지게 하거나 초유하려고는 부모들은 아이에게 자신만의 애정을 주고 발달시킨 틈을 주지 않습니다.
1: 그러면 아이는 성인이 돼가지고도 집을 잘 떠나지 못하고 독립을 해서 따로 살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집을 떠나면 부모가 망연자실할까봐 지나치게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때요?
0: 네, 맞아요. 물론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집을 떠났다 해도 정서적으로 여전히 부모에게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파는 지나치게 존재하거나 복근적인 부모 넌 아무 힘도 없어 라는 거울을 비춰주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질을 받고 사는 아이는 그 거울 속에서 힘도 없고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력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아이에게 나눔이 허득합니다.
1: 폭군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요, 부모를 대할 때마다 더 약해지는 느낌을 받고 그 때문에 더 정서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또 무언가 지시를 받았을 때 너무나 긴장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그리고 자신이 멍청하고 부적절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끼며 이러한 느낌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싫어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를 해보는 데 있어 뒷걸음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지적인 힘을 너무 가하면 깨가 부러질 수 있듯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자신이 단어의 영혼을 파괴하고 정신을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에 대해서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직 두 가지 유형이 더 남아있는데 다음 획을 기대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유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의 사연이 있어요. 오늘의 사연 듣고 또 우리 강사님의 답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학교 5학년 딸을 둔 엄마인데요. 며칠 전 공부 때문에 아이를 좀 혼내줬어요. 원래 저희가 함께 세웠던 규칙은요, 하글에서 집에 돌아오면은요, 일단 밥을 먹고,

0: 또 숙제를 다 한 다음 놀기로 했었는데 저희와 딸이 함께 세운 규칙이고 또 딸이 아주 좋아할 만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일단 숙제를 다 완성을 하고 그 이후로 몇 시간을 놀던 저희가 터치를 안 하겠다는 이 파격적인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아이들이 보게 되면요, 집에 돌아와서 숙제부터 해야 하는 상황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렇게 파격적인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껏 나름 잘 지켜왔다 생각을 했었는데 2주 전부터 갑자기 부리지도 않던 늑장을 부리는 거죠. 처음 몇 번은 좋게 저희가 이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운 규칙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고 함께 따라줘야 할 게 아니냐고. 네, 그런데 들어먹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며칠 전 혼을 내줬습니다. 그래, 너도 함께 동의를 해서 세운 규칙을 지키자는 생각이라면 핸드폰이든 뭐든 이제는 놀이 시간을 딱 1시간으로 정해놓고 미리 놀고 숙제를 하는 걸로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어. 뭐가 더 끌리는지 생각해봐, 라고 말을 해줬죠. 이 정도의 압박을 하긴 가긴 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스스로 가늠이 잘 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교육을 하다 보게 되면은요, 내가 아이에게 가하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쏟아 부을 때가 있습니다. 압박이나 이 통제의 정도, 그리고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강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연을 적어 오셨습니다. 어떠요? 들으시고요?
1: 네, 너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중학교 5학년이면 스킵이 당길 수도 있잖아요. 말하면 너무 압박을 가하지 않았나, 말을 하지 않으면 내 아이가 잘못될 것 같고 너무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어머님이 이미 아이와 압박을 가해서 말했으니 먼저 며칠 아이가 지킬 지킨지를 지켜보다가 아직을 지키지 못하는 원인에 관하여 소통해야 합니다. 지킬 지키지 못하는 다른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럼 아이는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교육을 세우고 뭐 사춘기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또 사춘기 아이니까 더 좀 그럴 수도 있겠죠.
0: 맞아요.
1: 아이가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서 심리 정서가 있는지, 혹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마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고 아이와 진실된 소통을 함께 하면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지식을 바꾸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경험에는 우리 아들은 어떤 규칙을 내 아이가 어떤 규칙이든 내 아이가 좋아하고 또 즐겁게 지킬 수 있는 규칙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 아들 경우에는 숙제를 학교에서 돌아와서 먼저 한 밤에 놀기도 하고 놀다가 숙제를 한 적도 있고 아침에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아이가 자기들로 자기한테 맞는 규칙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어머니는 아이와 아이를 관찰하고 소통하면서 또 공감해주고 넌 항상 엄마 아빠의 사랑하는 딸이야, 넌 항상 존재자처럼 사랑받을 아이야 라는 그거를 비춰주면 아이는 훌륭하게 자랄 겁니다.
0: 그렇죠. 아이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수학교 단계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좋아하고 장난이 심하잖아요. 놀기를 좋아하니까.

0: 놀기로 좋았는데 아이노피는 그냥 붙들어 두고 집안에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창살하는 감옥이잖아요. 집에 들어오게 되면 이래라 저래라 일거일동을 살피고 그냥 감시하는 것처럼 이제 뭐 했니 네. 뭐 누르니 이거 놀지 말랬는데 또 갖고 놀아서 휴대폰 치워 아니면 나중에 또 싸먹고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망승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어른들도 있잖아요. 몇주에 며쳐서
1: 네, 맞아요.
0: 휴대폰을 넣는다나 숙제를 안 한다든가 자꾸 말하다 보게 되면 애들도 아유 들먹잖아요. 들먹어.
1: 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아이를 잘 세우라고 집도 아이한테 맞게 뭐 집시라고 강조하고 하는데
0: 그래.
1: 내 부모들은 항상 그러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좋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5학년이게 되면 자기 인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들어가세요 이러고 그랬더니 너는 내 아이니까 꼭 내 말 들을 때 이런 식으로 항상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아이도 이래서 이렇게 놀이를 못하고 제안을 받는 게 쌓이고 어른도 어른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둘이 충돌하게 되면 터지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 갈급해도 안 되고 너무 통제해도 안 되고 정말 이때는 적절하게 정말 진짜 어떨 때는 입을 꼭 다물고 지켜봤을 때도 너무
0: 그렇죠.
1: 말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0: 맞아. 목구멍 그치고 올라왔던 말도 삼키게 되고 가루받다 네. 울려받다 화가 날 때도 있죠. 귀쌤 한번 안기고 싶은 아빠 같으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꼭 참고. 네. 아유.
1: 아이를 키우는 게 진짜 부모가 되기가 너무 힘들잖아.
0: 힘들어요. 맞아. 다 애를 키워보는 그런 가족이나 아빠 엄마라면 다 느낄 수 있고 말을 조곤조곤해서 듣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네. 아이는 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놀고 다니고 그럭저럭 키워가면서 놀이도 놀고 뭐 숙제 공부도 네. 하고 반은 놀고 반은 일을 하고 엄마도 또 거들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이를 차차 먹어가면서 샘도 드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애 눈높이에 맞춰서 얼리면서 그렇잖아요. 달래면서
1: 맞아요. 네. 항상 긍정적인 어른을 지켜주면서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단계가 다시 사실을 양육하는 단계라고도 말한답니다.
0: 그렇죠.
1: 네.
0: 모든 가정의 행복하고 웃음소리, 글소리, 노래소리, 랑랑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그림을 그려보면서요. 이런저런 속 터지는 일, 스트레스는 일이 있더라도 내 아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뭐 후회는 하지 말고 너무 세게 강하고 욕하고 때려도 어디 다치거나 부러져도 어디 집안에 물건이 망가져도 다 손실이잖아요. 생각해보게 되면.
1: 그렇죠.
0: 그러니까 좋게. 게다가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1: 진짜 쉽지는 않아요.
0: 네, 오늘 우리 아이의 정서 문제 나쁜 네, 거울이 되는 부모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는 부모 류형 그러니까 부모부터 처신도 또 자라고 아이도 자라고 뭐 거울로 보기 때문에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는 집안의 그런 분위기를 평소부터 쭉 잘 만들어 가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강사님의 답변도 잘 들었고 오늘 보니까 감기 기운이 있네요. 많이
1: 네, 그런 시간 들린 시간이 있는데 잘 다치가 안 됐어요. 오늘 목소리가 참.
0: 네. 그래도 끝까지 시간 돼서 어떻게 견제 하나만 해서는데 끝까지 견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햇빛 좀 또 하세요. 집안에 좀 바깥보다 좀 춥잖아요. 보통 으스스하고. 네. 그리고 햇빛 좀 한 10분, 20분 쪼여주고 정서도 네. 좀 더 바꾸고 그러시고 우리 강사님께서 강사님이 건강해야 저희도 또 방송을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KU를 빕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0: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제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장수시대 방송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선생님 모시고 또 각종 질병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2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5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두골테는 5곽 사시면 3곽을 드리고 10곽 사시면 12곽을 드리고요.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2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오이시 한 곽 더 드린다고 합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오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관절 치료 제품 가운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5월 17일까지 진행하는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손에 쥔 돈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퍼센트를 높게 주는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백자방 구박액은 한 각에 398원인데요.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20각을 싸야 25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10곽을 싸면 12곽을 드립니다. 구방약 한 곽에 외용약 한 곽이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을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비교적 뭐 손쉽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는데요. 이왕에는 15곽을 싸면 20곽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10곽을 싸면 12곽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우대 활동은 많은 분들이 손쉽게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뭐 공장 측에서 충분하게 배려해 주는 차원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배달 전화번호는 501-775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501-775번에 연락하면 됩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구

0: 고객,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시장에 나온 내내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이 제품을 드시고 나니까 여름으로서 효과가 너무 빠르고 확실하고 드시기도 편리하고 약 힘이 세서 금방 드시게 되면 일신이 편해지고 서로로 잠이 오고 아침에 정신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혈압이 조절받고 심지어 당뇨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던 분들 가운데서도 당뇨 수치도 조절받는 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으면서 감각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자반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하나는 구박액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구박액이라는 것은 그 영해 과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직접 드시자마자 빨리 흡수가 돼서 주무시기 3, 40분 전에 딱 드시고 늦게 자면 자기절로 서로로 잠이 온다고 잠을 잘 자니까 충분하게 간에 피가 들어가서 해독이 되게 돼 있고 간주장혈이니까 그 외에 또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필수 조건은 깊은 잠을 자는 이 조건 하에서만이 간에서 충분하게 담즙을 만들고 그리고 충분하게 간주장혈로 많은 혈액이 온 하루 동안 이런 혈액이 간에 들어가서 해독하는 시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이제 제가 온 후로부터 머리 어지럽고 또 혈압이 온종안 되고 손발이 서리지 저리고 이게 고생한데 내가 백자만 구매하고 조금 먹은 후부터 혈압이 온종되니까 어지럽지 아이 나온다 죽고.
0: 그렇죠. 예예.
2: 예. 특히 그러고 나네 전립선에 손목이 전화번호에 다이어스 포즈 일어난다 이 화장실.
0: 그럼요. 예, 예.
2: 예, 소변이 시원하지 못하지. 지금 조금 그라고도 후툭후툭 작죽 마른감 나지. 이래 내 고생하다 딱장만 보고 약 구해 먹은 것도 한번 소변이 많아지면 소변 자주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콤파츠를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는 데는 그 특수성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예.
1: 여보세요?
2: 예, 잠 못 잡는데 지금 잠은 영 잘 잡니다.
0: 그럼요. 예.
2: 그래, 나는 효과도 없지, 약도 없지, 이번에 또 다닥받아 또 계속 쓸려살입니다. 그리고 내 한 가지 문에 앞에 배를 우리 좋게 여전히 한국에서 들어왔는데 이러다, 아이가 허리 요추관 탁 쪘고 무릎 관절이 심합니다.
0: 예.
2: 아따 이래서 무릎에서 소리 나지 영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 돌탈을 내 알아보고 네 이거 써봐라 근데 걔한테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0: 그런데 쓰면 효과가 빠릅니다. 효과가 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관절 치료 제품 가운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로는 지금까지 제가 접촉했거나 제가 알건 데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으로는 이 제품이 제일 앞에 아닌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경추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뭐 관절마디마다 어깨가 아프고 관절마디마다 손가락마디가 불어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통풍까지 포함해서도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구박하니까 겉으로부터 속으로 외용약이 있으니까 이래서 완전히 관절치료 약품으로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그분한테 진심으로 권해도 됩니다.
2: 그렇습니다. 이번 확대에 참가해 좀 싸서 좀 수정됩니다. 예,
0: 그렇게 하세요. 두 분, 예, 백자반 구박액과 토글 때는 부동한 계층에서 부동한 이런 치료 효과는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오늘도 백자반 구박액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 가지 약 써도 효과를 못 봤는데 이 백자반 구박액에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건 하루고도 한 번 먹지 또 그거 먹고 나면 잠도 서로로 잘 오지 밥 맛이 없어 밥을 못 먹어 항상 맥이 없어 그랬던데 이 백자반 구박액을 먹으니까 밥 맛이 오고 소화 잘 돼서

0: 밥을 잘 먹고 맥이 난다.
1: 아, 그렇죠. 네. 여기 예, 건비익위 효과를 보는 황장이나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고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0: 네, 예. 그리고 소변이 이용 잦았는데 그 소변 잦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아, 그럼요. 그리고 관절 든든하게 해주니.
0: 예. 관절도 정말 수한디없이 부습을 아팠습니다. 예. 그 골가동통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근육과 골격을 예. 든든하게 해줍니다.
0: 예. 예, 그래서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기랍니다.
1: 아, 그렇게 하시오. 여기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동수선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백주방 구부약 먹고 여러 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3: 혈압이 파동이 심한데 지금 이 백주방을 먹고 많이 운동되니까 오지럼증이 해결되고 머리 아프던 증상이 많이 났습니다.
1: 예.
3: 그리고 소변이 잦아서 밤 자지 못했는데 지금 소변 잤어 죽었으니까 밤 편하게 잘 수 있어 등심이 납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3: 예. 결국 허리 아파서 엉겁게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지금 잘 걸을 수 있어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예.
3: 그리고 이 저기 위염으로서 소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밥을 먹지 못했나 자꾸 맥이 없어서 들었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이 좀 맥이 나고 저기 계속 소리 나던 증상도 지금 많이 나서서 용돗습니다.
1: 아, 기발입니다. 예예.
3: 계속 이 약 먹어보니까 이 구박에 대해서 흡수도 빠르고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그렇죠.
3: 네. 그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2: 여보세요.
3: 예.
1: 예.
3: 저기 들어보니 활동 너무 좋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이번에 활동 저께서도 퍼센트를 너무 많이 주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번 활동이 좀
1: 네,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12각을 12각을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3: 예, 건강하시고.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고 계시는 백자방 구박액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우리 노인성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혈을 보충해주고 기와 혈을 보충해줍니다. 그리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제품은 간을 그 많이 상하게 되는 차원에서 당구이 높아질까 봐 걱정하지만 해도 오히려 이 제품 자체 지양간선 해줍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도 오히려 소변이 작고 소변이 저리고 단백뇨 흘러나가고 남성들은 전열선에 문제가 있던 게 이런 게 해결받는가 하면 나이가 드시면서 신체가 허약해서 원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정신이 나지 않고 그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건망증이 심각하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쉽게 휘어지고 수염까지 해지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간과 콩팥지함으로서의 증상을 개선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먼저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유튜버 배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저는 예, 풍습도 있고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4: 예.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예, 아, 비 오는 날이면 더 아파서 예, 시리고 저리고 통째 나서 비 오는 날이면 바깥에도 못 나가 더 아픕니다.
1: 아, 그렇겠죠. 예. 예. 예.
4: 그리고 예, 걸자면 얼마 걸지 못하고 예, 앉아 쉬고 또 걸고 앉아 쉬고 하는데 앉을 때나 일어날 때는 예, 아, 때가닥 모 앉고 때가닥 모 일어납니다.
1: 관절통을 해놔서 그렇죠.
4: 계속 앉았다 일어납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집안에서는 앉았다 일어날 때는 영 통 무릎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영 아파서 그것 그만 앉은 걸음 했습니다.
1: 예,
4: 예, 예. 그래던 게 이 두 번째로 쓰니까 예, 아, 통증 먹고 예, 그런 이렇게 다리가 다리나 허리에 몸에 좀 힘이 납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4: 예, 예 그래, 힘이 나면서, 지금은, 예, 그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는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1: 예.
4: 그리고, 예, 걸을 때에 이전보다 많이 걸을 수 있습니다. 다리가 힘이 납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예, 이 약은, 예, 써보니까 제 약을 많이 썼습니다. 광고약을 많이 썼는데, 다 간도량 다 효과는 보긴 봤는데 그러나 이 약이 또 특별하게 효과 아닙니다.
1: 그렇죠. 국가 발명 네.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는 이 제품이 거의 제일 앞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예.
4: 예. 지금은 예. 아, 통째도 먹고 드리고 시리고 하던 게 없으니까 예. 영 다리가 가볍습니다.
1: 아, 그럼요.
4: 그래서, 예. 그리고 예. 먹고 바르고 하니까 예. 영 효과도 빠르고 치료도 잘 됩니다. 계속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5: 예, 제 지금 백서방 구복해서 쓰는데, 야,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1: 아,
5: 예. 예, 자기 전에 한번 먹고 나면 정말 예, 다른 약을 세 번씩 먹는 것만한 효과 본다.
1: 여기 상초, 예. 중초, 하초를 다스려주는 성분이 기본으로 들어갔고, 예, 그러니까 좋은 효과를 빨리 보고 확실하게 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5: 이거 먹고 나면 예, 잠이 서로로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1: 아, 예.
5: 이야기에 저기 이게 또 혈압 조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혈압이 맨날 높았다 낮았다 하던데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골이 아침에 일어나면 급분하고 정신이 난다 말입니다.
1: 혈이 풀어주고 기혈이 잘 예. 소통되니까 그런 겁니다.
5: 예. 예. 그리고 이게 또 콩팥을 잘 도와준다. 나는 소변차수 사다놔서에 밤에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 예.
5: 지금 어떤 날에는 두 번 보고 한 번밖에 어떤 어떤 날에는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콩팥을 잘 도와주고 그다음에 위도 도와준다. 그런데 어떤 하나 먹고 보니까 오장육부 어디나 좋은 데 없습니다.
1: 아,
5: 다 고장이 났습니다.
1: 예, 그렇죠.
5: 그런데 이 백사방 구복약은 그래서 이 나이 든 다음에 고루고루 어디 몸에 있으면 다 치료해 주는 게
1: 그렇죠.
5: 정말 이게 좋습니다.
1: 좋은 제품.
5: 그리고 자리맥이 나고 예. 기운이 나고 정신이 난다.
1: 그렇죠.
5: 이야기.
1: 예.
5: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활동이 좋을 때에 좀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예. 이 제품 자체는 이부 우대 활동 잘 활용하시게 되면 노련에 들어서서 뭐 침대에 소파에 집에만 앉아 계시던 분들이 바깥에 나오기 싶어하게 되어 있고 바깥에 나와서 남에게 떨어지지 않게 움직일 수 있게끔 좋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제품 자체는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복용하시지만 해도 하루에 두 번, 세 번 복용하는 그런 효과를 훨씬 넘을 정도로서 확실한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제하소라는 성분 자체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밑으로부터 거물이 나더라. 뭐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이름 자체 수라는 건 머리수, 우라는 건 검어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머리나 수염이 검어지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풀어주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특히 여기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이끼 양음의 역할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비 그 윤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소화가 잘 되고 그러니까 상처 호흡기 통에 좋습니다. 건비

있으니까 백초의 왕으로 불리우는 황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여기 고기자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신이 나고 눈을 밝게 해주고 황기라는 성분 자체는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고 낡은 세포가 탈락되고 이게 지금 반비례로 진행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속도는 더디고 세포가 빠른 속도로 탈락되는 속도는 빠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황기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끔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창성 질환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 많은 분들이 혈압도 조절받고 혈당도 부분적으로 많이 조절받는 감이 느끼게 되어 있더라. 늘 추위를 타고 이러던 분들도 여기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가 경락을 수통시켜주면서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자방 구복액은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우리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하며 있어서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뭐 100근을 줄여서 한 근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 힘이 세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아주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젊었을 때의 그런 기분과 마찬가지로서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고 새로운 하루를 맞는 그런 기분이 제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드시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드셔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기억이 잘 되고 정신이 발딱나고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노인을 젊음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투골테 이 제품 자체를 지금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외용약으로 바르고 마사지해주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이 투골테란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복방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큰 그 약각의 제일 윗줄에 이렇게 큰 글씨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 활락. 우리가 지금 관절통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경락이 막혔기 때문에 관절동통으로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구복약 캡슐과 외용약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관절동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환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관절통으로서 너무 힘들어서 움직이기 힘드니까 조용히 앉아있거나 집에만 계시거나 누워만 있거나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움직이면 너무 통통이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무릎관절이 아프대 무릎관절은 관절도에는 물 혹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성분들 자체는 간과 건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 줘야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본 제품을 드시고 나니까 이전에는 관절 제품을 드시면 위를 버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제품 자체는 위를 도와주더라. 위가 아프지 않더라. 그리고 간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간, 주, 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은 근육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콤파츠는 신주, 골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콤파츠는 골격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좋아지면서 근육이 좋아지고 콤파츠 좋아지면서 골격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선 종양 해주면 층간 이런 역할을 하는 흑개미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흑개미를 하게 되면 개미 6개 그 다리는 매개 다리마다 몇백 개, 몇천 개의 이런 발동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여기에 본차 강목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100근이 사람이 3,500대 자동차로 움직이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개미 6개 다리 발동기 역할을 하는 이 힘에서 생성된다고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제일
많은 동물이 육지에서 제일 많은 동물 수량이 제일 많은 동물이 개미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개미를 이용해서 관절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중학자 가운데서는 이 약재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복용하시면서 전반 공농주체를 보게 되면

0: 아시겠지만 해도 칭펑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경락을 수통식 해주고 풍한습을 몰아내고 리쇼벤 소변이 잘 통하게 됩니다. 물 혹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그리고 발목이 무엇 때문에 부종이 생기는가? 반드시 빠져나가야 될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데 경락이 수통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종이 생기면 오히려 움직이기 불편해지고 폈다 갈았다가 관절 폈다 갈았다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칭펑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변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여기 방귀란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 성분 자체는 부종을 빼주면서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고 혈압을 온정시키면서 소염의 역할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절의 염증은 관절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관절의 염증은 뭐 세균성 염증이 아닙니다. 병독성 염증도 아니고 이것은 무균성 염증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에서 방귀란 성분 자체가 확실히 관절의 염증을 제거해주는 소염의 효과를 확실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친주란 성분이 여기 들어갔는데요. 관절의 동통을 빨리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습열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을 만한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가 바로 두글테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징가는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자골신경통이라든지 경추, 견주, 요추, 무릎 어디에든지 관절통은 해결받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실험 놓고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우대활동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희망은 사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며드는 아침 햇살, 지친 발걸음을 멈추고 마신 한 모금의 물, 그리고 작은 숨결 속에도 희망은 살아있답니다. 희망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잘할 수 있다는 다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 속에서 자라납니다. 때로는 길을 잃은 듯 느껴져도 괜찮은데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것도 방향을 돌아보는 것도 모두 희망을 향한 과정이니까요. 오늘 하루 작은 숨결 속에 숨은 희망을 느끼면서 조금만 더 힘차게 걸어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가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우리 친구들은 집제비를 잘 알고 있나요? 집제비는 단순한 여름새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인류와 가까이에서 살아온 이웃이기도 한데요. 집제비는 흙과 침을 섞어 집을 짓는 정교한 건축가이자 해마다 먼 거리를 날아 정확하게 돌아오는 놀라운 여행자이기도 하죠. 오늘에는 집제비의 모양 특징부터 생활 습성까지 하나씩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참새목 제비과에 속하는 집제비는 모두 7개의 아종이 있으며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집제비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새인데요. 여름철에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집제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대부분은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집제비는 우리나라 운남 남부, 해남 등 지역에 남아 겨울을 나기도 한답니다. 집제비는 머리 윗부분부터 등쪽 그리고 꼬리까지 금속 광택이 나는 짙은 남흑색을 띠는데요. 날개는 검은색이며 깃은 가늘고 깁니다. 턱 밑과 목 그리고 윗가슴은 밤갈색이고 아랫가슴과 배는 하얀색이죠.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모두 무늬가 없답니다. 검은 부리는 짧고 작으며 발가락은 가늘고 흑갈색입니다. 집제비는 가위처럼 갈라진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요 한 곡 듣고 집제비의 생활 습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요 제비네 노래방을 보내드립니다.

집제비는 사람이 사는 환경에서 서식하기를 선호하는데요. 마을 근처나 도시 주변의 들판, 강가, 지붕 위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리를 지어 나뭇가지 앉아 쉬기도 하고 논밭으로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친구들, 집제비의 둥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둥지는 마치 벽면에 반쪽만 붙여놓은 작은 사발과도 같은데요. 집제비는 둥지에서 후대를 번식하고 새끼제비를 기른답니다. 그럼 집제비는 흔히 어떤 곳에 둥지를 지을까요? 주로 사람들이 사는 건물에 둥지를 트기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면 처마 및 벽구석과 같은 곳을 즐겨 찾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동요 듣고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사랑의 둥지를 보내드립니다.

집제비가 처마 미치거나 벽구석에 동지를 트는 원인 첫 번째는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천적이 적습니다. 뱀이나 고양이 같은 포식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둘째,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마 아래나 벽구석은 악랄한 날씨로부터 알과 새끼 제비를 보호하기에 좋은 보금자리인 것이죠. 셋째, 모기가 풍부합니다. 집제비는 주로 곤충을 먹이로 하는데요. 모기, 파리, 나방 등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이러한 곤충들이 많아서 집제비가 모기를 찾는 데 비교적 편리하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집제비가 둥지를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 배워볼게요. 동요 고향 청제비를 보내드립니다.

동지를 지을 때 암컷과 수컷 집제비는 번갈아가며 강, 호수, 소택지, 논 등 곳에서 진흙, 풀줄기와 풀뿌리를 물어옵니다. 먼저 침과 섞어 작은 진흙 알갱이를 만들죠. 그 다음 부리로 진흙 알갱이를 둥지의 가장 아랫부분부터 우로 차곡차곡 쌓아올려 단단한 외벽을 만듭니다. 외벽이 완성된 후 집제비는 3일 내지 5일의 시간을 들여 둥지 안을 꾸미는데요. 마른 풀줄기와 풀뿌리를 물어다 침으로 고정시켜 바닥에 깔기 시작하죠. 건조하고 편안한 깔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식물 섬유, 모리카락과 새의 깃털을 깔아주는데요. 알과 새

새끼제비를 위한 포근한 이불을 마련해 주는 거죠. 집제비가 하나의 둥지를 짓는 데는 8일 내지 1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집제비는 둥지 짓는 능력이 뛰어나서 훌륭한 건축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동요 청제비야 구제비야를 들을게요.

집제비가 비행 능수이기도 한데요. 비행 중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급하강할 수가 있고 재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궤적을 그리며 날아다니기도 하죠. 집제비가 무엇 때문에 뛰어난 비행 능력을 갖추었을까요? 방금 집제비가 곤충을 즐겨 먹는다고 했습니다. 집제비는 주로 비행을 하면서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아 먹는데요. 비행 중 집제비가 입을 크게 벌리면 마치 작은 그물처럼 곤충을 잡을 수 있답니다. 곤충들의 비행 궤적이 볼규칙적이기 때문에 집제비로 하여금 훌륭한 비행 능력을 갖추도록 한 거죠.

금속 광택이 나는 검푸른 털에 바위 꼬리를 가진 예쁜 모습부터 우리 곁에서 동지를 짓고 살아가는 습성, 그리고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비행 능력까지. 오늘 우리는 집제비의 매력을 하나하나 알아보며 더욱 친근해진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친구들, 사랑스럽고 귀여운 집제비를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와 주세요.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나모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마을 보배산 나는 좋아요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 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

0: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어느 날 배채는 아버에게 개인이 우표를 직접 인쇄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를 만들고 싶은지 물었다. 아버는 잠시 생각한 후 옛 고전 문장을 떠올렸다. 옥잠은 차고 정향은 마르고 치자는 푸르고 장미는 붉다는 구절이 생각났다. 이 짧은 글귀만으로도 아버가 어린 나이임에도 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는 꽃은 모두 여성에 비유된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배채는 자신의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꽃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는 배채에게 무쌍연이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했고 배채는 모란이라고 대답했다. 아버는

중에서 가장 예쁜 꽃은 치자화이고 나무로는 프랑시식 오동나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거리에서 팔던 말리꽃 손목걸이, 작은 묶음의 치자화, 양모 붓끝 모양의 백란화, 이 세 가지를 우표로 만들면 아름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배채는 크게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는 프랑스식 오동나무를 주제로 사계절 네 장의 우표를 만드는 구상도 이야기했다. 봄의 새잎, 여름의 나무껍질, 가을의 노란 잎과 나비, 겨울의 눈 쌓인 가지와 참새를 그리면 특별한 우표가 될 것이라고 상상했다. 배채는 자신이 장미를 더 좋아한다고 얘기했다. 특히 5월에 담장 울타리에 피는 장미 중 단꽃 흰색 장미가 가장 예쁘다고 주장했다. 아버는 영국 우표에 장미가 가장 많고 품종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배채는 복숭아꽃을 사각 우표로 인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은 복숭아꽃이 매화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는 복숭아꽃은 소안화라고도 불리고 겹잎 복숭아꽃은 주안이라고 불리지만 매화처럼 깔끔하고 차분한 느낌은 덜하다고 말했다. 배채는 보드나무 가지, 복숭아꽃, 해당화, 새 바나나 잎을 모아 봄 풍경 시트 우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버는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배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두, 황도, 복숭아, 황금 오이, 쑥갓까지 모두 모아 과일과 채소가 가득한 대형 우표를 만들자고 얘기했다. 아버는 이러면 마치 과일 가게를 연 것 같다며 웃었지만 배채는 외국 우표에는 이런 방식의 대형 주제 우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배채는 사과, 배, 귤, 포도, 각종 채소와 버섯은 물론 고기와 생선까지 모두 그려놓고 그 아래에 사냥칼, 서양식 식기, 빵, 잼, 우유, 맥주, 포도주까지 배치한 거대한 우표를 상상했다. 이는 웅장한 구성이었다. 아버는 배채의 기억력과 풍부한 상상력에 놀라며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골목에서는 배채를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는 할머니가 부르니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했다. 배채는 아직 가지 않고 더 이야기하고 싶어했다. 배채는 어제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시골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구절초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구절초는 피면 작은 빨간 별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아버는 할머니가 매년 구절초를 심고 구절초가 이웃집 담장 위에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배채는 자신이 우표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가 웃으며 채소밭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고 얘기했다. 유채꽃, 녹두와 팥꽃, 묵꽃까지 모두 우표로 만들 수 있다고 줄줄이 얘기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물에서 자라는 식물 8가지도 우표 세트로 만들면 멋지다고 제안했다. 아버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가 져도 다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웃었다. 그는 구절초와 금은화, 매화를 사각 우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배채는 나팔꽃은 태양이 떠오르면 시들어 버리므로 자신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기분이 좋지 않은 듯 입을 삐죽거렸다. 아버는 그런 배채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위로해 주었다. 배체는 아버에게 꽃을 심으면 자신은 나비가 되어 날아다닐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체는 자신이 진짜 나비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했고 아버는 자신은 나무가 좋다고 답했다. 배체는 나비는 꽃을 좋아하고 나무도 좋아하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순수한 상상의 공간 속에서 꽃을 그리고 나비를 그리며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표에 담으려는 꿈을 펼쳤다. 그들의 대화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년 후 여름 또다시 꽃이 만발할 시기가 찾아왔을 때 이 모든 아름다운 꿈과 기억들은 바람에 날리고 비에 젖어 흩어지게 되었다. 어린 시절 우표를 통해 꿈을 꾸었던 아버의 모습 그리고 배치와 나누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은 오래도록 아버의 마음속에 남아 그의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옛 상해의 화초시장 풍경으로 시작된다. 제조 궁로 화신묘 일대는 예로부터 화초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석소남로, 오늘날 백성백화점 양쪽 길가에는 각기 두 칸 크기의 유리 온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조계 지역은 외국인 거주자가 많았던 탓에 덴마르크에서 수입한 신선한 꽃들이 주로 유통되었으나 1966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꽃집과 온실은 사라지고 말았다. 어느 날 아버는 할아버지와 함께 3년차를 타고 꽃시장을 찾았다. 그곳에는 상인이 꽃가게를 차리고 다양한 화초와 분재를 진열하고 있었다. 위에는 야생에서 캐온 귀화나무 쇠구르를 비롯하여 몇 개의 화분이 놓여 있었다. 상인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정성껏 꽃을 권하며 거래를 시도했다. 아보가 다가서자 그는 먼저 월도, 즉 치자화를 추천했고 아보가 반응이 없자 정수객이라고 불리는 서양화를 다시 권했다. 아보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면 상인은 곽접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곽접은 시골에서 설정기라고도 불리며 여섯 장의 꽃잎 가운데 가는 붉은 점이 있고 노란 수술이 드러나 마치 나비 한 마리가 앉아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아보가 관심을 보이지 않자 상인은 금자나를 추천했다. 금자나는 8월에 씨를 뿌리면 음력 12월에 꽃을 피우는 산속 제철 품종이라고 설명했고 이마저도 거절당하자 마지막으로 애국에서 들여온 꽃을 권하기도 했다. 아버는 이런 권유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눈앞에 놓인 야생 괴화나무 한 그루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는 나무에 새 흙덩이와 오랜 이끼가 붙어있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께 두 그루를 함께 사자고 제안했다. 할아버지께서 망설이는 사이 상인은 계속해서 설득을 이어갔다. 기화나무는 짝을 이루어 심는 것이 좋으며 살구색의 카멜리아와 하얀색의 은교화는 금과 은의 조화로 좋은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얘기했다. 할아버지가 짜증을 내며 사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은 즉시 두 그루

그의 교환나무 묘목을 들어 삼중차 발판에 올려놓았다. 교환나무는 곧 아버의 집으로 배달되었고 집안의 사촌 형제 자매들은 신기한 듯 밖으로 나와 기뻐했다. 이때 또 다른 한 대의 삼륜차가 도착하고 큰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내려온다. 큰아버지는 중산복 단추가 풀려있고 머리카락이 엉망인 채 술에 취한 모습이었다. 할아버지는 큰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 이런 꼴이 되었다고 한숨을 지었다. 큰아버지는 웃으며 자신은 조금 취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아버에게 지금 금을 캐는 중이냐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사촌 형제 자매들이 취한 큰아버지를 부축해 집안으로 들어가고 할아버지도 뒤를 따랐다. 아버는 정원의 흙을 파고 교화나무 한 그루를 정성껏 심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울타리 밖에서 배채가 큰 사탕을 먹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배채는 한 중학생과 함께 천천히 걸어오다가 아버를 발견하고 즉시 달려왔고 함께 온 중학생은 제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배채는 아버가 감귤나무를 심는 줄 알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다가갔지만 아버는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배채는 왜 기분이 나쁘냐고 물었지만 아버는 침묵을 지켰다. 함께 온 중학생은 마두라고 불렸는데 수관의 사촌동생으로 그는 평소 배채를 매우 좋아했다. 아버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배채는 아버의 기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마두를 불러 울타리 안으로 다가오게 하고 아버에게 마두를 소개했다. 아버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배치는 아버에게 어제 수간 언니가 친구들을 초대해 댄스 파티를 열었고 그곳에서 마두를 만났다고 이야기했다. 아버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배치는 마두의 집 근처에서 러천 연극이 자주 열려 표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얘기했다. 배치는 자신이 그 연극을 보고 싶었지만 수간 언니에게 혼이 났고 마두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아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잠시 웃음을 지었다. 배치는 그날 밤 마두와 함께 춤을 추었고 마두가 개나리 한 송이를 선물해 주었다고 얘기했다. 이어 소모와 호생의 이야기로 전환된다. 두 사람은 뒷골목을 지나 아파트로 들어섰다. 소학교 시절 호생은 구식 아파트를 지날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장난을 즐겼던 기억이 있다. 당시 아이들은 엘리베이터를 반복해서 눌러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 모두 도망치곤 했다. 소모와 호생이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던 여성 관리원이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호생은 주화를 찾아왔다고 말했고 관리원은 철조망 문을 당겨 잠그고 손잡이를 돌려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켰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하고 철창문이 열리자 주화가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화의 표정은 매우 차가웠지만 이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차
차분하고 고상한 문

청년의 분위기였다. 소모와 호생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에는 간소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책상 하나와 대나무 의자 몇 개, 그리고 긴 나무 벤치가 전부였다. 주하의 방은 정말로 소박했다. 긴 벤치 위에 판자를 올려 만든 간이 침대, 얼룩 대나무 무늬의 작은 책장이 놓여 있었고, 책상에는 단 한 권의 책만이 놓여 있었다. 호생은 소모를 주하에게 소개했지만 주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소모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온 연습장 하나를 꺼내 주하 앞 책상에 놓았다.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 연습장의 페이지가 자연스럽게 한 장 펼쳐졌고, 주하는 한쪽 눈으로 그 내용을 훑어보았을 뿐 반응하지 않았다. 허생은 소모가 특별히 사람을 보러 왔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주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허생은 연습장을 다시 들어올리며 이것이 소모가 직접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주하는 그제야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소모는 주하에게 그녀가 쓴 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하는 호생에게 밖에서 헛소리를 했다며 자신은 시를 쓰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류영민이었습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32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나오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오늘은 사당방리, 도깨비 골짜기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연히 펼쳐져 있는 16 삼천리뻘은 먼 옛적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벌이 동쪽 끝에는 그제날 아담한 마을이 있어서 당리라고 불렀다고 전해왔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그 보리 저녁 때쯤 돼서 푸르른 압록강 건너 우뚝 솟아 있는 산마루에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 그 남쪽 언덕에는 마을이 있었는데 뒷등에다 개나리 보증을 띈 냄새가 지속해 보이는 행객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없습니다. 행객은 이 집 저 집 자세히 살펴보다가 끝내 어느 한 농부네 집에 찾아들었습니다. 주인장님께 계시옵니까? 행객은 울바다 곁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한테 물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난 노인은 행객한테 물었습니다. 손님은

완전히 멈춘 뒤에 복도와 계단을 이용해서 질수 있게 낮은 층으로 천천히 대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야외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고층 빌딩, 전선대, 가로등, 광고판, 담장 등 무너지기 쉬운 시설물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 넓고 평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지진이 끝난 뒤에도 여진이 이어질 수 있기에 무너진 건물 잔해 주변에 접근하지 말고 부상자 발생 여부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확인을 하며 안전구역에서 대기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 둘째로 여름철 홍수 산사태 예방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름철에는요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면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요 하천, 변 그리고 또 계곡이라든가 지지가 낮은 곳 산비탈 아래쪽에 머무르지 말고요 야외 산행이나 계곡 물놀이 또 야외 캠핑을 가급적 자제해줘야겠죠. 비가 연속 내릴 때는요 산비탈에서 돌이 떨어지거나 땅이 무너지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탈길을 걷지 말고 안전한 도로로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홍수 경보가 내려졌거나 갑자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은 흐르는 물길을 절대 건너지 말고요 낮은 지대를 벗어나 높은 지형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지하실과 1층 저층 공간에 물막이 판을 설치해주고요. 중요한 서류와 전자기기 생활 필수품을 높은 곳으로 미리 옮겨두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셋째로 강풍 태풍 시 안전수칙입니다. 기상국에서 태풍 또는 강풍 예보가 발표되면요 가장 먼저 집안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단단히 잠그고 외부 베란다에 놓인 화분, 가구, 철제 물건, 현수막 등 바람에 날릴 수가 있는 모든 물건을 실내로 안전하게 옮겨줘야 합니다. 네, 강풍이 불 때는요 절대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고요 나무 아래나 간판 아래 또 전선 밑에 서 있지 말고 대피를 해줘야 합니다. 네, 바람에 나뭇가지가 떨어지거나 시설물이 락착을 해서 큰 부상을 입는 일이 없어야 하고요. 또한 태풍과 강풍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대비해서 가정에서는요 미리 손전등 그리고 예비 건전지, 비상 식량, 생수, 구급약품을 준비해두고요 가족끼리 정전 시 행동 규칙을 미리 정해두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산불 생활화재 예방 기본 수칙입니다. 날씨가 건조하면요 산불 위험이 커지거든요. 등산 중에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 피우기 그리고 쓰레기 태우기 등 모든 불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산 주변에서 농사용 쓰레기 소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이어져 초조한 살림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는요 소화기를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모든 가족 구성원과 직원이 이 소화기 사용 방법을 정확히 배워둬야 합니다. 평소 비상 탈출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요 화재 발생 시 침착하게 대피하는 훈련을 수시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119, 110, 120 이렇게 비상 전화를 걸어서 정확한 장소와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평소 생활 속 꾸준한 대비가 최고의 예방 방법입니다. 자연재해는요 예측이 어렵지만 대비는 언제나 가능하거든요. 평소 재해 대피소 위치를 숙지해두고요 가족끼리 비상시 만날 장소와 비상 연락 전화번호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재해 예방 꾸준히 받고 또 간단한 구급 처치 방법을 배워두면 지혜롭게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자연재해 예방 지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 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요즘요 수험생들은 바짝 긴장된 상태로 최종 복습에 응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는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체력 유지이거든요. 좋은 체력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요 충분한 영양 섭취가 따라가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요 수험생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대학 입시와 고등입시를 받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죠. 오늘 시간에는요 특별히 수험생들의 영양 섭취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요즘 수험생들한테 어떤 영양소가 필요되며 이 체력 유지에 좋은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연변대학의학원의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 박사이신 우리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상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요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대학 입시와 고정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체력 유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1: 아, 네.
0: 이 부모님들은요 특히 자녀의 영양 섭취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나름 영양학적으로 볼 때 이 시기 수험생들에게 어떤 음식이 가장 좋은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1: 네, 지금 수험생들은 이미 장기간 집중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아주 큽니다. 예, 그래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필요한 거죠. 뭐 딱 어느 영양소가 뭐 얼마 더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균형 잡힌 식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균형 잡힌 식단의 기본 구조를 보면 첫째는 곡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쌀밥 혹은 그 빵 이런 음식이 있어서 탄수화물을 매일매일 매 끼마다 이렇게 제공해야 됩니다. 탄수화물이 있어야 우리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이 탄수화물도 밥을 먹되 좋기는 뭐 잡곡밥 혹은 거기다 현미 혹은 그 보리 이런 그 이런 탄수화물 있는 이런 그 잡곡을 섞어서 맨 이 밥을 먹지 말고 이러면 이 탄수화물이가 점차적으로 흡수하면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죠. 우리 맨 이 밥을 한 공기 먹는다 할 때는 그게 너무 빨리 흡수되고 그리고 빵을 어떤 아이들은 그 빵을 좋아하는데 빵도 마구 그 흰 밀가루로 한 그런 빵보다는 통밀로 한 이런 빵을 먹는 것이 혈당을 올리는데 천천히 올리면서 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의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단백질 특히 그 양질 단백질이 많은 이런 음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음식을 보면 살코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다 돼요. 살코기 그리고 생선을 많이 이용해서 뭐 고등어 연어 명태 다 좋습니다. 달걀 매일 달걀 하나 두 알씩 먹어도 좋고 그다음에 두부 그리고 모든 그 콩류 다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의 단백질 함량이 특히 질이 좋은 이런 단백질이 많이 포함돼서 이런 음식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세 번째가 채소류입니다. 채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적지 않은 그 아이들이 채소를 먹기 싫어하고 밥 고기 주로는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데 사실 채소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이 채소에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이 세 가지 그 영양소가 이 채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제철 채소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채소가 뭐 우리 지금 제철 채소, 이파리 채소 그리고 색채가 아주 풍부한 이런 채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산화물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소들을 많이 이용하고 네 번째는 과일이 포함해야 됩니다. 과일은 항산화 성분도 많고 비타민도 많이 제공하고 광물질도 많이 제공하고 그리고 그 섬유질도 제공해서 이 과일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과일에는 바나나, 감귤, 블루 그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0: 블루베리, 키위, 뭐 모든 과일이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을 적당히,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좋은데 뭐 하루 한 방근씩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유제품입니다.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단에 유제품이 포함됩니다. 유제품은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 유제품을 곁들여서 이렇게 먹으면 잠 자는데도 숙면에도 아주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유제품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유제품을 사는데 지금 보면 저도 그 마트에 가보면 적지 않은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유제품을 살 때 그 순수한 우유, 우리가 그 천 유날 뭐 이렇게 하니까 순수한 우유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딸기 맛이 나는 걸로 또 무슨 무슨 블루베리 맛이 나는 거 이런 첨가한 첨가제를 첨가한 이런 맛이 아주 뭐 맛있다 하는 이런 그 유제품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우유 제품을 유제품을 먹으려면 좋기는 그 아주 순수한 이런 그 유제품을 우유를 먹는 것이 좋고, 혹은 그 그릭 요거트도 좋고, 치즈 이거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건강한 지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건강한 지방이라면 지용성 비타민을 제공하고 또 지용성 비타민을 그 흡수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지방이라는 이 영양소는 장기간 흡수하는 그 속도가 늦어서 장기간 에너지를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건강한 지방을 곁들여서 이렇게 하려면 견과류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에서 뭐 우리 아몬드 뭐 그리고 또 다른 그 뭐 호두, 피스타치오 이런 견과류들을 많이 이용해서 이 건강한 지방을 섞어서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이 최고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게 되면 수험생을 둔 가정들에서는 요즘 그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고기류 음식을 식탁에 많이 올리곤 합니다만, 평소보다 음식 습관이 너무 달라도 뭐 좋다고는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0: 네, 그래요. 그 이 시기에는 수험생들이 너무 긴장하고 지치고 해서 사실 신체 상황이 아주 약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저항력도 낮고, 그래서 갑자기 뭐 고기를 평소보다 달리 고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먹는다 하면 특히 그 위장도 기능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고기를 뭐 이 시기에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도 기능도 많이 쇠약했고 이래서 그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갑자기 단백질을 너무 많이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위장도 부담이 커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위장염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일단 위장염이 걸리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 공부가 지금 이 학습이가 지금 제일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는데 위장도 뭐 위장염도 걸리고 이래서 뭐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사실 시험 치는데도 아주 그 영향을 주죠. 그래서 고기를 섭취하되, 고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고기를 섭취하되 아주 적정한 양으로. 적정한 양으로 몇 끼에 뭐 한 양 정도, 이 정도면 됩니다. 한 양 혹은 조금 더만 뭐 손바닥만큼 이렇게 먹는 것이 좋죠. 너무 많은 것은 정말 피면해야 돼.
1: 네. 네. 시험을 앞두고도 긴장한데 다가도 뭐 피로까지 겹쳐서 입맛을 잃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어떤 음식이 참 좋을까요?
0: 네, 입맛이라 하면 그 수험생들이 만 나중에는 너무 지치고 해서 뭐 뭘 먹어도 맛이 없다 뭐 이런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돋구려면 첫째는 식욕을 돋구는 그 식욕을 깨우는 이런 음식으로서 그 아주 상큼하고 좀 신맛을 띤 이런 과일들이 우리 식욕을 돋구는데 좋습니다. 이게 뭐 감귤도 좋고 블루베리도 좋고 뭐 방울토마토도 좋고 지금 이런 그 식재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가 그 소화가 아주 편한 이런 고단백 식재료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입맛이 없을수록 우리 적은

0: 양으로 우리 많이 한꺼번에 많이 먹지 못하면 량은 적지만 그 영양소가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고 이렇게 효율적인 이런 영양 섭취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또 그 식단에 두부, 병아리, 콩 뭐 이런 음식들을 식재료를 많이 이용해서 두부전도 좋고 병아리 콩으로 병아리 콩을 삶아서 샐러드를 하든지 뭐 이래도 그 아주 맛있고 제가 해봤어요. 역시 그 식욕을 돋구는데도 좋고 그리고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이 식욕을 돋구는데 그리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좀 담백한 이런 단백질 음식은 뭐 새우도 좋고 명태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영양 밀도가 높은 뭐 여러 가지 반찬을 많이 만들 수 없다면 뭐 음식을 딱 한 사발 혹은 한 사를 한다 해도 한 그릇을 하는데 이 한 그릇 음식에 모든 영양소가 많이 포함돼 되도록 많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런 음식들이 좋습니다. 호박죽 해도 좋고 혹은 그 채소죽 채소죽도 좋고 그리고 요거트를 먹더래 먹어도 여기다 견과류를 좀 곁들여서 이렇게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해보니까 오색나물 비빔밥도 아주 좋습니다. 오색나물 비빔밥에 고추장을 좀 넣고 거기다 소고기 볶아서 좀 넣고 이렇게 비빔밥을 해 먹으면 이러면 이 식욕을 돋구는데도 아주 좀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이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하루 3끼 식사를 통한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합니다만 아침, 점심, 저녁 수험생들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며 그런 영양소가 들어가는 음식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네, 이 수험생들이 그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보면 아침에는 잠자는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해가지고 우리 두뇌 회전을 시작해야 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는 가장 필요한 게 필수적인 영양소가 반드시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단순한 탄수화물보다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비타민 B, 가 많이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추천 음식은 잡곡, 역시 잡곡밥입니다. 그 입살에 맨 잡곡을 하지 말고 입살에 3분의 2 혹은 4분의 3 이 정도 해도 돼요. 거기다가 입살에다가 잡곡을 좀 섞어서 이렇게 그 잡곡밥을 하면 이 탄수화물이 흡수하는 속도가 아주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빵을 먹으면 통밀빵 이런 것 좋고 그리고 여기에 달걀이 있어야 되고 견과류 또 좀 한 점씩 이렇게 먹는 것이 좋고 과일을 곁들여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과일을 못 먹으면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나물이 있어야 됩니다. 채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물 무침을 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는 오후 수업과 자습을 위해서 아주 든든하게 먹어야 되죠. 그래서 든든해야 하지만 또 한 방면으로는 그 식곤증을 예방해야 돼요. 너무 배불리 먹으면 오후에는 졸리잖아요. 그래서 식곤증을 예방하도록 소화가 잘 되어가는 이런 음식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영양소를 보면 점심 식사에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해야 됩니다. 양질의 단백질. 이 단백질이 많으면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계속 저녁까지 계속 이렇게 배고프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있어야 돼요. 단백질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먹고 이러면 식이섬유가 같이 있어야 소화가 잘 되죠. 그래서 식이섬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추천 음식이라 하면 추천하는 음식은 육류가 있어야 돼요. 단백질 섭취하려면 살코기 뭐 그리고 해산물에서 뭐 고등어, 연어 이런 그 구이도 좋고 두부도 좋고 이런 단백질 있는 이런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채소는 또 떠날 수 없죠. 녹황색 채소가 많이 있어야 돼요. 뭐 시금치, 브로콜리, 뭐 고추 이런 채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저녁에는 지친 몸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위장에 부담이 적어야 하는 이런

0: 음식들을 저녁 식사에 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영양소를 보면 트립토판이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스 안수환 이 영양소가 많은 음식 우유. 그래서 저녁에는 우유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하려면 채소 그리고 그 호박씨의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서 호박씨도 한 줌씩 요구르트에 섞어서 이렇게 호박씨를 믹스해서 요구르트에 섞어 이래 먹으면 마그네슘 보충이 아주 좋죠.
1: 그리고 또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할 때 적당히 밤잠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0: 네.
1: 밤 간식으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0: 예,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뭐 11시, 12시 이렇게 가죠. 그다음에 잠이 안 와서 또 1시, 2시 이렇게 가죠. 그러면 밤에는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 그 에너지 소모가 아주 큽니다. 저녁 식사 6시에 하면 그 다음에 11시 12시 되면 이미 뭐 이것이 거의 6시간 5시간 6시간 지나죠. 그러면 배고프고 에너지가 모자라고. 그래서 이 밤잠에 밤잠을 좀 야간에 좀 이렇게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공복 상태면 저혈당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첫째는 그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너무 정제된 뭐 과자요, 사탕요 이런 걸 말고 복합 탄수화물과 견과류가 좋습니다. 오트밀 혹은 통곡물 과자. 통곡물로 만든 이런 과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조금씩 섞어서 뭐 호박씨, 호두 이렇게 아몬드 이렇게 조금 섞어서 그리고 위장에 부담이 없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컵 혹은 두유 콩물 한 컵 이렇게도 좋고 그리고 뭐 병아리 콩을 조금씩 삶아서 이렇게 곁들여서 간식을 먹는 것도 아주 좋고 그리고 수면 개선에 전 그 약선차를 제비로 만들어 드립니다. 약선차를 하려면 대추 두 알에 연자를 한 10g 정도, 백합에 3g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푹 끓여서 한 30분 동안 끓여서 이 물을 그 차로 마이면 그러면 숙면이 아주 좋죠.
1: 이 수면질에 영향 주는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은데 어떤 식품이 밤 간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0: 아니 첫째는 그 고지방 배달 음식입니다. 지금 보면 배달 음식이 너무 보편화돼서 뭐 먹지 말라는 말을 아닐 방법 없죠. 그러면 이 고지방 배달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킨, 피자 뭐 이런 그 지방 함량이 아주 높은 이런 음식을 피면하고 이런 음식이 위장에 부담이 많이 가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카페인 함량이 아주 높은 이런 음료 특히 그 커피를 모두 수험생들이 뭐 저녁에 오래오래 공부하려고 정신 좀 치려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이 커피를 저녁에는 밤 정말 커피가 뭐 수면에 영향이 많이 큽니다. 혹은 어떤 아이들은 그러면 잔물을 마시는데 아주 농하게 잔물을 마셔도 이 카페인 함량이 높아서 그래서 이 수면에 아주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음료들을 다 피면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너무 맵고 너무 짜고 이런 자극성이 있는 이런 음식도 피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죠. 시험 치는 날까지 면역력이 내려가지 않도록 또한 요즘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면역력 유지를 위해서는 영양제 부모님들이 간혹씩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0: 네, 이 면역력을 좀 마지막 시험 끝날 때까지 지금 이 신체 상황을 아주 좋게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저도 알아보니까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영양제를 고려하는 이런 부모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양제는 뭐 균형 잡힌 식단이가 최고이지만 만약에 음식을 제대로 잘 먹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되면 영양제를 조금씩 곁들여서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양제를 선택한다 하면 첫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E 면역력을 높이려면 비타민 D

0: 아주 중요해요. 특히 호흡기관의 그 면역력을 높이는데 이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타민 B. 비타민 B라 하면 여덟 가지 비타민이가 비타민 B가 다 포함된 이 B 종합 비타민 B를 보충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체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은 이런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양사한테 좀 자문해가지고 적당히 보충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 아주 약한 아이들, 뭐 음식을 좀 먹으면 이 소화도가 좀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다 하면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그 영양제를 좀 곁들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 하면 우리 중국말로 이성균이라 하는데 이 이성균을 좀 곁들여서 이렇게 먹으면 소화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습니다. 그럼 네 번째가 비타민C죠. 너무 감기가 자주 걸리고 면역력이 정말 많이 떨어진다 하면 채소도 적게 먹고 과일도 적게 먹는다 하면 비타민C를 조금씩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고용량으로 보충하지 말고. 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시험을 뭐 성공적으로 봄에 있어서 시험은 당일날의 음식 섭취에 각별히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물론 뭐 위생적이고 깨끗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0: 네네.
1: 시험 치는 날, 시험 바로 치는 날에 음식 섭취에서 알아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시험 치는 당일에는 첫째는 식품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먹는 음식은 정말 안전해야 되죠. 그래서 식품 원료를 시험 치는 당일에는 정말 되도록 그 집에서 선수 부모님들이 선수 지은 이런 음식들이 최고이고, 그리고 식품 원료는 꼭 신선하고 안전한 이런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정말 집에서 이렇게 선수 만들어서 절대 이 바깥의 음식을 배달 음식 혹은 지금 그런 음식도 많잖아요. 수험생을 위해서 뭐 어느 판점에서 수험생 음식을 뭐 만들어서 이렇게 식단 만들어서 판다고 이런데 이런 음식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위장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평상시에 많이 먹던 그런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평상시에 많이 먹던 것을 뭐 특별히 새로 뭐 오늘이는 시험 친다 하면 뭐 새로 뭐 어떻게 한다 하지 말고 평상시에 수험생이 가장 즐겨 먹고 가장 편안한 이런 음식을 택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 날에는 시험 치는 날에는 모든 보양식을 다 금지해야 됩니다. 보양식이 이 날에는 아무 쓸데도 없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뇌의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음식을 많이 쓴 것이 좋습니다. 잡곡밥. 또 잡곡밥입니다. 잡곡밥이 좋고, 여기에 현미를, 입살의 현미를 좀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아야 돼요. 아침에 반드시 식사를 하고 시험 치러 가야 됩니다. 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뭐 초콜릿이나 사탕과 같은 당뇨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0: 네.
1: 뭐 긴장도 들고 뭐 좀 더 자신감도 포만감도 좀 있게 하기 위해서. 곽적근가 이런 겁니까 이거?
0: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이 곽적 근거는 있습니다.
1: 다소 긴장을 완화시켜주죠?
0: 예. 예. 그리고 좀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썩은 거 먹기보다.
0: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것은 그 과학적으로 이미 그 충분히 검증된 이런 사실인데 사탕이나 초콜릿의 그 당분이가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아주 빠른 속도로 흡수돼 가지고
1: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을 줘.
0: 그래요. 기분도 좋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 에너지도 뭐 이렇게 보충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특히 그 초콜릿의 그 다크 초콜릿의 그 검은색이 나는 그 다크 초콜릿에는 그 테오브로민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말로 커커젠. 이 커커젠이라는 이 물질이 있어서 우리 신경 기능에 작용해서 집중력을 높이거나 사고력을 증진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0: 그런데 과학적 근거는 확실하지만 섭취 방식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당분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그렇게 분비하면서 혈당이 퍽 올라갔다가 퍽 내려오는 이런 폭락하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그러면 저혈당이 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치기 한 20분 30분 전에 한두 알씩 먹으면 됩니다. 뭐 한 5알 6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섭취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시험 기간에 수험생들은 소화 불량이나 배탈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 어떤 음식을 시험 기간에 삼가하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이 시험 치는 기간에는 이 배탈이 나면 참 큰일이죠. 그래서 이 시험 치는 날에 첫째는 너무 기름진 음식, 너무 기름지게 먹으면 배탈이 참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면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매운 음식도 피면하고 너무 매우 맵게 먹으면 위장도가 자극이 와서 배탈이 나고 단백질이 너무 풍부하면 소화가 잘 안 돼서 또 배탈 나고 그리고 물론 위생 불결인 이런 음식은 절대적으로 피면해야 되고 그리고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을 갑자기 먹으면 그것도 안 좋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시간도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끝으로 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요. 시험 기간에 음식 섭취에 대해서 각별히 돌려야 하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머님들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되죠. 다 함께 네. 하나가 되는 시간은 가족이 이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하고 싶다면은 꼭 이런 얘기를 들고 싶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0: 네, 마지막으로 수험생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아이들보다 사실은 부모님들이 가슴이 더 처절하죠.
1: 네,
0: 아주 긴장하고 네. 그래서 가슴이 졸이고 계실 그 부모님들의 그 정성과 노고에 아주 깊은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아이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내가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이렇게 준다 하는 이 자체가 아주 아이에게 큰 이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챙겨주는 밥상에는 꼭 잘 될 것이라는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정말 잘 챙겨서 시험치는 그날까지 밥상을 잘 챙겨서 이렇게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게 응원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뭐 그리고 끝으로 모든 수험생들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미리 기원합니다.
1: 그렇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험 치는 날 뭐 그 전후로 해서 뭐 집안에서 뭐 늘 먹던 음식 제일 편안한 음식 위생 안 음식 안전에 또 주의를 돌리고 시험 당일 날에 뭐 저혈당 현상을 막기 위해서 초콜릿이나 사탕 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만인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조심했으면 하는 또 주의를 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는 뭐 지난 시간에 갈고 닦았던 그런 성적 좋은 성적을 발휘해야 되죠. 여성애들만큼.
0: 네, 마지막 시험 뭐 진짜. 3년 동안 홈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준비해온 것이 사실 시험 치는 그날에
1: 맞아요.
0: 최고
1: 그렇죠. 좋은 답안지로 네. 가족에게 학교에 훌륭한 학생으로 또 남기를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요. 네, 수험생들의 영양 섭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변대학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촌희 선생님을 모시고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영양 섭취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네, 요즘

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에서 체력적으로 보완을 잘 해주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시험 날까지 또 좋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자네의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도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 올려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거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0: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골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가 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 풍기 노래들을 배워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영근 선생님,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래 따라 부르기 나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네. 자, 우리가 노래 따라 행복 따라의 코너에서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노래들을 배웠죠? 꽤 되죠?
1: 네. 한 10곡 되나요?
0: 네.
1: 10곡 되니까. 네. 작년 몇월 달부터 했던
0: 7월.
1: 7월.
0: 아, 선생님 방송하신 날짜를 네, 기억하고.
1: 시작부터.
0: 계산.
1: 몇월 달부터 했던지.
0: 7월 21일부터.

0: 나 딴 다 기억.
1: 네. 아니, 7월, 가셔야죠.
0: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네. 6곡.
1: 네.
0: 10곡 되겠어요.
1: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우리 인생 일일이를 복습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번 더 복습하고, 시원컬컬 감추로다. 이 노래까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0: 네, 되겠죠? 그렇게 해보죠.
1: 네네네.
0: 예, 그동안에 저 오메가 선생님, 네, 두 달 만나왔잖아요.
1: 네.
0: 예, 그동안에 그 우리 공부된 걸 또 한번 훑어본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1: 그럼요. 네. 한번 더 불러보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 귀에 더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다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게
1: 네. 우리 인생 일일이 호령구에서 조금 그 장단을 좀 잘못 지키시면은 네. 모자라죠 장단이.
0: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네. 훑어보고.
1: 네.
0: 네. 달마다 명절 거기를 거기서부터 또 가봅시다. 자, 다.

0: 있습니까?
1: 날마다 생일.
2: 날마다 돼.
1: 날마다 생일이요.
3: 됐죠.
4: 됐죠. 지금
1: 중간을 하락가나 잘못
2: 갑자기.
0: 네. 아.
2: 날마다 생일, 달마다 명절.
0: 그렇지요.
2: 네.

0: 비밀이야.
1: 네, 제 말도 맞습니다. 지금 곧만 시작하잖아. 여러분들 다 지금 조금 좀 시간에 식사라고는 다 이렇게 근육이 모든 근육이 다 서져 있는데 네.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자 한번 네, 어떤 때 노래 부를 때 제가요 그 어떤 때 치시가 올라가고 어떤 때 이게 끊어나는 감각 있잖아. 그거 한번 간단하게 먼저 원샹 고스 냄새 맡는 것을 그 다음 튕근 짱카이 주의 이러면 이게 모든 게 이게 다 열려진다. 호흡이 모두 이 울로부터 다 통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대로 크게 벌려. 이러면 이게 다 열렸다 말인데 좀 열겠습니까? 한번 다시 자 시작 시치 원샹 너무 이렇게 하자 고춘 내상한테 웃으면서 아 향기롭다 자 시작 시치 그다음 촛불 불시오 천천히 계속 길게 몇 분 하는가 40초 하는가 8시간 하는가 이 집에 가서 계속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전히 이게 여긴 것 같은데 자 가봅시다. 1절부터 가볼까요?
2: 네, 1절부터.
1: 자,

그 다음에 어떤 조금 소리를 잃었으면 정서를 담으라는데 크게 앞에는 얘기 참 하지만은 우리 내재적으로 이 노래는 청사는 살아 청사는 살아 천만년 부 이런 건가 천만년 부도 한이 들어갔다면 예?

예, 법이 조금 모자라 하는데 어째 모자란지 않을까? 니리, 니 뭘, 무종 탐하러라 니리. 이게, 딴텐은 이제니까 너무 숭참어. 어디 호흡이 가겠어? 아, 그때, 니리. 니리. 살라야 되지? 니리.

0: 대단 대단해. 예, 이건 계속 진풍해야 돼. 이게 계속 긴장감 느껴야 되지. 예, 쇼푼, 쇼푼의 그다음 니 니리야 넘쿠 니 니리 이렇게 하지만 니 니리야. 이거는 몇 자지?
1: 네. 그럼요. 무조건 다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0: 예. 당겼다가
1: 놨다가, 졸렸다.
0: 당겼다가 놨다. 밀지는 말아만 돼. 소리는 절대 밀지만 돼. 화살처럼 당겼다가 이거 놨는데 이 손은 이 두 개는 놓지 말아만 돼. 탕 이거만 놓고 예. 무종 다 말아라 닐리 리리 리리 계속 그 예, 이현창의 그 위치를 그대로 잡고 해라 말입니다. 그제 다 커져내고 이게 다 온단 말입니다. 소리가.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죠? 네. 네. 잘하는 것 같은데.
1: 그렇죠.
0: 그 후렴 부분은, 예. 예. 무종 담아 두 번째 가겠습니다. 세월 안에 오래
1: 있어서 니리,
0: 니리, 니리. 원래 하라면 니리.

0: 4번만 방송하실. 그러면 그래. 아, 어, 자꾸 이런 거 하지. 야, 야지, 야, 아주, 아, 에지, 에. 어, 아, 근데, 어, 그래, 뭐, 어디로 가지? 예? 릴리, 리야.
1: 마지막에 좋다로 마무리하면
2: 좋지.
1: 네, 완벽이죠.
0: 이번에는 1, 2절 가고 좋다로 합시다. 네. 잘 합시다 이번에는. 어전에 이거 요번에 한번 하고
1: 그럼요. 이제는
0: 감수타임 갑시다.
1: 그렇죠.
0: 또 시간 푹 지나가가지고 아유 시간이 다 되는 날 떨어져 나가는 것은 가슴 자 네. 갑시다.

0: 이야, 멋있네요. 예. 마음에 드시죠?
1: 예. 기구에 단 좋다래요. 제 이름 잠 두께 했어요. 어. 잘했었네요. 네. 예. 잘 불렀어요.
0: 마지막에 좋다로 마무리하면 확실하잖아요. 예. 자, 이제는 우리 인생 일일이 그냥 여러분 장단을 잘 지킬 수가 있겠죠.
1: 공연에 된다. 이제 반드시 테프리 이제 요구되는 분들 드리겠어요.
0: 오. 이건 또 염수원 선생님께서.
1: 아니, 우리 학생분들만 드리는 거.
0: 그럼요.
1: 에이, 방송 나가자. 어쨌든, 저희들이 네. 어떤 노래는 네. 우리가 시작 안 했잖아요. 시작 배우지 않았는데.
0: 네.
1: 우리가 다 배운 다음에. 네. 네. 바스 테이프를 뭐 수여되는 분들은 가서 조금씩 쓰세요.
0: 네. 혜택입니다.
1: 네.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 오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사실 이런 반주곡을 어쩌면 정말 투입이 많이 되거든요.
1: 네. 어디 이렇게 그냥 건반에서 쿵짝쿵짝 이런 반주 테이프는 뭐 많지고 그렇지만 제 공연에서 쓰는 반주 테이프는 관에 나 뭐 그런 편성으로 편곡했기 때문에 좀 두껍죠. 좋단 말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감주 타령도 가봅시다. 감주 타령 가봅시다. 네.
0: 참 많은 분들에 계셔서 감주 타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시원컬컬 감주로다. 네, 남두현 선생님 작사를 하셨고, 김덕범 선생님의 작곡입니다. 시원컬컬 감주로다.
1: 역시 8월이 11월 됐습니다.
0: 네.
1: 이제 그 장당 나가는데. 덩따크따키 덩따크다 따다다 땅따크따크다 감주로다 이거 장단 똑같습니다. 한번 알만한가 이 노래로 가봅시다.

0: 잘 배웠습니다. 저번에 홍광희 선생님이 한탁을 해줬죠.
1: 네.
0: 봤어요. 근데 좀 속도 조금만 늦춥시다. 자, 감주로다. 이런데, 우리 그 전업을 한다면 또 우리 소도목 돌미 연날에는 감주로다. 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하기 바쁘다는데. 그래서 그냥 감주로다. 다. 감, 이 방송하고 목에다 힘주죠. 감주로다 시원컬컬 감주로다 모내기 돌격수흔해 이 감주도 힘이 나네 인삼주 불러주 그만이 좋다 이런 데다 인삼주 불러주 그 맛이 좋다 여기다 그 맛이 좋다 여기 해보시죠. 시 인삼주 이지자
2: 인삼주 불러서 그 맛이 좋다 하지만
0: 그 맛이 아이 보세요 인삼주 불러서 그 맛이 좋다 힘 주지 마세요 그 맛이 좋다 그래 그 맛이 그 맛이 그 맛이 예 그래 그래 그럼 됩니다
1: 약간 공기를 넣으면
0: 예, 그냥 바람을 불려버리면 인삼주 불러줘 그 맛이 좋다 그 맛이 그 맛이 그 맛이 이래 말이 된다 그 맛이 좋다 하지 크크크크 예 시작 인삼주 시작

맛이 좋다. 아주 컬컬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인삼주는 서양 술이고 불로주도 우리 술이 아니잖아. 감주가 우리 민족의 감주라면 되겠네. 이거는 좀 우리

여기를 한번 보자.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겠는데 우리 어서생 아이글슨가 대행해야 대행해야 시원 아 시원컬 그래도 강조 시원컬컬 마시고 또 한 뱀이 넘어가자 시원컬컬 컬컬 시원컬컬 똑같은데 컬컬한 감주가 시원컬컬 여기다 좀 강조해 주라 한번 자 에행 시작

소리 이렇게 나가니까 이서부터 요 앞에 화살째라서 연창 이렇게 보는 시원 걸크 시한번 먹는데 시원 걸크 여기서부터 네, 다시 한번 시 애행의 시작.

0: 선생님 지적해 드릴 부분 또 지적해 드리시오.
1: 아니 선생님께서 지적해.
0: 아니 선생님 그 어떤 예. 어떤데 목 돌리면 그 몇 꼬리만 하면 됩니다. 예?
1: 그렇죠. 많이 하시는.
0: 예. 다 하자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감주 저 거기다 표시해 놓으세요. 감주로 다시 왔다. 다아아 감주로 다시 원컬 컬컬컬 감 이래봐요. 시원 컬 컬 감 우리 민족이 거는 꼭 이제 맛을 부려라 온다. 시원 컬

거기다 정말 맞죠. 쿵쟁이었다 댄쇼. 에헤헤야 시 원컬 같. 예, 거래야 보게. 주머니 요 동그라만에 저 여기다 소리 열어만다. 야 시원컬 열어야 시 시원하지. 시 아이 시원하다 말인데. 에헤헤야 웃으면서 썩 드셔 썩 드셔. 그 소리를 눈을 바라만다. 소리 내는 소리가 눈을 나간다고 생각. 시작 웃으셔. 시.

0: 네, 거기 마지막에 또 한 뱀이 넘어가자 반복한 다음에 또 한 뱀이 넘어가자.
1: 좋다.
2: 그래서 8분의 10이면 다 좋다.
3: 주인체
2: 그렇게 해볼까요?
0: 예. 네, 좋다로 합시다. 이번에 또 시간이 거의 되는 것 같다.
3: 아니요, 네. 시간이 꽤 있습니다.
0: 계속 오늘
3: 꽤 있어요. 계속. 네, 항상 시간이 부족하죠.
0: 상주 우리 오 선생님 또 한번 시켜볼까요?
4: 네,
0: 오 선생님과 함께 인상할까요?
5: 좋아요. 네.
0: 그 구름 부분 같이 해주세요.
5: 네.
0: 봐야 그 행해야 시 이거지 다 던지지 말라 합니다.
2: 두 개 다 화살에서
0: 시 두 개는 계속 그 이게 소리가 그 퉁도에서 소리가 뿍 빼서 저기 나가만 있는 행해야 시시 시원컬 그 우리 상호를 던져도 이기는 끈이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세요. 소리는 끈이 있어야 되는데 다 던져버리면 안 돼요. 시, 시원컬 이런 데.
5: 시.
0: 예. 자, 우리 오선생 노래 들어봅시다.

0: 아들
1: 감주로다 시원 걸걸 감주로다

일찍 놀다가 이제 예. 노래는 이렇게 불러야 된다. 즐겁게 불러야 되지. 노래를 울며 불러야 되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또 뭐 방법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에헤야 에헤 이거 들면 어 야관 열립니다. 에헤야 시 갈라가다 시래도 소리가 나갑니다. 시 울음소리처럼

0: 그냥 썼다 하지 말고 썼다 웃으면서 썼다 예. 맞습니다.
1: 먼데서 이거 던지는 식이죠.
0: 꼭 그렇게
1: 네, 먼데서 이걸 훑 던지는.
0: 그러면 우리가 노래하는데 소리가 어떤 때는 이코할 때 없잖아. 소리가 아뭐 어떻게가 이코하겠어. 몸으로 부르는데 몸에 우리 부에 있잖아. 요 허리
1: 잔들라입니다. 허리.
0: 예, 요 여기 허리. 그다음에 우리 쓰던 이기라지만 사실은 여기 부에 있잖아. 여기다 이코야라는. 그다음에 이엠부에다 이코라면 전문이 한 번씩 네. 다쳐졌잖아. 그럼 이 줄이잖아 여기서 이엠과 여기서 에헤헤야 시 그래 시 아니잖아 시.

0: 저희 이코마즈.
1: 예?
0: 무슨 말이냐 말까? 우리 정량호도 다 알아들.
2: 네.
0: 근데 노래는 한번 말해서 뭐 자꾸 생각하고 말한 거 생각하고 그다음 또 얘기해주고 그래. 원래 그렇게 배우는 건 한 순간에 배우면 다 천재지.
2: 단호구나.
0: 우리 장 선생님도 그냥 가수 됐지.
2: 아니 장 선생님 노래를.
3: 노래 잘
4: 못해. 원래
2: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4: 원래 목소리가 안 돼요.
2: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저는 아, 예. 굉장히 궁금해요.
0: 좋아요. 뭐 그런 반을 잘하는데 노래까지 잘하면 저희들은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2: 예. 아유 어느 순간 제가 꼭 장 선생님 노래를 한번
4: 부탁
0: 노래방 갑시다.
2: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남은 시간은 뭐 두 절로 나뉘어서 1절, 2절
0: 한번 해볼까요?
2: 아니 그 이제 시원 컬컬 감추러
0: 시원 컬컬 갑시다.
2: 이 앞줄에서 한번 하고 뒷줄에서 한번
0: 걸상에서 네. 이렇게 앞에 그래서 이래야 되게 그래갖고 방송에 나오는 에에에 한다.

0: 시. 예. 근데 이렇게 구부러지만 게 아니라 그 건강에 시. 방향은 앞에 시. 예. 자, 시부터.
1: 자.
0: 웃으면서 해.

0: 아니 노래 부르시고 나서 왜 박수를 안 쳐요? 예, 잘 부르셨잖아요. 아 그럼 아 어떻게 아셨습니까?
1: 됐습니까?
0: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너무 짧아요.
1: 왜 자꾸 짧을까?
0: 그러니까요. 자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병 간부 안점수원 선생님으로부터 또 이미 배웠던 노래들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반주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3: 수고했습니다.
0: 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수고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일한이었습니다.

0: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어느 날 배채는 아버에게 개인이 우표를 직접 인쇄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를 만들고 싶은지 물었다. 아버는 잠시 생각한 후 옛 고전 문장을 떠올렸다. 옥잠은 차고 정향은 마르고 치자는 푸르고 장미는 붉다는 구절이 생각났다. 이 짧은 글귀만으로도 아버가 어린 나이임에도 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는 꽃은 모두 여성에 비유된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배채는 자신의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꽃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는 배채에게 무쌍연이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했고 배채는 모란이라고 대답했다. 아버는 상해에서 가장 예쁜 꽃은 치자화이고 나무로는 프랑시식 오동나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거리에서 팔던 말리꽃 손목걸이, 작은 묶음의 치자화, 양모 붓끝 모양의 백란화 이 세 가지를 우표로 만들면 아름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배채는 크게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는 프랑스식 오동나무를 주제로 사계절 네 장의 우표를 만드는 구상도 이야기했다. 봄의 새잎, 여름의 나무껍질, 가을의 노란잎과 나비, 겨울에 눈 쌓인 가지와 참새를 그리면 특별한 우표가 될 것이라고 상상했다. 배채는 자신이 장미를 더 좋아한다고 얘기했다. 특히 5월에 담장 울타리에 피는 장미 중 단꽃 흰색 장미가 가장 예쁘다고 주장했다. 아버는 영국 우표에 장미가 가장 많고 품종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배채는 복숭아꽃을 사각 우표로 인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은 복숭아꽃이 매화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는 복숭아꽃은 소안화라고도 불리고 겹잎 복숭아꽃은 주안이라고 불리지만 매화처럼 깔끔하고 차분한 느낌은 덜하다고 말했다. 배채는 보드나무 가지, 복숭아꽃, 해당화, 새 판 하나 잎을 모아 봄 풍경 시트 우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버는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배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두, 황도, 복숭아, 황금 오이, 쑥갓까지 모두 모아 과일과 채소가 가득한 대형 우표를 만들자고 얘기했다. 아버는

이러면 마치 과일 가게를 연 것 같다며 웃었지만 배체는 외국 우표에는 이런 방식의 대형 주제 우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배체는 사과, 배, 귤, 포도, 각종 채소와 버섯은 물론 고기와 생선까지 모두 그려놓고 그 아래에 사냥칼, 서양식 식기, 빵, 잼, 우유, 맥주, 포도주까지 배치한 거대한 우표를 상상했다. 이는 웅장한 구성이었다. 아버는 배체의 기억력과 풍부한 상상력에 놀라며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골목에서는 배체를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는 할머니가 부르니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했다. 배체는 아직 가지 않고 더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배체는 어제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시골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구절초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구절초는 피면 작은 빨간 별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아버는 할머니가 매년 구절초를 심고 구절초가 이웃집 담장 위에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배체는 자신이 우표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가 웃으며 채소밭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고 얘기했다. 유채꽃, 녹두와 팥꽃, 묵꽃까지 모두 우표로 만들 수 있다고 줄줄이 얘기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물에서 자라는 식물 8가지도 우표 세트로 만들면 멋지다고 제안했다. 아버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가 져도 다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웃었다. 그는 구절초와 금은화, 매화를 사각 우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배체는 나팔꽃은 태양이 떠오르면 시들어 버리므로 자신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기분이 좋지 않은 듯 입을 삐죽거렸다. 아버는 그런 배체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위로해 주었다. 배체는 아버에게 꽃을 심으면 자신은 나비가 되어 날아다닐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체는 자신이 진짜 나비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했고 아버는 자신은 나무가 좋다고 답했다. 배체는 나비는 꽃을 좋아하고 나무도 좋아하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순수한 상상의 공간 속에서 꽃을 그리고 나비를 그리며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표에 담으려는 꿈을 펼쳤다. 그들의 대화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년 후 여름 또다시 꽃이 만발할 시기가 찾아왔을 때 이 모든 아름다운 꿈과 기억들은 바람에 날리고 비에 젖어 흩어지게 되었다. 어린 시절 우표를 통해 꿈을 꾸었던 아버의 모습 그리고 배치와 나누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은 오래도록 아버의 마음속에 남아 그의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옛 상해의 화초시장 풍경으로 시작된다. 제조 궁로 화신묘 일대는 예로부터 화초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석소 남로, 오늘날 백성 백화점 양쪽 길가에는 각기 두 칸 크기의 유리 온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소개의 지역은 외국인 고수자가 많았던 탓에 덴마르크에서 수입한 신선한 꽃들이 주로 유통되었으나 1966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꽃집과 온실은 사라지고 말았다. 어느 날 아버는 할아버지와 함께 3년차를 타고 꽃시장을 찾았다. 그곳에는 상인이 꽃가게를 차리고 다양한 화초와 분재를 진열하고 있었다. 위에는 야생에서 캐온 귀화나무 3그루를 비롯하여 몇 개의 화분이 놓여 있었다. 상인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정성껏 꽃을 권하며 거래를 시도했다. 아보가 다가서자 그는 먼저 월도, 즉 치자화를 추천했고 아보가 반응이 없자 정수객이라고 불리는 서양화를 다시 권했다. 아보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면 상인은 곽접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곽접은 시골에서 설정기라고도 불리며 여섯 장의 꽃잎 가운데 가는 붉은 점이 있고 노란 수술이 드러나 마치 나비 한 마리가 앉아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아보가 관심을 보이지 않자 상인은 금자나를 추천했다. 금자나는 8월에 씨를 뿌리면 음력 12월에 꽃을 피우는 산속 제철 품종이라고 설명했고 이마저도 거절당하자 마지막으로 애국에서 들여온 꽃을 권하기도 했다. 아버는 이런 권유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눈앞에 놓인 야생 괴화나무 한 그루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는 나무에 새 흙덩이와 오랜 이끼가 붙어있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께 두 그루를 함께 사자고 제안했다. 할아버지께서 망설이는 사이 상인은 계속해서 설득을 이어갔다. 기화나무는 짝을 이루어 심는 것이 좋으며 살구색의 카멜리아와 하얀색이 응교하는 금과 은의 조화로 좋은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얘기했다. 할아버지가 짜증을 내며 사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은 즉시 두 그루의 기화나무 묘목을 들어 삼중차 발판에 올려놓았다. 기화나무는 곧 아버의 집으로 배달되었고 집안의 사촌 형제 자매들은 신기한 듯 밖으로 나와 기뻐했다. 이때 또 다른 한 대의 삼륜차가 도착하고 큰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내려온다. 큰아버지는 중산복 단추가 풀려있고 머리카락이 엉망인 채 술에 취한 모습이었다. 할아버지는 큰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 이런 꼴이 되었다고 한숨을 지었다. 큰아버지는 웃으며 자신은 조금 취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아버에게 지금 금을 캐는 중이냐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사촌 형제 자매들이 취한 큰아버지를 부축해 집안으로 들어가고 할아버지도 뒤를 따랐다. 아버는 정원의 흙을 파고 괴화나무 한 그루를 정성껏 심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울타리 밖에서 배채가 큰 사탕을 먹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배채는 한 중학생과 함께 천천히 걸어오다가 아버를 발견하고 즉시 달려왔고 함께 온 중학생은 제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배채는 아버가 감귤나무를 심는 줄 알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다가갔지만 아버는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배채는 왜 기분이 나쁘냐고 물었지만 아버는 침묵을 지켰다. 함께 온 중학생은 마두라고 불렀는데 수관의 사촌동생으로 그는 평소 배채를 매우 좋아했다. 아버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배채는 아버의 기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마두를 불러 울

다리 안으로 다가오게 하고 아부에게 마두를 소개했다. 아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배치는 아부에게 어제 수간 언니가 친구들을 초대해 댄스 파티를 열었고 그곳에서 마두를 만났다고 이야기했다. 아부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배치는 마두의 집 근처에서 러천 연극이 자주 열려 표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얘기했다. 배치는 자신이 그 연극을 보고 싶었지만 수간 언니에게 혼이 났고 마두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아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잠시 웃음을 지었다. 배치는 그날 밤 마두와 함께 춤을 추었고 마두가 개나리 한 송이를 선물해 주었다고 얘기했다. 이어 소모와 호생이 이야기로 전환된다. 두 사람은 뒷골목을 지나 아파트로 들어섰다. 소학교 시절 호생은 구식 아파트를 지날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장난을 즐겼던 기억이 있다. 당시 아이들은 엘리베이터를 반복해서 눌러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 모두 도망치곤 했다. 소모와 호생이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던 여성 관리원이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호생은 주화를 찾아왔다고 말했고 관리원은 철조망 문을 당겨 잠그고 손잡이를 돌려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켰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하고 철창문이 열리자 주화가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화의 표정은 매우 차가웠지만 이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차분하고 고상한 문외 청년의 분위기였다. 소모와 호생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에는 간소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책상 하나와 대나무 의자 몇 개, 그리고 긴 나무 벤치가 전부였다. 주화의 방은 정말로 소박했다. 긴 벤치 위에 판자를 올려 만든 간이 침대, 얼룩 대나무 무늬의 작은 책장이 놓여 있었고, 책상에는 단 한 권의 책만이 놓여 있었다. 호생은 소모를 주화에게 소개했지만 주화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소모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온 연습장 하나를 꺼내 주화 앞 책상에 놓았다.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와 연습장의 페이지가 자연스럽게 한 장 펼쳐졌고 주화는 한쪽 눈으로 그 내용을 훑어보았을 뿐 반응하지 않았다. 호생은 소모가 특별히 사람을 보러 왔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주아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호생은 연습장을 다시 들어올리며 이것이 소모가 직접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주아는 그제야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소모는 주아에게 그녀가 쓴 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아는 호생에게 밖에서 헛소리를 했다며 자신은 시를 쓰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1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류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연기 익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복액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병 저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

0: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뚜이정들이요.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 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두석 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평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 허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시대 든 사람들은 140 허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을 아예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을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되어있죠. 이래서 혈압약은 경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예. 그 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뚜이정들요.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저도 영지 간구부에 지금 수고해야 이 당뇨 합병증이 일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영 좋습니다.
0: 네.
2: 예, 손도 예, 그것도 섭이 달라가지, 강치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영 좋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영 가벼워진다, 예.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무슨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놀라서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문합시다. 이 이건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주소장을 한답니다. 예.
0: 네.
2: 예, 이런 분은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것을 했다면 여독증입니다. 예. 시간이 7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제토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예.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여독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에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시토하는 분들, 간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2: 안전하죠. 예.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예, 구부의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를 드린다. 이게 바로
0: 대답.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특히 강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강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에 갑상선이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강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1: 네. 그래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이 입간 900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썼는 감이 야, 두약에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한 붓기미 소리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도를 알더미 소리 그래서 이 입간 900에서 내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싹 열어내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이라든가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지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분명히 또 아이들에게 이번에 입간구벅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예, 몸이 그냥 붓기더니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내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술이라 자꾸 먹을까 해 이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지금까 지금 이 간이
0: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어
3: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게다가 어떤 술을 끊고 하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계속 탑니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떤 그래,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강경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받죠. 예. 그 다음에 아렐루도 그렇습니다. 아렐루도 아래 배꼽 아렐루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 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혀 있는 겁니다.
1: 네. 그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4: 네. 네 이간 고보제고 내가 쓰고 도와가 내 동생 쓴 거 간다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싸서 이래 같이 보겠니? 얘는 나는 1년 되고 얘는 이제 한두 달 봐야 되니. 영, 이 약을 쓴 게 어제 영 눈이 그 다 피곤해서 그것도 뚫지 못하고 자꾸 자버리면 어느 것으로 딱 그렇던 게 어제 그게 한 달 쓸까? 이렇게 어떤 두 달 반을 썼는데 거기 완전 이렇다 간이 좀 지방가에 있습니다, 선생님.
0: 네.
4: 다른 사람하고 시라다 말입니다. 다 내리게 약하고 하고 그런데 한내 무슨 특별히 배랄게 크게 먹는 게 없는데 자꾸 어제 배 나오고 시라고 또 몸에 가지.
0: 네. 그럼 내장 지방이 쌓이고 특히 간에 와서 이 지방이 쌓이게.
4: 배 영 크다 말입니다. 배. 그래. 네. 그래. 네. 그 검사라까 지방가 있더란다. 그래. 니 그거 알지람니 강영하루 그 다음에 간암이 들어온다고. 내 그래다구만. 자기도 겁이 나면 계속 피곤해. 눈이 대나지고 밤에 계속 눈이 자꾸 내려온다고 잡으러만 못하겠다. 예. 그래 그게 간이 지방가에서 그러다가 병원에가 배운 게 지방가에 있다 하더라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수화방 쓴 게 눈이 피곤한 게 없어졌죠. 제가 고맙습니다. 선생님.
0: 예.
4: 예, 그래 내 동생 오늘 좀 이렇게 예, 오늘 싸겠답니다. 선생님.
0: 예. 지금 여덟각 싸도 6각 드리고 예, 4각 5각 드리면 이제 하죠.
4: 예, 얼마 좋습니까? 자켓 싸도 많이 주세요. 예, 수고하시오.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래서 생식기를 지나기 때문에 성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생식기에 와서 자꾸 가렵다거나 여성분들도 그렇습니다. 예. 아, 이번에 무슨 어디 가서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해서 이쪽이 이렇게 가려본가. 또 처음에는 조금 부위가 좀 특정 부위니까 예, 병원도 아예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음도 습진이 오고 이 음낭 습진도 오고 우리 이럴 때는 쿠션이란 들어간 약으로 씻는 것도 좋고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게 다 강경락이 막히면서 이 생식기가 쩍 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다음 이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네.
5: 예, 성공 수원하십니다.
0: 예.
5: 지금 우리 국민이라 지금 이래요.

0: 지금까지 보호객은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0: 공공화에다 이 들려선 부대리, 이름이 노하란이 등하에 돼가지고 이래서 이 선택을 뽑았는데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0: 네. 이 법에 다 쓰더니 다 쓰더니 막 먹고 사람 내기 떨어지니 좋아해야 되거든. 일종사에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 네.
0: 이제 앞으로 좀 더 오래 쓰기를 좀 오늘 배달 받다 그랬나?
1: 네, 배달 전화번호.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이?
2: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그 다음 이 강경다근은 다리, 신다리 내 쪽을 해서 바깥쪽이 아닙니다. 예, 내 쪽으로 해서 뻗어서 내려서 어디로 가는가.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대충 혈로 지나갑니다. 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 대충 혈은 우리 중이들이 대부분 그 짐자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도 살아가며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스트레스 하나 따위받는 사람 없고 어느 사람이 간이 아예 나쁜 사람 없습니다.
2: 네.
1: 대부분 이 강경락이 막히죠.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예, 좀 물어보시잖아요. 그, 예. 저희 어머니 지금 중풍환자리 이야기하시면 아까 보겠습니까?
1: 혈압은 어떻습니까?
3: 혈압 지금 정상입니다.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계속
1: 혈압약을 그럽니까?
3: 네, 예, 계속 드시고 있습니다.
1: 아, 혈압약을 먹고는 그러니까 혈압이 고혈압이 있는 분이고 중풍 같다 할 때는 대부분 고혈압이 오는 원인이 간하고 콩팥이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을 쓰면은 중풍 후유증, 재풍 예방 이 방면에도 아주 좋습니다. 피를 맑게 할 수 있고 혈질을 낮추고 예. 이러면 혈압도 좀 온정되고 혈압약도 절반 줄이고 그렇습니다.
3: 혈압 하나 더 물어봐 주세요. 이게 아니어도 그 발대 묶입니까?
1: 그거는 주로 심장 나빠 그렇습니다.
3: 심장이?
1: 예, 우리 그 인체
3: 말단입니까? 묶인 데는?
1: 그거는 심장이 좋아지면은 발등 붓긴 게 낫습니다. 그래서 붓긴다 해서 이뇨제를 쓰거나 붓긴 것만 빼서는 뭐 이튿날에 또 붓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좋아지면 붓긴 것도 덜하고 밤에 쉴 때라면 베개를 놓고 예, 조금 발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포즈로 평상시에 포즈로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 연기 입간 구복액을 쓰면 심장이 좋아지면서 붓긴 게 조금씩 나사집니다.
3: 알겠습니다.
1: 네.
3: 고맙습니다.
2: 네.
1: 치료
2: 잘하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중풍원 사람들이 다 발이 붓깁니다. 발목이 붓긴다, 발등이 붓긴다 하는데 이거는 주로 심장에서 충분한 그 인체 말단에 모세 혈관의 피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심장에 돌아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발 같은 게 많이 붓깁니다. 예. 이런 붓긴 치료가 장기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나도 여기 지금 구박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예.
1: 네.
4: 그렇게 소리 세게 납니까, 뒤에?
1: 네.
4: 그래서 소리 나지, 뒤에서 소리 나지, 그래서 소리 나지.
1: 도움의 경우가
4: 있습니다. 그래, 그렇습니까?
1: 네.
4: 우리 어지럽게, 그러고, 예, 밤에 꿈이 많고, 잠이라는 게 아예 없지. 그러고 나면 아침에 정식이 깨어나지 못해, 고생했습니다. 약은 이 약을 먹어봤을 때, 조금 아예 납니다.
1: 네.
4: 음식과 구복해 먹으면, 조금 이런 증상 나아졌습니다. 예.
1: 네.
4: 심장도 그렇게 나쁘던데, 지금 예, 그 음식과 구복해 효과를 많이 봤지. 그렇습니까? 소화계통도 아이고, 남의 반망도 나쁘지. 또 방광염에도 자주 걸리지.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관 구복액을 이런 효과를 많이 받고, 기침도 그렇게 기침던데, 영지관 구복액을 기침당 떨어졌습니다. 지금.
1: 예.
4: 그래, 나는 영지관 구복액을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 나는 이거 활동할 때문에 약을 따가는 약은 있는데, 우리 오빠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좋아진 것도 보고서니, 우리 오빠도 이하고 좀 써보겠다면서, 오늘도 잘 받겠다 되니까, 내가 또 내달라겠습니다.
1: 그렇게 여러 가지 되는 사람들 근본적인 원인은 난하고 고파지 나빠서 생기는 겁니다. 예. 이거는 우리 의학적으로도 특히 중의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 있는 사람일수록 연기 입간구복에 천연 오색용지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가 옵니다. 또 요즘엔 또 우대도 있고 예.
4: 제발 받으십시오. 예, 우대 좋고 그렇게 우리 오빠 제발 받아 써보겠다고 그랬더니
2: 네.
4: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손백세화는 30종이나 되는 진귀한 약재로 조합된 약으로서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체 다병약입니다. 손백세화는 종이 음양 오행학의 기본 이론에 근거하여 건비 익기 작용에 제일 효과적이면서 중초에 뭉쳐있는 한기를 몰아내는 당삼, 백출, 황계, 백작, 복령이 들어갔고 몸의 진액을 보충할 수가 있고 양혈 보혈하는 데 좋은 숙지황, 구기자, 산약, 맥동, 당귀, 백사, 산수유가 들어갔으며 또 콩팥의 양기를 보충하고 손발에 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재 육총농, 보글지, 두중, 소양, 소회향 등 약재로 조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피반하, 관동화, 천폐모, 진해금, 견우자, 사금자 등 약재들은 뭉쳐있는 나쁜 기를 통하게 하고 항상 명치 끝밑이 트직하고 수화가 안되고 밥맛이 없을 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울금, 천국, 우슬, 토별충, 상포, 감초 등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소염, 진통, 해독 작용이 뚜렷하고 간과 콩팥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는 OTC 치료약품입니다. 판매지점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전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제가 요즘에는 우리 순백세환에 들어간 약종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백출 같은 약재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장출, 백출 하면서 예. 그러나 이 백출도 역시 약이기 때문에 백출이 좋다 해서 맨 백출만 싸서 달여 먹는다거나 또 특히 그 황계 같은 것도 맨 황계만 달여 먹는다거나 당산만 달여 먹는다거나 이거는 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약이라는 거는 좋은 효능이 있는가 하면은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순백세화는 군천조화실이란 중의조제원칙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백출 같은 이런 약이 좋은 성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효능에 따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은 다른 약으로 그 부작용을 없앨 수 있게끔 약을 골고루 연 것 말합니다. 백출은 보면은 일단 위 점막에 있는 염증을 싹 없앴습니다. 그리고 위 점막이 점막세포를 재생할 수 있고 특히 위축성위염이랑 위궤양이랑 보면 이 위 점막세포가 재생이 잘해야 됩니다. 위 점막세포는 어느 정도로 재생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이틀 내지 3일이면 새 세포로 바꿔줘야 됩니다. 장기 조직 기관마다 다 이게 주기가 따로 있습니다. 간세포는 180일이 한계 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점막세포가 기중 빠른 축이죠. 이틀 내지 3일이면 새 것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어가면서 이런 모든 세포가 재생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위점막에 염증이 있다거나 궤양이 있다거나 많은 이런 위병으로 해서 위점막세포가 재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염증이 없어질 수 없고 위궤양 같은 건 더 심해지고 위축성 위염이랑 더 심해지죠. 예? 뿐만 아니라 이 백출은 위점막세포 재생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 비위 기능을 높여줍니다. 예. 비위 기능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유동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잘 배출하고 또 위산 같은 게 많이 분비돼서 소화를 도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추리가 우리 승배추 생배 배추리인가 하면은 소배추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걸 포제해서 예, 닦아야 됩니다. 이런 포제 과정을 다 거쳐야 되지 어느 약재 한두 가지를 마음대로 쓰는 거 우리 보통 지청하야 합니다. 예. 때문에 우리 방송 중에서도 제가 간단간단한 처방은 말아

0: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간단간단한 거는 이런 군천 좌시간 조제 원칙에 근거한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0: 목에 신고 그다음 이불을 덮고 그래도 추웠댔습니다. 그런데 네. 이 순백장을 쓴 후에는 내 지금 반면 썼는데 비바상 이렇습니다. 야 그렇게 추워서 고생하던 게 내 이 약은 정말 선택이 잘했습니다. 항상 춥고 집을 들으면 어쨌든 무슨 뜨뜻한 음식을 먹어도 항상 추웠는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지고 아주 따뜻한다 이 몸이가 예. 손발이 그렇게 차던 게 어디로 가는 게 없고 그래 놓고 이게 아주 예, 몸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미 순백제 하는 애 써보니까 자도 잘 되고 그렇게 머리가 뻥 하더니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아주 이야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 언니가 한국에 갔다 너무 일하고 나니까 오후 몸에 배에 다 들어서 지금 어떤 전화인가 뭐 저희 아기거든 가서 검사를 보면 크게 무슨 몸이 없다는데 계속 맥이 없답니다 선생님. 네. 이런 데 쓰면 어떻습니까?
1: 맥이가 없는 원인이가 바로 비위와 콩팥이허한 사람들이 기계검사에서 화암에서 비초에서 아무런 진단은 안 나오는데 본인은 맥이 있다고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소변도 작고 이게 다 비위하고 콩팥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래서 이 약이 우리 40대 후부터는 꼭 수요되는 약입니다. 또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맥이 나는 게 현저하게 알깁니다.
0: 아, 그러면 오늘 제자리 배달, 나도 배달 받고, 우리 언니도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그렇게 네. 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이래서, 우리 순백시환이 약이 조합이 확실히 아주 잘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종이가 신기한 약재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소염작용 방면에서 차군절한 약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시간 될 때면 약종에 대해서 말씀드린데 여러분들도 저기에는 어떤 약종이 들어갔는가 어떤 약종이 들어가야 어떤 작용을 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좋다 좋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그에 상응한 약재가 들어갔는가 아니 들어갔는가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사군자는 우리 그 무슨 텔레비전이나 우리 광고로 많이 보면은 이 사군자가 들어가면 전립선이 얼마나 좋다. 사군자가 들어가면은 그 염증 작용이 얼마나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군자는 첫째 우리 이 소염작용 방면에서 해충 고정 없입니다. 이전에 그 해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도 해충이 많을 때 해충약으로도 썼습니다. 소염작용도 있고. 그래서 특히 지금 현대인들이 그 특히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 방광염, 여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사군자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4: 두 분사님 수고하십니다. 아, 이 순백제 하는 우리 집에 아빠 자수고야 효과는 뭐 좋다 했었네 지금 그런다. 이거 자수고 이전에 가인 아빠 그냥 쏙쏙 찌른데 이 가인에 가인을 했으면 이번도 몇 번 했는데 머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치료할 때는 약간 나는 것처럼 하다도 인사 반복이 오고 거기다가 또 썬까지
5: 반복이 자꾸 오죠.
4: 단독이 자꾸 온다. 그리고 위도 네. 나쁘지, 썬도 나쁘지. 그래서 예, 전립선염까지 이산나서 야,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예, 내 이전에 먼저 이거 먹었단 말인데 위 나빴어요. 순백제 할 먹은 게 효과 너무 좋아서 우리 아빠를 공부에 잡신 게 야, 잡수고 이런데 야, 이건 내 언니 먹었겠는가 그래도 나를 빨리 먹고 자기를 말아야 했다고 그래. 예, 잡수고 지금 너무 좋으니까 예, 야, 지금은 예, 간이 좋아서 이제 간이 그렇게 아프다, 따끔따끔 아프다 말아야 하고 예, 그 전립선염이 좋아졌는지 어쩌면 이제 위생실에 가서 소변 볼 때 그렇게 빨리 아프다거나 뭐 똑똑 떨어진다든지 이런 말을 안 한다 지금.
5: 네, 전립선이 많이 났습니다.
4: 많이 났었습니다. 그럼
5: 네, 전립선 고생하는 분들 이 약 쓰고 너무 많이 봤습니다.
4: 네, 그리고 위가 좋아서 위장이 다 나쁜다 그냥 잘못 잡수면 설사라고 그러게 밥을 미네 때에 말해줘서 그러니 지금은 밥을 되는 것은 자꾸 자식이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을 이리 좋냐, 언니 먹겠는가 함. 이번에 또, 예, 또 배달받다 계속 쓰게. 다른 약 지금 안 먹겠다. 위약이고, 간에 아픈 약이고, 무슨 얼마 주무셔야 하는지 모르는데, 걔네, 이것만 잡수고 지금, 예, 건강을 찾겠단다. 아픈데 없을까? 예, 지금 요즘에는, 예, 기뻐한다.
5: 예, 그래.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4: 예, 얼마인가 봐.
2: 네, 5012797번입니다.
4: 501-2797.
2: 네.
4: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환상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배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어쩌면 우리가 잠시 잊고 지낼 수도 있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날입니다. 바로 국제간호원절입니다. 첫 곡으로 정호원 작사 김창근 작곡의 하얀 비둘기를 허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더 큰 희망을 노래하는 곡을 만나볼까요? 전홍일 작사, 김홍일 작곡의 새날을 열어가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 노래입니다.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채널을 열어가자. 정말 당차고 힘찬 멜로디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다부지고 이지가 담긴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채산 작사 강현준 작곡의 그대 따라가는 길입니다. 당을 따라가는 흔들림 없는 발걸음과 굳은 신뢰 노래한 이 곡을 남성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한동혜 작사, 류용근 작곡의 연변의 봄을 준비했습니다. 연변대지에 피어나는 봄기운은 어떤 모습일까요? 음악 속에 담아 들려드릴게요.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허벅꽃 편을 준비했습니다. 담새로운 허벅꽃이 주는 정겨운 시골 풍경을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곰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실입니다. 매년 5월 10일은 우리나라 재해 방지, 재해 감소의 날이자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생명의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간호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병원의 하루는 언제나 긴장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족들의 불안을 달래주며 밤낮 가리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이들이 바로 간호사입니다. 작은 불편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돌보며 힘든 순간에도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배려로 희망을 전해줍니다. 힘들고 지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오늘 간호사의 날을 맞아 생명을 지키는 최전사

관련해서 SC는 모든 간호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으로 세상을 밝히는 간호사분들의 로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먼저 관광 정보입니다. 올절 연휴 해민 공연의 일환으로 연결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에서 알심들여 창작한 조선족 민속 풍정시화 사계절의 노래가 5월 1일부터 2일까지 연결시 문화관 극장에서 성황리에 공연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연변의 정취를 담은 시청각 향연을 선물했으며 연결시의 문화관광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연결 문화관광의 명함으로 자리잡은 사계절의 노래는 조선족 문화의 깊은 뿌리에서 성장했으며 여러 차례 다듬고 업그레이드 되어 남해는 운남 영상, 북해는 사계절의 노래라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2026년판 사계절의 노래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주선으로 하면서 전통을 계승하면서 시대에 맞게 혁신했습니다. 조선족 전통 예술과 현대적 신미를 융합해 가무의 고향 문화적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시청각 향연 속에서 중화민족 다원일체의 깊은 절액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5.1절 해민 공연은 연결식 생활 방식을 주제로 사계절의 맥락을 긴밀히 에워싸고 진행됐습니다. 조선족 전통 예술을 골자로 현대 무대의 과학기술을 날개로 장고춤, 상모춤, 부채춤 등 전통적인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과 사물놀이, 붉은의 변강 비춘회 등 널리 애창되는 곡목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졌습니다. 황홀한 상모놀이의 색동띠, 장다리 맞춰 울려 퍼지는 장고소리, 애절하고 감미로운 민요 선율은 현란한 조명과 몰입형 예술, 무대 예술과 어우러져 연면대제 사계절 아름다움과 조선족 대중들의 절박한 정서를 아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번 해민 공연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민속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명절 연휴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조선족 문화에 대한 리해를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계절의 노래는 앞으로 상설 공연 체제로 전환되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4시 연결시 문화관 극장에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연변 민속문화 체험을 선물하며 사계절 내내 풍경이 있고 언제나 즐길 거리가 넘치는 연결만의 새로운 문화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 오늘의 관광 정보였습니다.

0: rede e na rede. Olá, olá!
1: 여행의 모든 걸 퀴즈로 풀어보는 여행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행 퀴즈에 도전해 보실 분들은 2919333번 열선 전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내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퀴즈입니다. 훈춘시에 있는 중국과 조선, 러시아 세 나라가 맞닿아 있는 특별한 마을로 동남쪽으로는 러시아 하산진과 이어져 있고 서남쪽으로는 두만강 건너 조선 라선시 홍리동이 보입니다. 이 마을은 또 동방 제일촌이라는 이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촌은 어느 촌일까요? 네, 훈춘시에 있는 중국과 조선, 러시아 세 나라가 맞대는 특별한 마을로 동남쪽으로는 러시아 하산진과 이어져 있고 서남쪽으로는 두만강 건너 조선 라선시 홍리동이 보입니다. 이 마을은 또 동방 제일촌이라는 이명

을 갖고 있는데요. 이 촌은 어느 촌일까요? 이런 문제 첫 번째 문제로 내어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색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운남. 그 중에서도 운남의 최대 도시로서 늘 봄 같은 기후와 끊임없이 피어나는 꽃 덕분에 봄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색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운남. 그 중에서도 운남의 최대 도시로서 늘 봄 같은 기후와 끊임없이 피어나는 꽃 덕분에 봄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어딜까요?

0: 자, 세 번째 문제. 남경은 장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 깊은 도시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사계절이 뚜렷한 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경은 어느 성의 성 소재지일까요? 남경은 장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 깊은 도시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사계절이 뚜렷한 기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남경은 어느 성의 성 소재지일까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연변 농심 광천 음료수 위원회사가 생산한 농심 백산수 천연 광천수가 일전 벨지크 브뤼셀에서 열린 ITI 최고 미각상에서 3스타 메달을 수상한 동시에 세계 식품 품평회에서 특급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주 어느 현지에 있을까요? 네 번째 퀴즈. 연변 농심 광천 음료수 위원회사가 생산한 농심 백산수 천연 광천수가 일전 벨지크 브뤼셀에서 열린 ITI 최고 미각상에서 3스타 메달을 수상한 동시에 세계 식품 품평회에서 특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주 어느 현지에 있을까요? 자, 이렇게 네 개 퀴즈를 내어드렸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생방송 시절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1: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1: 예, 그 두 번째 거는 방천선.
0: 네.
1: 두 번째 권명시.
0: 네.
1: 세 번째는 강소선.
0: 네.
1: 네 번째 질문도 잘 못 들었습니다, 이제.
0: 농심 광천수 음료수 위원회사는 우리 주 어느 현시에 있을까요?
1: 농심 광천수 안도현 나옵니다.
0: 안도현, 그래요. 알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예계 퀴즈를 내어드렸습니다. 훈춘시에는 중국, 조선, 러시아 세 나라와 맞대는 특별한 마을로 동남쪽으로는 러시아 하산진과 여제고 서남쪽으로는 투만강 건너 조선 라산시 홍리동이 보입니다. 이 마을은 또 동방제일촌이라는 미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촌은 어느 촌일까요? 네, 천하가 피어나는 꽃 덕분에 봄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저희 떠나면서.
0: 네, 맞습니다.
1: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1: 첫 번째는, 예, 반찬이라 하고.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예, 권명시. 첫 번째는 머리에 쓴다.
0: 네.
1: 네 번째는, 그, 안도 힘장 거는 누구나 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1: 네. 네.

0: 계속해서 다음 분 전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문제는 저기 뭡니까? 첫 번째는 방송 처음 시간을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들이가 이렇게 여름에는 이 장발상 가이드하고 이 겨울에는 곤뱅이 시위가 하는데 이것도 예, 이렇게 저기 뭡니까? 이래서 이건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르겠고 네 번째는 안도현.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1: 저번에 이제 그 뭔가 야, 네, 이것도 예, 못 맞추고 그날에 잠이 안 오대요. 세 번째 항구도시 최대 항구도시 우리 딸이 저기 뭔가 천진대학 필요하고 지금 천진에 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선생님 항상 이런 데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저희 프로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예.
0: 네. 자, 세 번째 퀴즈는 남강은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13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3월 21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강,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강,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미관뿐만 아니라 건강도 위협하는 뱃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편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뱃살은 빼기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뱃살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라조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뱃살이 생기는 원인과 허리 둘레 강소에 효과적인 음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뱃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손으로 꼬집을 수 있는 피부 바로 아래에 붙어있는 피하 지방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없지만 뱃속 깊은 곳, 장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내장 지방입니다. 적당한 피하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지만 문제는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인슐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액 속에 당이 돌아다니는데 이 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어 에너지로 쓰게 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이 열쇠가 제 역할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처음엔 참고 버티지만 결국 췌장이 지쳐 쓰러지는 순간 우리가 흔히 당뇨라고 부르는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란의 시작점에 뱃살이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심장은 참 성실한 근육 덩어리입니다. 평생 쉬지 않고 피를 뿜어냅니다. 그런데 이 뱃살은 심장 일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장 지방이 뿜어내는 각종 염증 물질들이 혈관벽을 거칠게 만들고 여기에 우리가 먹은 기름기 많은 음식들이 달라붙어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또 하나, 뱃살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듭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몸에는 다양한 호르몬들이 섬세하게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남성의 경우 남성 다음을 유지하게 하는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아이를 갖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뱃살이 나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불어난 건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뱃살을 만들어내는 주범들을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범, 바로 정제된 곡물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흰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 국수 같은 것들입니다. 예전 우리 조상님들은 현미나 잡곡으로 진 밥을 드셨지만 요즘은 형편이 좋아지다 보니 흰쌀밥을 많이 찾습니다. 너무 빠르게 소화되어 급격히 오른 혈당은 췌장을 자극해 많은 양의 인슐린을 쏟아내게 하고 결국 남은 에너지를 뱃살, 그것도 내장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걸 도와줍니다. 게다가 재정된 곡물은 식이섬유가 부족해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아 또 금방 배가 고파져서 더 먹게 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두 번째 주범은 가공된 탄수화물입니다. 설탕,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 녀석들은 음료수, 빵, 과자, 소스 등 가공식품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과당입니다.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될 수 있는데 과도한 과당은 간을 지방으로 가득 채우고 이 지방이 다시 뱃살로 향하는 지름길을 열어줍니다. 콜라 한 캔, 단 커피 한 잔이 순식간에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만 그 여파는 우리 뱃속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폭탄처럼 들어온 단물을 처리하느라 진땀을 빼고 결국 남은 찌꺼기로 뱃살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범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튀김옷, 각종 빵과 과자에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전혀 쓸모가 없을 뿐더러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내리는 1등 공신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맛에 우리를 유혹하지만 고스란히 뱃살로 찐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주범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제대로 안 자도 뱃살이 늘어납니다. 수면 시간이 짧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우리 몸속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마치 배고픔을 알리는 호르몬은 폭발적으로 늘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을 줄어드는 것이죠. 게다가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하고 회복하는데 그 기회조차 빼앗겨버리니 뱃살이 줄어들 리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제 주범은 움직이지 않는 삶입니다. 예전에는 살기 위해 움직이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앉아 있으면 우리 몸의 허리 근육과 배 근육은 점점 힘을 잃고 뱃속 장기들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 결과 뱃속 내용물이 앞으로 쏠리면서 배는 더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활동량이 줄어드니 소모되는 에너지보다 섭취하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여 허리둘레 감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뱃살을 빼기 위해 굶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하지만 그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굶으면 우리 몸은 오히려 더 열심히 지방을 저장하려 둡니다. 게다가 근육까지 함께 빠져서 요요 현상까지 옵니다. 진정한 승리의 길은 굶는 게 아니라 바로 똑똑하게 먹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바로 여러분의 허리 둘레와 싸우는 든든한 아군입니다. 이 음식들로 맛있는 한 끼를 만들어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는 뱃살을 녹이는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허리둘레 강소에 도움을 주는 재료는 바로 푸른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등 푸릇푸릇한 색깔을 가진 채소들입니다. 칼로리는 낮지만 부피가 커서 포만감을 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특히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칼륨은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 붓기를 빼주는 데 탁월합니다. 뱃살을 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붓기 관리인데요. 이 푸른 잎 채소들은 천연 리뉴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합니다. 또한 이 채소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만성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몸속 염증이 줄어들면 내장 지방이 쌓이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푸른 잎채소를 활용한 레시피, 시금치와 두부무침을 소개합니다. 시금치는 철분도 많지만 뱃살과의 싸움에서는 그 안에 든 티아락토이드라는 성분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재료는 시금치 한 단, 두부 반모, 들깨가루 두 숟가락, 참기름 한 숟가락, 다진 마늘 반 숟가락, 소금 약간, 통깨 약간입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로 시금치는 뿌리를 잘라내고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데쳐냅니다. 너무 오래 데치지 말고 시금치 색이 선명해지면 바로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줍니다. 둘째로 두부는 면보다 키친 타월로 감싸서 무게를 올려도 물기를 빼줍니다. 물기를 뺀 두부는 손으로 잘게 부숩니다. 셋째로 데친 시금치를 먹기 좋은 길이로 자르고 부순 두부와 함께 볼에 담습니다. 넷째로 들깨가루, 참기름, 다진 마늘, 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솔솔 뿌려 마무리합니다. 이 무침은 두부의 고소함과 시금치의 아삭함,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밥반찬으로도 좋고 그냥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특히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출출할 때 한 숟가락 떠 먹으면 든든하면서도 살찔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허리둘레 감소에 도움을 주는 재료는 바로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버섯의 가장 큰 특징은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걸로 유명하지만 사실 지방 흡수를 막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탁월합니다. 게다가 버섯은 대부분 수분이 90% 이상이고 칼로리가 거의 없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뱃살이 늘어날 걱정이 없습니다. 버섯을 활용한 레시피, 온갖 버섯을 넣은 구운 달걀찜을 소개합니다. 버섯의 풍미를 듬뿍 살린 달걀찜은 부드러우면서도 든든해서 아침이나 저녁 식사로 아주 좋습니다. 재료는 달걀 4개, 표고버섯 2개, 새송이버섯 1개, 팽이버섯 1줌, 양파 1개, 대파 1뿌리, 다시마 육수 1컵, 소금 약간, 참기름 약간입니다. 버섯은 깨끗이 씻어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은 얇게 썰고 팽이버섯은 밑동을 자르고 한 줌씩 떼어줍니다. 양파는 잘게 다지고 대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그릇에 달걀을 풀고 다시마 육수를 넣어 골고루 섞어줍니다. 소금으로 간을 살짝 합니다. 달군 냄비나 뚝배기에 참기름을 두르고 양파와 버섯을 살짝 볶아 향을 냅니다. 버섯이 숨이 죽으면 달걀물을 부어줍니다. 약한 불에서 뚜껑을 닫고 10분 정도 익히다가 웅면이 살짝 익으면 송송 썬 대파를 올리고 뚜껑을 다시 닫아 5분만 더 뜸을 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속은 촉촉하고 맨 우는 폭신폭신한 구운 달걀찜이 완성됩니다. 버섯의 감칠맛과 달걀의 고소함이 어우러져서 밥 없이도 한 끼를 훌륭하게 때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둘레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특히 뱃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식후에 마시면 기름진 음식의 흡수를 조금이나마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녹차를 이용한 간단한 레시피, 녹차를 넣은 현미 밥짓기입니다. 평소에 흰쌀밥을 드신다면 현미에 녹차를 더해 밥을 지어보세요. 재료는 현미 2컵, 녹차 티백 2개, 물 적당량, 소금 약간입니다. 현미는 깨끗이 씻어 2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줍니다. 냄비나 밥솥에 불린 현미를 넣고 평소 밥 짓는 것보다 물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녹차 티백을 넣고 소금을 약간 넣어 밥을 짓습니다. 밥이 다 지워지면 티백을 건져내고 고루 섞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현미의 고소함에 녹차의 구수향이 더해져서 밥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밥에 배어들어 뱃살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현미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매주 수요 코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알짜 상식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프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건강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선녀,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작사, 바구 작곡의 모아산곡에 준비했는데요. 정겨운 모아산 풍경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 가요는 흥균 반살풀이 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서리 행복 작사 허원식 작곡의 고향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고향의 풍경과 정겨운 사람들, 잊지 못한 추억이 담긴 가요로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강호혁 작사, 김유식 작곡의 여랑술의 령 넘어가네 보내드립니다. 여랑술에 몰고 령을 넘어가는 농민들의 흥겨운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소 유영어 작사 황양목 작곡의 생활은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노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철학 작사 안국민 작곡의 밀림은 푸른 바다 나는 갈매기 준비했습니다. 리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상박 작사, 안춘석 작곡의 돈 따라 정 따라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은 마음과 정이라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가요입니다. 강화 리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하라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 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돌려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거나 어떠한 일을 함께 할 때 의견이 갈려서 혼란을 겪는 상황에 대한 속담과 성구를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 상좌가 많으면 가마솥을 깨뜨린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상좌가 많아서 저마다 명령을 하면 무쇠가마조차도 깨뜨리고 만다라는 뜻인데요. 일을 하는데 부질없이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도리어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속담을 또 상좌가 많으면 가마를 깬다라고도 합니다. 네, 그럼 아래에 여러 사람이 의견이 갈려서 혼란을 겪는 상황에 대한 속담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2번 땅 파다가 은 얻는다. 3번 천하 장군도 먹어야 맥을 춘다. 4번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그럼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해 볼게요. 동요 샛별 눈동자를 감상하겠습니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1번과 4번입니다. 1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라는 속담은 여러 사람이 저마다 자기 수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결국 배는 물로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간다 라는 뜻인데요. 주관하거나 참견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겨서 이르는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목수가 많으면 집을 무너뜨린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이 속담은 한 가정 내의 사람들이 서로 합심하지 않고 쓸데없이 말만 많이 하면 살림이 잘 꾸려지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잔말이 많고 화목하지 못한 집은 편안하지 못하고 살림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이 기쁨, 이 행복 끝이 없습니다를 들려드립니다.

친구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작은 이득만 쫓거나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정작 소중하고 큰 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공부할 때, 친구와 약속할 때, 일을 할 때에도 조금만 생략하자, 작은 거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작은 편의를 챙기고 사소한 것을 아끼고 작은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결국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다 보면 어느새 소중한 기회와 믿음, 심지어 시간까지 모두

또 잃게 되는데요. 오늘은 작은 이득을 아끼려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것에 관한 속담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함께 시작할까요? 먼저 새우를 잡으려다 고래를 놓친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작은 새우 하나를 잡으려다가 그보다 훨씬 크고 귀한 고래를 놓쳐버린다 라는 뜻인데요. 이 속담은 보잘것없는 것에 연연하다,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큰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일에만 급급한 근시안적인 행동을 비호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놀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소홀히 하다가 학습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친구와의 작은 다툼에 얽매여서 서로 화만 내다가 소중한 우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감정 때문에 큰 행복을 놓치는 건 정말 아쉽고 후회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눈앞의 작은 유혹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항상 더 큰 목표와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며 현명하게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값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다음, 기와장 하나 아끼려다 대들보 썩인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기와장은 자를기나 세멘트 등을 일정한 모양으로 굳혀서 지붕을 덮는 데 쓰는 물건을 말하고 대들보는 건물에서 간과 간 사이에 두 기둥물을 건너지른 나무를 말합니다. 이 속담은 집 지붕에 있는 작은 기와 한 장을 아끼려고 고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집 전체를 받치는 큰 대들보까지 썩어 망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작은 문제를 그냥 넘기거나 자그마한 것을 아끼다가 도리어 나중에 큰 손실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 속담을 또 석가래 하나 아끼려다가 대들보 내려앉힌다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를 빨리 끝내려고 계산 과정을 생략했다가 나중에 답을 틀리게 계산해서 다시 처음부터 풀어야 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작은 게으름 때문에 훨씬 더 큰 수고와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문제라도 대충 넘기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잡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부터 꼼꼼히 챙기고 고쳐나가야 큰 어려움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잘 챙기다 보면 나중에 불필요한 수고를 덜고 안정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파란 풀잎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한어 속담과 송구를 함께 알아볼게요. 와이토 토반, 리토 시먼 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밖에서 작은 나무판자 하나를 훔치려다가 집안의 중요한 문을 잃어버린다 라는 말인데요. 이 속담은 작은 이득을 탐내다가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잃는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에 친구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소중한 친구의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작은 즐거움 때문에 소중한 신뢰를 잃는 것은 정말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눈앞의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이 진짜로 값진 것인지 잘 생각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지시장이라는 성구를 한번 볼게요. 앞길 석, 손가락 지, 이를 실, 손바닥 장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손가락을 아끼려 하다가 손바닥마저 잃는다라는 뜻인데요. 작은 부분을 아끼다가 전체를 망치고 큰 손실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어려운 한 문제에 매달려 시간을 다 써버리고 오히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마저 손대지 못하는 것처럼 작은 것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전체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전반 상황을 살피고 우선순위를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친구들. 오늘 우리는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큰 손실을 보는 속담과 성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눈앞의 작은 이득과 잠깐의 편안함에 얽매이지 말고 꿈, 우정, 믿음, 미래와 같은 훨씬 더 크고 소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안목과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언제나 전체를 생각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키며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 후회 없이 멋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남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마을 보배산 나는 좋아요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0: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의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이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특별 요청은 북경의 진맥 전문가 예? 염지강 선생은 예? 예, 어제 그저께 오후부터 문진을 했는데 오늘은 예? 북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7시 반부터

0: 결절, 유성결절, 여러 가지 종양성 질병, 당뇨병, 당뇨병 합병증, 말초신경염, 만성위염, 신장질환, 간담질환, 골관절계통의 질환, 변비, 설사, 부인과 질병, 통풍, 정맥곡장, 불안장애, 우울증, 산고등이라 하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지방간, 원인 불명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아프고 사지가 마비되고 덜어나고 냉해지는 병증, 전립선 질환으로 소변이 작고 급하고 덜어나는 증상, 원인 불명으로 나타나는 무기력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오늘은 문진 시간이 비교적 긴급하니까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기 때문에 기회를 말죠. 잘 잡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 네.
0: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짜내가지고 길태둥이 문진부의 숙충량 원장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숙충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의서일 임상경험을 풍부히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학학계 회원으로 국가급 맥로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보게 되면 다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의서의 기술을 장악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눈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조낙한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경근친구로법이라든가 칼침이라든가 쇼전도라 합니다. 또 정황에 근거해서 점적주사도 말죠. 놓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말죠 치료하는가 봅시다. 심내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 뇌중풍이라 하는데 중풍으로 인한 말죠.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심지어는 반신불수 언어장애로 고생하는 이런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작항이라 합니다. 기능 저하 자디에 그리고 갑상선 결절 여러 가지 말죠. 갑상선 염증 이런 말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반복성이 강하고 또 치료가 잘 되지 않은 피부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입니다. 습진이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이러한 말죠. 피부병도 잘 치료합니다. 우리 최근 몇 년간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와서 수고를 하시는데 또 말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치료 말죠. 조회를 보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이러한 말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기 때문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숙충량 원장님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도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숙충량 원장님이

0: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다 치료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교대를 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의 등황을 놓고 본다 할 때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대략 보기 되면 1.3억 정도 되는데 각종 원인으로 인한 골격이라든가 관절, 연골, 활랑, 힘줄, 인대, 신경 등 조직결구들이 먼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약에는 말이죠. 이런 그대로 골관절계통의 질병이라 하는데 관절하고 그 주위에 있는 조직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느 부위가 말이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프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장이라는데 부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뻣뻣해지고 굳어지고 관절이 말이죠. 활동이가 저해를 받는 일련이 말이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은 거기서 골라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우리 알아봅시다. 우리 수축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때 하나는 말이죠.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처방을 내드리고 또한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말이죠. 혈위 주사료법이라든가 침구료법 혹은 증상에 근거해서 정맥 주사료법을 말이죠. 서로서로 배합해서 치료를 해드리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가 말이죠. 어떻게 인기되는가 우리 오늘 알아봅시다. 하나는 치료도 목적이겠지만 이런 증상을 알게 되면 미연에 말이죠. 예방 조치를 강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는 이 방송 여러 번 듣고 지금 처음 전화 걸어 물어보려고 합니다.
0: 예.
2: 예, 저는 좀 지금 지난 주에 오락이 노란데 그리 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버텨왔는데 좀 혈압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혈압이 그런 정상이대로 그냥 어지럼증하고 어제 그저께부터 딱 오후 2시부터 그 때문에 어지럼증이 더 심해서 그래서 저 혈압약을 먹기는 보시니까 나는 우리 남편이 쌓였다 혈압약 이름도 모른다. 그거 먹기는 먹는데 그래도 이때까지는 혈압이 그렇게 너무 높지 않고 그래도 140에서 아래께 90으로 돌았습니다. 그런 게 어제 그저께부터 갑자기 어지럼증이 너무 나서 힘들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 배우려고 하는데 어느 의사 보였으면 좋겠는지 그래 물어봅니다.
0: 예, 우리 길태중인문진부에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숙충량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세요.
2: 오늘 오전에 가면 됩니까?
0: 예, 오전 오후 다 됩니다.
2: 글쎄 방송 들으려니까 뭐 북경에서 오신 분이 뭐 그렇게 진료를 잘 한다니까.
0: 그분을 보이다게 되면 시간을 닫아봐야 됩니다. 비행기 문질러 해서 9시 반까지 문진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0: 예,
2: 건강하십니까?
0: 예, 꼭 9시 반 전에 오셔야 됩니다.
2: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0: 네. 예,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저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집에서 한 달 전에 위증하고 장증했는데 위에서 시로를 세 개 떼냈고 그다음에 장증에서 로우가 모두 6개인데 5개는 작은 개고 하나는 2cm 되는 거 모두 6개를 떼냈는데 지금 한 달이 됩니다. 그래 본인이 이행에 근거를 해서 또 진단 내린 게 미축석 위염에 미란성 위염 그다음에 식도도 나쁘다고 하는데 좀 중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소화 계통을 잘하신다는 그 박윤덕 선생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해서 그립니다.
0: 완전히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오전에 오랍니까?
0: 예, 이번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3: 예, 그래, 이 선생님께서 저기 그런 토요일, 일요일도 문진합니까?
0: 토요일까지 하는데 다 오전에만 문진합니다. 예.
3: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3: 예, 두 분은 해 주시오. 예, 예. 두 분 좀 보이라고.
0: 예, 하는데. 예. 연기 예. 다 됐습니다. 실음 넣고
3: 예,
0: 오십시오.
3: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담본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겠시오.
0: 예.
4: 거기네 저기 지금 대충에 박창호 선생님은 오늘이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0: 완전히 됩니다. 예, 오전 오후 시간 전에 오시면 됩니다.
4: 예, 저희 한 열 달 전에 작년 7월 그때 이렇게 윌에서 용 고생했습니다.
0: 예, 예.
4: 그래 여기저기 댕기면서 치료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해서 우여 박창호 선생님께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날 이때까지 용 좋은 데를 있습니다.
0: 예, 예, 좋은 일입니다. 예.
4: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영 좋습니다.
0: 예.
4: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화령입니다.
0: 예, 예.
4: 예, 그래 오늘이 환자 한 분은 내처럼 그렇게 위내서 고생하는 분은 내 지금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확실한 거 확인하고 가자고 그래서 그랬다.
0: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4: 오늘 예. 박창호 선생님들 그냥 가도 되죠?
0: 예, 예,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4: 오늘이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5: 예, 아침 일찍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5: 예, 나는 예, 전번에 이 뭡니까? 그냥 해마다 번갈이면 요새 봐도 이게 자고로 신경통이 아, 정말 못쓸 뺍니다, 선생님.
0: 맞습니다. 예, 고통스럽습니다. 예,
5: 다리 없이 저리 됐으면 좋겠는데, 아프됐으면 좋겠는데, 금번 예. 발을 내 짓지 못하고.
0: 심하구만.
5: 뭐 집안에서도 걸지 못, 그래, 그리고 원장님이 그리 영화시다. 천약에 무슨 저 짐이 주사 세 가지 계래방에, 아, 두 번 맞은 게 어째 이게 완전히 이렇습니까? 그래, 내가 어딘가 우리 친구도 그렇게 아프대. 어, 나도 자고로 신경통 이거거든. 걷다가도 그 자리 딱 서야 되지 아이 된답니다. 내 발 아무 바쁜 일 있어도 걷지 못한답니다. 딱 조금 섰다가 일부 섰다가 나간답니다.
0: 예, 맞습니다.
5: 나도
0: 예.
5: 그런 게 두 번 맞지 두 번 첨약에다 먹고 무슨 주사 맞고 침을 맞고 이런 게 이럽으니까 난 한 번 오늘이 뭐니까 공고계단 하길래 해서 우리 친구는 이제 처음이니까 같이 내 모시고 가봐 버립니다.
0: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아침 일찍 가도 되지요?
0: 예, 예.
5: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예.
6: 저, 내 저번에 저 길게 그 중립병원에 가서 약을 일곱 접 저다서 지금 골이 아프고 좀 예술롭게 어쨌든 어떤 게 소화도 잘 안 되셔서 가서 거기 약을 썼는데 효과 영 좋구만요.
0: 어느 분은 보였습니까?
6: 어, 그, 머리시대는 그.
0: 아, 박창호 선생님. 예, 예, 예.
6: 박창호라더구만.
0: 예, 박창호, 예, 머리시대.
6: 그러면서 어제 더 오란 말도 알고 그랬는데, 제 마음이 나서 좀 한 번 더 써보면 좀 공부하게 된다 해서.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6: 출근하십니까?
0: 예, 예. 출근하세요.
6: 예, 그러면 수고하시오,
0: 예, 예, 예,
6: 예. 예, 오늘 가겠습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재선입니까?
0: 예, 예, 예.
7: 예, 예. 아,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7: 아, 제 본신은 어떤 거의 반년 됐어요. 이, 이 사고로 인해서 손을, 손팔을, 예, 사고로 인해서 아, 고생 많이 했어요.
0: 예.
7: 수요, 연비병, 사독에 이래 보이다가 길대병원에 그 수원장 선생님께서 거기 가서 치료를 세 번 받았는데 이 어깨 팔을 쓰지 못한 거 많이 회복됐어요.
0: 예, 예.
7: 지금 손이가 손가락이가 아주 좀 아주 불정상이고 하니까 한 번 더 보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약을 하려고요?
0: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7: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셔.
0: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두 분 선생님들 아침 일찍 수고 많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8: 예. 예, 우리 아바이가 이 다발성 여행 세계 한번 왔다는데 어제 이 밤에 어디 들어와서는

0: 계속 이렇게 혈압이 파동. 옛날에는 그 두중핀이 앞에로 하루 세 번 잡수는 거 한 번만 잡수도 혈압이 온동네 내리 있었대는데,
1: 예.
0: 이 공간에는 계속 혈압이 그래서 때로는 팍 떨어지고 때로는 또 막 70씩 넘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오지럼증 있어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한번 방금 모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면 막 미수거봐 하기도 하고.
1: 어, 심하구만요. 예.
0: 예, 그래 미술이 그, 아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평이 어쩐 때는 그런 걸 좀 평이 못 닦겠다 하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래서 또, 예, 재발이 올 것 같아서,
1: 예.
0: 그 다음에는 그 수원자의 치료로 7접시 3번 가져다 다 쌌습니다.
1: 예.
0: 근데 지금은 이, 오전 식사도 잘하고 그래 놓고 또 맥도 난다 하고,
1: 예.
0: 오지럼증도 없어지고 지금 이 마이 이 머리도 아픈 것도 이렇고 혈압도 기본상 온동 상태로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도와줄 때 오늘이 아침에 여기 활용입니다. 일찍 내려가자고 또 전화드립니다.
1: 예, 오십시오. 연결 다 예. 됐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예. 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3: 예, 우리 남편이 다리를 쓰지 못해서 예, 집에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다음 어디에 가야 약속하고 괜히 이사도 빼고 병원도 찾아가고 사진도 찍고 이러면 많이 지랄 했는데 정신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 광고를 듣고서 그 길태중일 찾아가서 우리 남편이 수원장 보여야겠다고 이랬습니다.
1: 네.
3: 잘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또 일 있어 못 가니까 개구개구 걸으면서 혼자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어떤 치료로 작년 한 10월 달부터인가 붓을 걸지 못하면 또 아파가지고 예, 여기서 많이 치료를 했습니다. 하다가 아이 되니까 조금 낫긴 났는데 아이 됩니다. 그래서 길태중일 찾아갔는데 우리 남편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3: 그래 예, 너무 감사했어요. 갔다가 이랬대다. 야, 수원자에도 영하시고, 또 거기 직원들도 또 다 어찌 친절한지 배 절반 떨어진 것 같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지금은 예, 그 이전은 원래 예, 더 하니까 예, 집안에서 한 발짝도 못 걸었습니다. 한
1: 예,
3: 발짝
1: 예,
3: 갔을
1: 예.
3: 때 네 발로 볼볼 깨갔습니다.
1: 예.
3: 볼볼 깨갔다 볼볼 깨오고 이랬는데, 식사를 할 때도 예, 그 걸사에 앉아서, 주방에서 걸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원래 우리 남편이 식사를 하는 게 빠릅니다. 누구보다도. 그런데
1: 예,
3: 그 1분도 아이 있는 간에 식사를 하게 했는데 그때로 그 아픈 게 너무 심해가지고 얘 한 도수를 잡수고 못 잡수고 나 앉아있는단 말입니다.
1: 예.
3: 누워 있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1: 예.
3: 지금은 얘 치료한 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3: 연결 병원 갈 때도 걸지 못하니까 택시에 앉아갔다 문 앞에서 택시를 타고 문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댕겼습니다.
1: 예.
3: 지금 많이 걸습니다. 지금 이사님이 내 못 걸었는데
1: 예.
3: 실제 정말 이렇게 수원장님도 그렇고 거기 직원들도 그렇고 특히 수원장님이 환자에 대한 그 관심 애정 그리고 예, 그 저기 고명한 이술이 아주 높습니다.
1: 예, 예, 예.
3: 나 우리는 치료를 못할까 봐 영근심 했습니다.
1: 예.
3: 우리 딸이 벌써 병원에 사진 찍고 병원에 입원해 갔다고 자꾸 그런가 싫다. 아이고 그 우리 남편이겠다. 나는 길태중이에서 치료를 받겠다. 다른 데 나가겠다. 그래 딱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 너무 감사했어요.
1: 예.
3: 난 좀 안전해야 되는 거 했습니다.
1: 예.
3: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 너무 감사해서 수원장이고 높은 이술 그리고 환자에 대한 그 관심, 애착 그리고 거기 직원들도 또 얼마나 싹싹하고 친절한지 우리 남편 갔다 와서 자꾸만 말한다.
1: 예, 예,
3: 너무 감사해서 예, 이제 내일까지 약 잡수 다 잡수겠다.
1: 예, 예.
3: 내일이나 모레 또 가겠습니다. 예.
1: 예.
3: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해서
1: 예.
3: 저는 한 바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예. 응당할 예, 일이 했습니다.
3: 가겠습니다. 예, 예. 나 모레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수고합니다.
1: 예, 예, 예.
4: 나는 네? 어떤 생각인가요, 형님?
1: 예.
4: 잠도 잘 못 잔단 말이구만.
1: 예, 예.
4: 허전하게 자고, 그 다음에 깨나면 못 자지.
1: 예.
4: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은, 누울지, 거의 곧, 아이 떨어질 지금 핀 돌아간단 말입니다.
1: 예, 현은증도 있구만요. 예, 예. 예.
4: 그리고 변비도 있고.
1: 예.
4: 옛날 전번에 가서
1: 윤 예, 윤덕이 선생. 예, 예.
4: 예, 그 선생님 배웠었구만.
1: 예.
4: 검사를 합다고 하기던 거.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4: 내일이 가겠습니다.
1: 내일. 예, 내일 어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1: 네. 안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5: 예. 난 저기 원장 선생님 병원을 한답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보입니까?
5: 나는 전이적 비대돼서 소변차수가 저녁에 다섯, 여섯 번 더 저녁에 얼마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예, 예.
5: 그 원장 선생님하고 지금 두 번 계단 먹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예.
5: 소변차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현염증이 나던 것도 많이 났고 예. 그 다음에 기억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예, 예. 예.
5: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져서
1: 예.
5: 이번에 원장 선생님이 올 적에 한 번 더 뵈려고 예약하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예. 됐습니다. 예.
5: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네, 저는 좀 뭐래요. 이전부터 저 어깨 통증과 경추신경 통증이 심했거든요.
1: 예, 예, 예.
6: 예, 그래서 요 아는 분 소개로 강철수 주임을 만나서 이제, 뭐래, 침을 맞고 약을 좀 썼더니만 거의 완치된 상황입니다.
1: 좋은 일입니다. 예.
6: 예, 그래, 지금 먹던 약이 다 떨어지고 해서 이제 오늘 약도 찍고 진료도 한번 받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1: 예. 오시면 네.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네,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혈압이 높고,
1: 예.
7: 그리고 예, 밤잠 자지 못하고, 머리 아프고, 계속 혈증 나서, 예, 앉았다 일어서 뭐, 혈증 나서 어찌지 못하고, 예, 밤맛 없고, 이렇던 게, 이래서 예, 너무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여러 곳에 댕김에 이런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던 사이에 예, 저기 박윤도 선생님이 그 소문을 듣고 몇 차례 이 점약 쓴 게 효과가 형 좋습니다.
1: 예예예.
7: 예, 예. 예, 예. 어찌든지 예, 밤잠도 예, 참 잘 오고 예, 밤맛도 있고 이래서 오늘 좀 점약 좀 더 쓰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1: 예.
7: 오늘 가도
1: 완전히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7: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예. 계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8: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8: 네, 저는 그 대중의 박윤덕 선생님 오늘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8: 예. 그, 예, 어지럽고, 그 다음에 혈압이 온종 아이되고, 예, 그 다음에 밥맛도 없고, 맥이 없던 게 요새 약을 썼더만, 영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1: 예,
8: 오늘 가서 약을 더 짓자고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8: 예, 수고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네. 네, 몇 차례예요?
2: 네, 예. 맞습니다.
1: 예.
9: 아, 지금 광고를 보고 전화했는데요.
1: 예.
9: 이제 어느 선생님이었어요? 박창호? 박창호 선생님 예약하자 그래요.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9: 아, 지금 자꾸 어지럽고 좀 그래서 그래요.
1: 예, 그냥 오시면 아, 됩니다.
9: 그런데, 예, 예, 예.
1: 예, 그냥 네. 오시면 됩니다. 예.
9: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0: 절차 병원입니까?
1: 예, 맞습니다.
10: 아, 야. 네, 예, 이따 그, 강주민지에서 치료받은 그 일단 정수병에 치료받은 사람인데
1: 예.
10: 그러 어떻게 지금 오늘이 그 그까 심증 받고 약도 줘서 그래서
1: 예.
10: 예. 예약하자 그랬습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10: 오늘 가면 되겠죠?
1: 예예예 예, 예. 완전히 됩니다. 예.
10: 아,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 어떻게 오는가의 예, 원인을 알아야 예, 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연령 단계에 연세가 많아지는 분들이 이 질병이 잘 인기됩니다. 그리고 유전인자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질병으로 고생했는가에 그리고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뚱뚱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 질병이 잘 인기됩니다. 때문에 이 원인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의를 떨리기를 바랍니다.
2: 네, 이제 마지막 한 통 네, 받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습금평 청석에는 공산당리는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우리 조 각지 기층 당 조직에서는 일로 일소 식사 난제에 초점을 맞추고 애심식당 운영, 대중의 행복 식탁 지키기를 시작으로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을 실천에 옮겨 대중이 당 조직의 따뜻함과 책임감을 진정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점심 무렵 왕청현 제4중학교 식당에서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습니다. 왕청현 제4중학교 학생 시붕휘입니다. 학교 식당에서 제공하는 밥과 반찬은 양이 푸짐하고 영양 균형을 맞췄으며 가격이 저렴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유와 과일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과거 이 학교 식당은 설비 노후로 장기간 사용을 중단해 학생들은 기업 배식, 학부모 배송 또는 학교 밖 주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매우 불편했습니다. 상급 정부의 지원으로 학교는 40여만 원 자금을 들여 식당 개조를 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식사하는 학생 비율은 70%로 올랐습니다. 왕청현 교육사업발전중심 주임 김영원입니다. 왕청현 제4중학교 식당 개조 대상은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교양에 초점을 맞춰 사생식사에 관한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식품안전관리 제도 체계를 건전히 하고 전문적인 식사 봉사팀을 내와 식사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교정에서 향촌에 이르기까지 우리 죄사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을 일로일소의 식탁에 확실하게 구현했습니다. 화룡시 팔가자진 상남촌 애심식당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깁니다. 이 마을에는 70세 이상 로인이 상주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독거 로인이 많아 식사 난제가 한때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화룡시 팔가자진 상남촌 당지부 서기 백문권입니다.
3: 오늘은 징창吃饭呢.
2: 로인들이 부뚜막에 앉아 반찬에 대수 곁들어 찬물에 밥 말아 드시기가 일쑤였습니다. 로인들의 식사가 어렵고 자녀들은 모두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촌집체에서 비용을 부담해 로인들에게 매주 닷새간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도문시 량수신 경령촌에서는 65세 이상 로인들에게 무료 영양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71세 리춘복 로인은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마을로 돌아온 후 자발적으로 식당 조리 보조팀에 합류해 배식, 청소 등으로 알차게 생활하는데 말수도 많아지고 몸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경령촌 촌민 리춘복입니다. 돈을 내지 않고 식사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마을과 상급에서 모두 관심을 주고 촌민위원회 주임, 부녀 주임, 휘계도 이를 잘합니다. 경령촌 상주 인구 중에는 65세 이상 로인이 50여 명이 있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양로 정원을 보수하고 주방 기구를 갖춰 적은 돈으로 큰일 하기, 수입 늘리고 지출 줄이기 원칙에 따라 로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경령촌 당지부 서기 김광일입니다. 여름에는 로인들이 텃밭에서 채소를 많이 재배합니다. 우리 식당에서 요리하거나 활동이 있을 때면 텃밭에 채소를 따서 가져다 주고 자발적으로 와서 돕는 로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로인들이 식당 밖 나무 탁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햇볕을 쬐입니다. 70세가 넘는 고순의 로인은 식당 음식을 연신 칭찬합니다.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 촌민 고수매입니다. 음식이 정말 푸짐합니다. 식단을 바꿔가며 만두나 조선족 만두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0: 서문시 량수진 량수촌 촌민위원회 부주임 김찬입니다. 당원 간부들은 거동이 불편해 식당에 오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을 배달해드립니다. 현재 우리 조에서는 정확한 실적관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수립 실천하면서 인민을 위해 행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늘 기억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민생봉사 단점을 보완하며 식사봉사 체계를 끊임없이 완선해 따뜻한 행복식탁이 전주 여러 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민생실사를 대중의 마음에 들게 처리해 체감할 수 있는 시로로 대중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끊임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1: 올 4월부터 5월까지 우리 주에서는 22차례의 각급 각종 체육 경기 활동을 집중적으로 내놓아 높은 수준 경기로 전민 건강 체육 열조를 이끌어 연변대지의 운동 활력이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 5월 사이에 펼쳐지는 우리 주 체육 경기는 3가지 국가급, 성급 경기, 10가지 주본급 경기, 9가지 현시급 체육 경기를 포괄하며 축구, 배구, 건강체조 무용, 제기차기 등 여러 인기 종목을 아우르고 참여 인원이 각 연령대를 망라해 진정으로 전민 참여, 전민 운동, 전민 건강을 실현합니다. 2026년 2보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가 4월 18일 연기리민경기장에서 첫 홈장 경기를 했습니다. 5월 중순 전민건강체육과학기청행 길림역 건강체육활동이 왕청에서 개최되는데 200여 명이 참여하고 천여 명이 현장에서 상호 교류합니다. 5월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사회조 제기차기 경기도 왕청에서 펼쳐지는데 전성 제기차기 애호가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룹니다. 주체육국 부국장 김호봉입니다. 5월 중순에 주건강체조무용대회가 두만강 광장에서 펼쳐지는데 전주 200여 명 건강체조무용 애호가가 경연에 참가하고 500여 명이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본급에서는 제3회 축구의 고향 문화시즌 및 2026년 연변주 홍성류컵 청소년 축구 초청경기, 2026년 연변주 제3회 소프트 발리볼 엘리트 초청경기 및 5가지 축구경기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등 다양한 경기활동이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각 현시에서도 제2회 전국 전민건강체육대회 계열활동, 5.1절 체육유원축제, 탁구, 바드민턴, 롱구, 도로 장거리 달리기 등 경기를 육속 개최하는데 5천여 명이 경기에 참가하고 1만 6천여 명이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체육이 대중생활에 융합되게 함으로써 사람마다 운동을 사랑하고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0: 근일의 안도현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조직한 천명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의회 실제적인 일하기 주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인대 대표들을 조직해 일선에서 정책 선전 강연을 하고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며 인대 대표 주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실천 활동이 진정 민족 단결의 면심교, 민생 봉사의 직통차, 기층 치리의 추진기가 되게 했습니다. 활동이 전개된 이래 안도현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신속히 실시 방안을 내오고 선전 강연 대호를 조직 건설했으며 인원 책임 지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현 190개 행정촌과 사회구역에 깊이 들어가 선전 강연 활동을 펼쳐 당의 민족 정책과 희민 조치가 기층 일선에 직접 도달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안도현 구룡가두 순산 사회구역이 바로 민족 단결을 촉진하고 민의를 해결하는 전현기지입니다. 안도현 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구룡가두 순산 사회구역 당미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곽염령입니다. 사회구역 안전 우한 정돈 시정, 사회구역 내 편민 통로 보수부터 민족 단결 문화 진지 조성, 이웃 호조 플랫폼 구축, 곤란 대중 지원, 이웃 갈등 해소, 사회구역 편민 봉사시설 완선에 이르기까지 민생 실사들이 락착돼 효과를 보고 기층 난제들이 하나씩 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50여 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안도현 옹성가도에서 인대 대표들은 사회구역에 심입해 민정을 살피고 잔목 100여 그루를 정비하고 쓰레기를 10여 차 치웠으며 도로 시야를 넓히고 교통안전 위험을 제거해 사회구역 면모가 일신되게 했습니다. 안도현 인대 대표이며 안도현 옹성가도 명란 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의

0: 사람인 리린입니다. 대중이 반응한 문제 처리 상황 집단 대답 회의를 혁신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부분적 인대 대표들이 관할 구역 선거자들과 직접 만나 접수한 26건의 대중 의견과 건의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답해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안도현 옹성가도 명란사회구역 주민 손소예입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 모두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원정 주거단지 입구 변전함이 시야를 가로막는 문제, 철도 아파트 수돗물이 탁한 문제도 모두 해결됐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해결했습니다. 명란 사회구역은 정말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온정 있는 사회구역입니다. 안도현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주요 직책에 초점을 맞추고 오심 행동을 실천하면서 민생 난점을 전력으로 해소하고 민생 실사를 잘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회 안도현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총 150여차 조제 활동을 전개하고 240건 민생 실사를 해결해 대중 획득감을 실질적으로 높여줬습니다. 안도현 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진홍화입니다. 우리는 사업 책임을 다지고 부문 연동을 강화하며 결과 향도를 중시했습니다. 주제 활동과 대표 직책 이행을 심층 융합시키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것과 긴밀히 결합해 대표 직책 이행 우세를 안도 고품질 발전 추동, 민족 단결 진보 촉진에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시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인대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5월 12일은 전국 재해방지 감소의 날이고 올해의 주제는 사람마다 안전을 이야기하고 사람마다 응급대처를 할 줄 알아야 재해방지 감소 구조 능력 제고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12일 현장 소통 체험과 응급 지식 과학 보급 등 방식으로 대중의 재해방지 감소 의식을 높였습니다. 오전 9시 2026년 주 및 연결시 전국 재해방지 감소의 날 선전활동이 연결시 소화원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주 및 연결시 재해방지 감소 구조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하고 주 총공회 연결시 진학가도 판사처에서 협조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연결시 소방구조 부문에서는 신에너지 진화 로봇 등 소방구조 장비를 전시해 많은 주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삼일꾼들은 선전 책자와 선전품을 배포하고 기술 시범, 지식 선전 강연 등 활동을 펼쳐 오가는 주민들에게 기상, 수해, 지진, 지질, 산림 화재 등 재해 방지 기본 기능을 보급했습니다. 연결시 응급관리국 부국장 차명일입니다. 향후 우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재해방지 감소 선전 교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겠습니다. 사회구역, 학교, 기업 등 진지에 의탁해 응급 모의 훈련과 지식 선전을 상시적으로 펼쳐 선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점 업종 분야에 초점을 맞춰 우환 조사 7위를 강화하고 응급물자 비축과 응급체계를 완성해 재해방지 감소 사업의 상시화, 제도화를 추동하고 관할 구역 안전 장벽을 튼튼히 쌓아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0: 2026년 중국 훈춘 출발 러시아 자가운전 관광 선발팀이 일전 훈춘 통창구에서 출발해 중로 변경 문화관광 교류를 1층 심화했습니다. 이번 선발팀은 상해, 안위, 사천, 산동, 길림 등지에서 온 자가운전 애호가 17명으로 구성됐고 6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하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훈춘에 모여 팀을 구성했습니다. 선발팀은 훈춘 통상구를 지나면서 변방검사, 세관 등 부문의 효율적인 보장 아래 신속하게 출경 통관 수속을 마치고 러시아 빈해 변강구로 향해 다세간의 다국 자가운전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크라스키노, 울라지보스토크 등 도시에서 공흥호 잠수함, 러시아섬 해양관 등 명소를 방문하며 러시아 극동 풍정을 깊이 체험합니다. 상해 관광객 요홍광입니다. 지금 사증 면제라 아주 편리합니다. 이곳에서 며칠 관광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숙식도 아주 좋습니다. 훈춘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일대 민경 마광입니다. 자가운전 관광팀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소에서는 전용 검사 통로를 개설하고 인원과 차 동시 검사를 엄격히 실시해 검사 효율을 높였습니다. 훈춘은 길림성의 유일한 대러시아 도로 통상구라는 독특한 우세를 발판으로 중로 쌍방향 사증 면제, TIR 국제도로운송 관통 등 정책 기회를 다잡고 통상구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다국 자가운전관광 일괄식 봉사를 내놓아 차 통관, 인원수속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통관 효율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다국 관광 상품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부대 봉사시설을 완성해 훈촌을 동북아 다국 관광의 중요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5월 10일은 115번째 국제간호원절입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병원 햇빛대청에서 다함께 과학보급, 지혜로 건강길 열어, 로인 안전수호, 건강한 노후 함께 마련 주제 공유 활동을 펼쳐 전문적인 간호 역량과 따뜻한 건강과학보급으로 간호원절을 경축하고 로인들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의무 일꾼들은 로인들에게 무료 혈압 혈당 측정, 건강상태 평가, 1대1 간호 상담과 개인별 건강 지도 등 전방위적인 건강 간호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의무 일꾼들은 또 중2 전승, 만성병 관리, 안전한 약 사용 등 로인들이 관심하는 건강 지식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학보급 선전 강연을 펼쳐 로인들이 건강 방어선을 튼튼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중2 간호 전문과 소조 조장 사려려입니다. 종합병원으로서 우리는 줄곧 중서의 결합 간호를 견제해왔습니다. 이는 중이에 적합한 기술과 서의의 간호를 융합하는 것인데 이번 환자들의 신속한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로인회복치료전문과 소조 부조장 주진우입니다. 넘어지거나 욕창 등 로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위험을 둘러싸고 전문 검사를 하고 로인들의 자택 회복에 맞춰 로인과 가족들의 일상 회복 단련을 지도하고 자택 안전 돌봄 기술을 전수해 로인과 가족들의 안전 돌봄 의식을 강화하고 로인 건강을 수호하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연길여행 2026년 전국 대학생 가수대회 대학 순회 공연이 11일 중국 전매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연변대학 대련예술학원 두 차례 순회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데 이어 다시 한번 청춘의 선율로 문화관광융합의 서곡을 울리고 전매대학 학생들에게 연길에 와서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라는 진심어린 초대를 전했습니다.
1: 5월 9일은 세계 철새의 날입니다. 철새 이주 안전 통로를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해 길림성 공안청 삼림공안국, 왕청 삼림공안분국에서는 선전 및 특별 순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서 민경은 그날 내 단속한 불법 조류 포획, 철새 매매 전형 사례를 설명하며 대중이 자발적으로 야생 조류 포획, 식용, 거래 등의 루습을 벌이고 각종 조류 관련 위법 행위를 멀리하도록 인도했습니다.
0: 연변 동북아 려객 운수 집단에서는 연길 이도백화 통근카드를 내와 두 지역을 오가는 려객들의 교통비를 절약해줬습니다. 통근카드 우대 활동은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 통근카드 우대 가격은 1인당 원래 가격이 45원이던 일반 대형 버스는 35원, 1인당 원래 가격이 70원이던 상무차는 55원으로 할인됐습니다.
1: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2026년 5월 15일에 림시 하루를 휴원하며 모든 관광객의 입장을 잠정 중지합니다. 5월 16일부터 정상 운영을 회복합니다.
0: 훈춘 비단의 길 발해고지는 5월 11일 공고를 발표해 풍경구 운영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조정된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밤 9시 30분에 입장을 중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정천영이었습니다.
2: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3: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2: 민생 열산.

0: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가급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봉사성과 여론 감독 기능을 갖춘 민생 열선.
1: 여러분의 지킴이로 나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연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구름이 많은 날씨에 이따금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2, 3급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7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8도입니다.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길림성 미성년자 보호 조례가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조례는 총 43조로 구성됐는데 학교는 국가 법정 휴가일, 휴식일 및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점유해서는 안 되며 의무교육 단계의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집단 보충 수업을 조직하여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학교는 학생 괴롭힘 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잠재적 위험을 엄격히 배제 조사하고 제때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교 유치원은 교직원과 미성년자 교재 행위 준칙, 학생 기숙사 안전관리 규정, 영상 모니터링 관리 규정 등 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학교, 유치원과 기타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거나 음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오늘 민생열선에서는 우리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애청을 바랍니다.
1: 요즘 어떤 어려움으로 애간장을 태우십니까? 정책 범죄 문제로 고민을 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민생열선이 항상 여러분과 고락을 함께하겠습니다.
0: 네, 지금 생방송실에는 용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님과 김대호 선생님께서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아래 두 분과 함께 우리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사회보험과 관련해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에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오늘의 방송 주제는 저희가 우리주 사회 보험 정책 가운데 령활 취업인은 양로 보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령활 취업인은 올해 양로 보험 납부 표준은 어떠한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령활 취업인은 양로 보험 납부 표준은 총 14개 등급이 있습니다.
0: 네.
1: 첫 번째 등급은 10,543원 68전, 그리고 두 번째 등급은 14,058원 24전,
0: 네.
1: 세 번째 등급은 17,572원 80전, 네 번째 등급은 19,330원 08전, 다섯 번째 등급은 21,087원 36전, 여섯 번째 등급은 24,601원 92전, 7등급은 28,116원 48전, 8등급은 31,631원 04전, 9등급은 35,145원 60전,
0: 네.
1: 10등급은 38,660원 16전, 11등급은 42,174원 72전, 12등급은 45,689원 28전, 13등급은 49,203원 84전, 14등급은 52,718원 40전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령활 취업인은 양로보험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여러 가지 등급 가운데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납부 등급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죠?
1: 네. 현재 2024년 이후에 양로보험 납부는 전부 세무부문에서 책임지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험 참가 시에 정한 납부 등급으로 마지막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0: 네.
1: 해마다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납부 등급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올해는 1등급, 다음 해에는 10등급, 그 다음에는 또 다시 1등급 이렇게 조절 할 수 있습니다. 허나 명심해야 할 점은 이미 납부한 연한은 그 비용을 더 인상하거나 낮추거나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납부하실 때마다 납부 등급을 자신의 상황에 알맞게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러면은 양로보험을 납부하다가 한동안 정지를 했다면 또 그 후 계속해서 납부를 하는데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보험 혜택을 받는 데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2: 네, 길림성이 해당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2017년 12월 전이 양로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납부 중단 기간의 현지인 납부 표준으로 양로보험료를 보충 납부할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러나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납부 중단되었을 경우 길림성에서 출범한 관련 정책에 따라서 더는 보충 납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0: 네.
2: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연한은 퇴직금을 계산 할 때 공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 혜택에 관해서는 취업국인 사회보험 보조금 신청 창구에서 자문해야 됩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방금 말씀해 주신 2017년 12월 이전의 부분은
2: 네.
0: 체납을 할 경우 예. 보충 납부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예. 현지의 납부 기준이라고 하면 예. 어느 해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2: 만약에 이렇게 쭉 내다가 만약에 2000년까지 냈다 했을 경우에는
0: 네.
2: 2001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충 납부가 가능한데
0: 네.
2: 그 당해 즉,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2000년도 표준, 그다음에 2001년도에는 2001년도 그 당해의 표준으로 납부할
0: 네.
2: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제가 네. 10년치를 납부를 한다 할 때는 그 10년치를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선택해서 납부를 할 수 있군요.
2: 네, 선택은 안 되고
0: 선택은 안 됩니까?
2: 네, 네. 그 당시에 그 사회 평균공자 그 등급으로 납부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퇴직 연령에 도달했는데 양로금 기본 납부 연한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2: 네, 만약 령활 취업 인원이 퇴직을 하려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해야 하고 최저납부 연한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0: 네.
2: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퇴직 후 양로금을 향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2025년부터는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개혁을 실시하고
0: 네.
2: 2030년부터는 최저납부 연한을 점차적으로 높입니다.
0: 네, 그렇죠.
2: 네, 2030년 1월 1일부터 도시정업은 보험이 최소 납부 연한이 15년에서 20년으로 점차적으로 연장되며 매년 6개월씩 연장됩니다. 퇴직 인원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납부 연한을 충족시키지

0: 지 못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납부연한 연장 또는 일차성 납부를 통해 최소 납부연한을 충족시킨 후 매달 양로금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최저 납부연한을 점차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기 전, 즉 2030년 전에 보험 참가자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저 납부연한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 네.
0: 다시 말하면 바로 15년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현재 납부 정책을 계속하여 적용하며 지속적으로 15년이 되는 연도까지 납부하신 후 양로보험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국가에서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1: 네.
0: 그 외 퇴직연령까지 납부를 해도 납부연한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농촌주민 양로보험으로 전이한 후 15년이 안 된 부분을 1차성적으로 보충 납부하면 농촌주민 양로보험 대우를 향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주의할 점에는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 같은 경우에는 법정 퇴직연령 연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62세에 퇴직하게 됩니다.
1: 네, 남성분, 여성분 모두 62세죠?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지금 청취자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들어왔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두 분께서 수고하셨습니다.
1: 네.
2: 예, 이제 얘기를 한 게 저기 유일 낮은 등급이 1만강 얼마랍니까?
3: 제일 낮은 등급은 현재 1만 0543원 68전이 됩니다.
2: 1만 0543원 얼마랍니까?
3: 68전.
2: 68전이?
3: 네.
2: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2: 예.
1: 네. 지금 방송실에는 용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억주 선생과 김려 선생과 함께 우리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로보험 료를 납부한 분이 퇴직연령이 되셨다면 또 퇴직 신청 수속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 네, 총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1: 네.
3: 첫 번째는 기업의 재직 인원입니다. 단위와 개인에서 제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전제하에서 기업의 사회보험 전문 관리 인원이 퇴직 인원의 인사당한과 신분증 그리고 보험 가입 증명을 가지고 인사국에 가셔서 퇴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3: 법정 퇴직 시간보다 앞당겨 퇴직할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퇴직 날짜의 3개월 전 혹은 반년 전에 반드시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네.
3: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취업국에 당한을 보관한 인원들이 퇴직할 때는 본인이 사회보험국에 가셔서 발급받은 보험가입 증명을 가지고 인사국에 가셔서 퇴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3: 취업국에 당한을 보관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법정 퇴직 시간보다 앞당겨 퇴직할 경우 본인이 선택한 퇴직 날짜의 3개월 전 혹은 반년 전에 반드시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네.
3: 그리고 세 번째, 당한이 없는 인원들은 양로대우 향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직접 본인의 신분증과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사회보험에 가셔서 양로금을 확인하고 인증수석을 밟으면 됩니다.
1: 네.
3: 당한이 없는 인원은 법정 퇴직 시간보다 앞당겨 퇴직할 경우 본인이 선택한 퇴직 날짜의 한 달 전에 사회보험 창구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이 앞당겨 퇴직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3: 네.
1: 좀 상세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66년도 7월에 퇴직하는 분이 이분의 법정 퇴직연령은 2026년 12월이 됩니다.
1: 네.
3: 그렇지만 이분은 단성 퇴직 로 앞당겨 퇴직하면 본인의 62세 본인 원래 예전에 그 퇴직하는 그 나이에 앞당겨 퇴직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아, 남성분 네. 같은 경우에는 62세가
3: 네,
1: 되는 해에
3: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단성 퇴직 제도를 적용하면 네. 몇 세 퇴직을 하게 됩니까?
3: 단성 퇴직을 적용하면 본인이 62세 생일날에 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3: 다만 여기에서 부합되어야 되는 조건은 최저 납부연한을 만족시켜야만이 단성 퇴직에 앞당겨 퇴직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됩니다.
1: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3: 네.
1: 무조건 뭐 62세가 지난 예를 들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62세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야 네. 퇴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청취자분들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3: 네.
1: 단성 퇴직 제도를 적용하면 아, 여성분들은 50

0: 55세 네. 남성분들은 62세에 퇴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이 최저 납부 연한을 꼭 만족을 해야 되고 또 퇴직한 날짜에 3개월 전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겠죠.
1: 네, 인사국에 가셔서 신청을 해야만이 선택한 날짜에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자료 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전에 기업에서 사업을 한 경력이 있으나 당한을 분실한 상황이라면 퇴직 소속이 가능할까요? 뭐 당한이 없는 분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당한이 없는 분들이 양로금을 향수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 네, 우선 예전에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에 사회보험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0: 네.
1: 근무 기간 동안 보험료를 전부 납부했고 그리고 해당 인원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납부 연한 역시 퇴직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 하에서 당한을 분실하였을 경우 퇴직 수속이 가능한지는 인사국 심사창구에 가셔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0: 네.
1: 당한이 없는 분들이 양로금을 향수하려면 개인으로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이거나 종업원 양로보험에 참가하여 정세계 규정한 연령과 납부 연한을 충족시킨다면 역시 양로금을 향수하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질병이나 뭐 비업무상 장애로 인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이 판정된 종업원의 보험금 납부와 이 장애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2: 네,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가입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질병 또는 비업무상 장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매달 장애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네.
2: 지급 기준은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저 납부 연한을 만족하고 법적 퇴직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에는 대우 수령지의 기본양로금 발급 기준으로 장애 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가 기본양로금을 통일적으로 조정할 때 대우수령지 퇴직인원정책과 동시에 조정합니다. 장애수당을 신청한 보험 참가자가 퇴직연령에 도달하면 퇴직수속을 하여야 하며 기본양로금은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0: 네.
2: 그리고 앞당겨 퇴직하는 조건에 부합되면 앞당겨 퇴직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저 납부 연한을 만족하고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5년 이상일 경우에는 대우 수령지 기초양로금 발급 기준으로 장애 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가 기본양로금을 통일적으로 조정할 시에 같이 조정하게 됩니다.
0: 네.
2: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저 납부 연한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대우 수령지 기초양로금 발급 기준으로 장애 수당을 지급하며 보험 참가인이 납부 연한이 루계로 5년 이상일 경우 매 1년마다 장애 수당은 3개월씩 증가하며 납부 연한이 루계로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장애 수당은 12개월 지불하게 됩니다.
0: 네.
2: 보험 참가인이 질병 또는 업무상 장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장애 수당을 향수하는 동안 양로보험금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다음 달부터 장애 수당은 더 이상 발급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만약 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양로보험을 낸 경우 뭐 퇴직 신청은 그 지역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연변에 돌아와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2: 그 조건이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만약 타 지역에서 그 양로보험에 참가했을 경우 타 지역이 그 대우 수령 조건을 만족시켰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그 퇴직 수속을 밟으시면 됩니다.
0: 네. 그러면 연변에서 퇴직을 해야 한다면 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2: 아, 연변에서 그 퇴직을 할 경우에는 허적 소재시가 있는 경우 허적 소재시에서 퇴직 수속을 진행하고
0: 네.
2: 기본 양로보험을 수령하시면 되고
0: 네.
2: 아까와 같이 허적 소재시 외 타 지역에 있고 당지에서 여성이 40주세이고 남성이 50주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루계로 만 10년 이상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아까와 말씀하신 것 같고 같이 퇴직수속을 신청하고 기본양로금 보험 대우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0: 네.
2: 그리고 기본양로보험 관계가 허적 소재지 외 다른 지역에 있고 당지에서 사회보험금을 루계로 만 10년 이상을 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0: 네.
2: 그 전에 있었던 여성 40주세 남성 50주세 이전에

0: 범에 가입하고 로게로만 10년 이상을 납부하신 조건에 부합되는 그 지역에서 퇴직수속을 신청하고 기본양로보험대우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기본양로보험 관계가 허적 소재시에 없고 국내 각 지역에서 사회보험금을 모두 10년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양로보험 관계 및 상응한 자금을 허적 소재지 만약 연길이면 연길로 전이하셔서 퇴직수속을 신청하시고 기본양로보험 대우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이어서 간단하게 이 실업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2: 네, 주요하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보험에 가입하였고 소속 단위와 본인이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지 만 1년이 되는 경우.
1: 네.
2: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취업이 중단된 것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실업보험금은 몇 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까?
2: 네, 실업보험금은 재직 인원이 퇴직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네.
2: 점진적 법정 퇴직 연령 연장을 실시할 때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정신을 관철하고 실시하고 점진적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개혁을 응당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며 나이든 실업보험금 수령 인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나이든 실업금 수령 인원이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는 관련 문제에 관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국의 통지 요구에 따라서 일전 길림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은 나이든 실업금 수령 인원이 양로보험에 가입하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부하였습니다.
1: 네.
2: 통지에서 언급한 실업보험금 수령 인원이란 실업보험을 수령함과 아울러 법정 퇴직 연령까지 1년 미만인 실업 인원을 가리킵니다.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법정 퇴직 연령까지 1년 미만이며 계속해 실업보험금을 법정 퇴직 연령까지 발급하는 실업 인원도 포함됩니다.
1: 네.
2: 지급 기준은 나이든 실업보험금 수령 인원이 실업보험금 수령지에서 개인 자격으로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며 현지 령활 취업 인원의 최저 보험료 지급 기준에 따른 부분은 실업보험 기금에서 지급이 됩니다.
1: 네.
2: 네. 취급 절차는 조건에 부합되는 나이든 실업보험금 수령 인원이 스스로 기업 종업원 기본양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리고 기업 종업은 양로보험 대우를 받은 후 현지 사회보험에 가서 실업보험 기금이 부담하는 비용을 신청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국에서는 신청인이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 해당 기간 기업 종업은 양로보험 납부 월수 금액 기본 양로보험 대우 향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업보험 기금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심사 결정하고 본인이 사회보장카드 은행 계좌로 발급합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생방송실에는 영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님과 김려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우리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내용은 령활 취업인은 양로보험 위주로 하고 있지만 뭐 도시향진 주민 양로보험이나 뭐 기타 사회보험 카드와 관련된 뭐 자문이라든가 평소에 이 사회보험에 가기 힘드시거나 뭐 자문하셨던 궁금하셨던 점이 있는 분들은 그 어떠한 주제든 방송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실업보험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실업보험은 얼마 동안 탈 수 있습니까?
0: 네, 실업인원이 실업하기 전에 소속 단위와 본인이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시간이 루계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은 3개월이며 납부한 시간이 루계로 2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수령기간은 6개월이며 납부한 시간이 루계로 3년 이상 4년 미만일 경우 보험 수령 기한은 9개월이며 납부한 시간이 루계로 4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은 12개월이며 납부한 시간이 루계로 5년 이상 그리고 6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은 14개월이며 납부한 시간이 루계로 6년 이상 7년 미만일 경우

0: 실업보험금 수령기한은 15개월이 되겠으며 네. 납부한 시간이 로계로 7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기한은 16개월이며 납부한 시간이 로계로 8년 이상 9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기한은 17개월이며 로계로 9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며 수령기한은 제일 길어서 24개월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기 회사에서 퇴사를 한 후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 분들은 이 보험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0: 네. 실업보험 대우를 향수하시는 분들은 향수하시는 기간이 기본 1억 보험료는 실업보험 기금에서 대신 지불하지만
1: 네.
0: 개인이 양로보험금은 지불해주지 않기 때문에
1: 네.
0: 그 퇴사 중단된 양로보험료는 그 본인이 그 당해 안에 직접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먹지 마시고. 예.
1: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 실업보험금 표준이 최근에 인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2: 네, 2025년 길림성 인사청에서 내린 통지에 관하면 2025년 12월 1일부터 실업보험 기준을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2: 이번 조정 후 구체적인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춘 시구역 실업보험금 표준은 월 2,007원, 그리고 길림, 백산, 성원시, 영길, 훈춘시, 장백산 보호개발구의 실업보험금 표준은 월 1,818원, 그리고 사평, 묘원, 통화, 백성시, 매하구시와 기타 현시의 실업보험금 표준은 월 1,683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 아 그러면 이 실업보험금을 신청하려면 양로보험을 납부한 그 도시에서 신청해야 합니까?
2: 네, 자신이 보험 관계가 있는 도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양로금을 발급받는 분들이 이 아주 중요한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자격 인증입니다. 바로 이 자격 인증을 하는 데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2: 네, 퇴직 인원은 해마다 대우 수령 자격 인증을 해야 하며 12개월을 한 주기로 합니다. 수령 자격 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챗 미니 프로그램으로 셀프 인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1: 네.
2: 위챗 미니 프로그램에서 길림성 사회보험을 검색하여 대우 수령 자격 인증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위챗 미니 프로그램 길림성 사회보험에 접속한 후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제시어에 따라 대우 수령 자격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 향진 주민 양로보험 퇴직 인원이 중병 혹은 거동이 불편하여 인증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족이 소재지 사회구역에 연락하여 사회구역 협조 인증 증명을 돼서 사회보험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로우라이젠캉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1: 네.
2: 그 어플을 사용하여 어플을 다운받으면 그 앱에 들어간 후 사회보험 복무에 들어가서 사회보험 인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 네.
2: 제시에 따라 로그인을 하고 이름, 신분증 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보험 참가 지역을 선택한 뒤 음성 안내에 따라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2: 그리고 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중국 영사 어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중국 영사 앱을 다운받은 후 메일 혹은 전화번호로 가입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후 전화번호 혹은 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1: 네.
2: 그리고 홈페이지에 돌아와 양로금 자격 옵션을 누르고 제시어에 따라서 실명 인증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여권정보, 사회보험 참가지, 거주지, 영사관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자격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2: 중국 영사 앱은 외국에 거주하신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인증 방법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청취자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들었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여보세요.
1: 네.
3: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예,
1: 네.
3: 한 가지 문의하려고 그럽니다.
1: 네.
3: 우리 조카가 예, 이미 전에 그 뭔가 농촌에 있는데 그래 양로보선 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런데 간에 한국에서 살겠다고 이 길을 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낸 보험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2: 네. 현재 남성분이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여자입니다. 한 41세 됩니다.
2: 41주세. 농촌 보험을 내셨다가 현재 그러면 국적을 옮겼습니까?
3: 국적은 아직은 아이 옮겼는데 뭔가 그런 거기서 살겠다고 그거 찾을 수 있는가 문의해 달래 그랬다.
2: 네, 그럼 현재 그 뭔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시면 와서 보험을 다시 모두
0: 어느 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령활치료민원입니까? 아니면 농촌주민 양로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3: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 공이고 엄마는 농촌가나 농촌 그걸로 했다 빼다.
0: 그 1년에 200원, 300원씩 내는 거에 가입했습니다.
3: 옳습니다.
0: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본인이 62세가 퇴직 연령이기 때문에 62세에 와서 다시 자문해야 됩니다. 지금 경우에는
3: 지금
0: 돌려받지 못합니다.
3: 돌려받습니까?
0: 네, 지금은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아, 그래 또 한 가지 더 자문합시다.
0: 네.
3: 이 연변에서 그거 뭔가 100원짜리를 냈는데 지금은 그런 그 뭡니까 장수에 가서 예 그거 한단 말입니다. 쌍발하고 그거
0: 네.
3: 예 돈을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0: 네.
3: 그것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0: 그, 이분은 또 다른 분이십니까?
3: 예 다른 분입니다.
0: 아 이분도 혹시 그 국내에 돌아오시지 않는
1: 아니 이분은 다른 외지에서 예, 지금 사회보험을 내고 있는다고 합니다.
0: 아.
3: 예, 지금 네. 장수에서 예, 돈 네.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니까나.
0: 네. 아, 그런,
3: 이미 전에 네. 이 연변에서 냈단 말입니다.
0: 아, 네. 그거 낸 거는 이제 퇴직하실 때 그 대우 수령지에서 그 연변에서 낸 것을 다시 정리해서 거기에 합치면 됩니다.
3: 아, 그럽니까?
1: 네.
3: 아,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3: 예,
1: 네,
3: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여보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네.
4: 예, 예. 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 네.
4: 저기 뭡니까? 올해는 사회보험 내는 건 어디가 내면 됩니까?
0: 세무부에 가서 내시면 됩니다.
4: 세무부가 내면 됩니까?
0: 예, 아니면 핸드폰으로 저작하여도 됩니다.
4: 근데 핸드폰 저작하는데 예. 저기 뭡니까? 농업은행이나 그런 농촌 예. 신용사나 아이디어였습니다. 예?
0: 은행에 가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손님이 올해 건 납부하시지. 예? 농촌 주민 양로보험입니까 아니면 령활치료보험?
4: 아닙니다. 저기 이건 직공 양로보험입니다.
0: 직공 양로. 아 전화로도 되고 은행으로도 다 됩니다.
4: 저기 농촌 신용사나 농업은행이?
0: 예, 다 됩니다. 예, 지금 농촌 아니, 신용합작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농업은행이나 네.
4: 농업은행 되겠지요.
0: 네,
4: 예?
0: 네 한번 가서 자문해보세요. 예. 아마 될 겁니다.
4: 예, 그리고 저기 뭡니까 세무국도 된다는 얘기죠.
0: 예, 그리고 핸드폰으로 저작하여도 됩니다.
4: 그러니까 연결시 세무이란 이야기입니까?
0: 네 예, 맞습니다. 손님이 연결시에서 예. 그 납부하셨지
4: 예,
0: 참가하고
4: 예, 예.
0: 예, 그러면 연결시 예, 세무국에 예. 가셔야 됩니다.
4: 그렇습니까?
0: 예.
4: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아, 네. 아까 그 정치자분께서 전화 온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도시형진 주민 양로보험을 납부를 하셨는데 이 결국은 납부 중단을 더 네. 이상 납부를 하시지 않고 네.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네.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자문이었습니다.
0: 네.
1: 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죠.
0: 네, 만약 그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앞당겨서 이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1: 네.
0: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조건을 다시 한번 우리 심사 비준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1: 네.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아까 그분 같은 경우 처음 조카분은 다시 퇴직 연령 즉 60주세가 될 때 다시 와서 자문을
0: 네,
1: 하셔야
0: 아니면 혹시 중간에 그 국적을 바꾸셨을 경우에는 바로 오셔서 수속을 하셔도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국적을 네. 바꾸셨을 경우에는 바로 오셔도 되고 국적을
0: 네.
1: 바꾸지 않으신 경우에는 60주세까지
0: 기다리셔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예,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5: 예, 나 하나 상담해 보려고.
1: 네네.
5: 예. 우리 이전에 뭐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농촌 신용사에다가 그런 거 했단 말입니다. 그 양로보험.
0: 예. 예.
5: 그래, 그건 어떻습니까?
0: 그, 얼마씩 납부했습니까? 은행에 가셔서?
5: 직공 그런 걸로 했단 말입니다. 직공. 했는데 만 원 넘습니다.
0: 어느 분 거 해주셨습니까, 어머니가?
5: 아, 어머니가 저 우리 어레비 거 해줬단 말입니다.
0: 아, 예, 그분 지금 몇 년 납부하셨습니까, 그러면?
5: 그니까, 명예님은, 뭐니까, 시정상 수속에 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나는 기단에서 괜찮은 주, 그래서 내드립니다. 물어봐.
0: 아, 납부한 게 약간 우리 사회보험에 그런 기록이 있는가, 이걸 자문하는 겁니까?
5: 예.
0: 아, 그 만약 그 매해 신용사에 가셔서 이제 떼납부하셨으면 아마 문제는 없을 겁니다.

0: 근데 정확하게 알아보실 경우에는 창고에 가셔서 그 공장 인원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올해 끈은 네. 그러면 내려면 어디가 내면 될까?
0: 올해 끈은 제일 좋기로는 세무국에 가셔서 납부하세요.
1: 아 세무국에 네. 가서 하면 될까?
0: 예.
1: 아 그래서 나는 그거 한 몇 년 그렇게 높은 네. 은행에다 했다 하더라 말인데 그래서 네. 그게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0: 네, 납부 성공하셨으면 아마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도
1: 예,
0: 정확하게
1: 용수증이라면, 예. 예, 용수증이라면 다 있어요.
0: 아,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 위에 번안에는 날짜랑 다 있습니다. 납부한
1: 예,
0: 기간.
1: 예, 예, 예. 예.
0: 그러면 괜찮습니다. 결국 더 정확하게 아. 알아보시려면 사회보험국 창고에 가셔서 한번 정확히 다시 더 알아보셔도 됩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1: 예, 예.
2: 네, 납부 방식에 대해서 자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네. 납부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납부 방식에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무국에 가셔서 직접 납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은행에 가셔도 납부 가능하며 세 번째로는 네. 핸드폰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2: 네.
0: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지린 税务社保缴费라는 小程序가 있습니다.
2: 네.
0: 네, 거기 들어가셔서 그 我要缴费를 누르시고 돈 내는 분이 이름하고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시고 내시려는 그 납부 기준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네, 뭐 본인이 직접 휴대폰으로 납부를 하는 건 아니죠. 뭐 자녀분들이 대신 해드려도 되죠.
0: 네, 그 핸드폰으로 조작할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자녀분 핸드폰으로 뭐 어머니나 아버지를 납부해 주셔도 됩니다.
2: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은행에 가서 납부하시는 네. 분들도 많습니다.
0: 네.
2: 그리고 또 방금 전화 오신 분들처럼 이 은행에 납부를 했는데 제가 네. 정확하게 납부를 했을까요를 확인하실 네. 분들도 또 많지 않습니까?
0: 네.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수지를 보시면 되는데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수지를 주지 않습니까?
2: 네.
0: 그 수지 위에 납부한 기한이 뜹니다. 만약에 2025년도를 들어 설명할 경우에는 2025년도 네. 1월부터 12월 이렇게 기한이 적혀져 있습니다.
2: 네.
0: 그러면 아마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알아볼 경우에는 우리 사회보험 창고에 오셔서 직접 공장 인원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네. 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납부를 하실 때 꼭 말씀을 해야겠죠. 이 부분은 제가 양로보험을 납부를 하겠습니다라고.
0: 네, 맞습니다. 네. 기한도 정확히 알려드려야 됩니다. 공작인은.
2: 아, 그렇군요. 네. 또 어느 해, 뭐 2026년 네. 양로보험을 납부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0: 네,
2: 해드려야 되겠죠.
0: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실 때는 1년치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2: 네.
0: 어떤 분들은 4월까지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1월부터 4월까지 납부하시면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더 납부하게 된다면.
2: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이 거의 퇴직 연령에 도달한 방금 전화 오신 분도 거의 네. 퇴직에 앞두고 있지
0: 맞습니다.
2: 않습니까?
0: 다음 해 같은 경우에 퇴직이기 때문에 다음
2: 네.
0: 해에는 그 납부하는 월수를 정확히 알려드려야 됩니다.
2: 네. 뭐 퇴직을 앞두고 이 청취자분들 혹은 그 가족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생일 달까지 아니면 그 전달까지
0: 그 법정 퇴직 연령을 보셔야 됩니다. 법정 퇴직 연령 그 월까지
2: 그 월까지 네. 네 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덜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 전화가 청취자분들 전화가 저희 방송 후반부에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데요. 다음에 저희가 또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네. 사회보험에 관련돼서 또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과 김려 선생을 모시고 우리 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